0: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 네, 바로 이 행사입니다. 나라사랑 축제. 오늘 여러분들 많이 많이 아시고 또 많이 많이 홍보해 주십사 해서요. 이 일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제일 수고 많이 하시는 분, 실무 담당하시는 세 분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사랑했더란 애청자들께 소개 한번 해볼까요?
2: 안녕하세요. 사랑했더란 가족 여러분. 네, 2026년 나라사랑축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양육부의 이용수 부장입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육부의 손찬영 사원입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양육부의 김세은이라고 합니다.
1: 네, 세 분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네,
2: 반갑습니다.
1: 이 나라사랑축제가 만약 가나 혼인잔치라면 이 세 분들은 물떠온 하인들과 같이 지금 아구를 가득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물을 떠다 나르고 있는 그런 섬기는 귀한 분들이세요. 이 귀한 일꾼 세 분과 함께 오늘 나라사랑축제가 왜 좋은지, 지금 이 방송이 하필이면 내 귀에 들린다면 왜 내가 그 자리에 와야 하는지, 또 왜 내가 지금 미리 신청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 세 분들이 오늘 쏙쏙들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특별 방송인 만큼 선물도 푸짐하게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선물 준비되어 있나요?
3: 네, 오늘은 특별히 나라사랑축제 홍보를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두 가지 선물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축제라고 샵 9750번으로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우리 아주 진한 국물을 내기에 맛의 치트키죠. 다시마 세트 선착순 50분께 선물로 드리고요.
1: 네, 여러분 샵 9750 우물정 9750 5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오늘은 축제라고 문자만 주셔도 선착순 50분에게 다시마 세트 국물 내는데 필수 요소입니다. 다시마 세트 선물로 준비되어 있다고 하고요. 또 뭐가 준비되어 있나요?
3: 네, 그리고 축제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링크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여기 티켓을 나라사랑축제 올 수 있는 티켓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링크예요. 거기 이제 링크 들어가셔서 신청을 해주시면은 선착순 세 분에게는 물티슈 한 박스씩 드리고, 또 세 분만 받으시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여덟 번째 그리고 열세 번째 스물세 번째 문자 등록해주신 분께는 물티슈 한 박스씩 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그냥 축제로 그치면요, 티켓을 못 받으세요. 그런데 그날 또 들어오시려면 무료 행사기는 하지만 티켓은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이 티켓까지 받는 것까지 하신 분들에 한해서 선착순 세 분께,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등록하셨는지를 볼 수가 있잖아요.
3: 네, 맞습니다. 네,
1: 선착순 세 분께 일단 물티슈 한 박스씩, 그리고 8월 13일에 하기 때문에 여덟 번째 들어오신 분, 열세 번째 링크 가입하신 분들, 또 좀 아쉬울까 봐 스물세 번째 가입하신 분들께 물티슈 한 박스씩 오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은 씨, 예쁜 세은 씨 나와 있는데, 세은 씨 링크 들어가서 또 약간 좀 헤맬 수 있잖아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링크 잘 접속해서 등록하실 수 있도록 안내 한번 해주시겠어요?
4: 네. 링크를 받으셨을 때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은 티켓을 등록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되는데요. 네, 그렇게 등록 하시려고 하실 때 어떻게 하죠, 부장님?
2: 잘 하시면 되죠. 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문자 티켓 이렇게 신청하시고 링크 하시는 게 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일단 문자로 샵 9750번으로 축제라고 남겨주시면 이제 문자가 하나 갈 건데요. 거기에 보면 클릭만 하시면 나라사랑축제 예매하기라는 버튼이 하나 생성됩니다. 그 버튼 눌리시면 거기 들어가 보시면 본인의 이름 그리고 전화번호 해가지고 인정하시면 거기 이제 몇명 신청하시겠어요? 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럼 내가 신청하고 싶은 인원이 만약 4명이다.

0: 그럼 4명이요. 아니면 2명이요. 1명이 이렇게 신청하셔가지고 예매하기 누르시면 이제 끝인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사로 그냥 전화 주시면 돼요. 650-3800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들이 대신 신청해 드립니다.
1: 네. 여러분 꼭 신청하셔야 돼요. 그날 출연하시는 어린이만 700명이거든요. 네. 700명 부모님만 와도 1400명인 거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요즘은 부모님만 오는 게 아니라 아이들 한 명당 할머니, 할아버지, 교회 식구, 구역 식구, 학교 식구, 그 지사 식구 많이들 오시기 때문에 지금 신청을 하셔서 일단 티켓을 손에 쥐고 계셔야 돼요. 저는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 꼭 오셔서 보시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샵 9750, 우물정 9750,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축제, 축제라고 문자만 주셔도 오늘 선착순 50분께 다시마 세트. 여러분 국물 내셔야 되잖아요. 국물의 주인공 멸치와 함께 국물의 환상조합 다시마 세트 꼭 받으시면 좋겠는데요. 선착순 50분께 다시마 세트 드리고요. 또 링크를 가입해서 들어오시는 분 몇 분 몇 분께 선물 드린다고요?
2: 네. 우선 선착순으로 세 분께 무조건 네. 나가고요.
1: 지금 선착순 좀 들어왔나요?
2: 아, 아직 문자는 많이 보내주셨는데 네. 아직 등록하는 시간이 있어서 네. 들어오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1: 축제라고 문자 받으신 분들 링크 타고 등록까지 마무리하신 분 선착순 세 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축제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우리 저는 어벤져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우리 이용수 대장님을 비롯한 이 용사들 세 분과 함께 나라사랑 축제 여러분들께 쏙쏙들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만방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자손 만대에 알려 민족 자존의 올바른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해.

0: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라사랑축제 특별 생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축제라고 문자만 주셔도 선착순 50분께 국물 낼 때 꼭 필요한 다시마 세트 하나씩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축제라고 문자를 받으셨을 때 신청 링크가 여러분들에게 다 가거든요. 그 신청 링크를 타고 티켓까지 받으시는 분 선착순 3분에게 물티슈 한 박스씩, 그리고 8월 13일이 하기 때문에 선착순 8번째 도착하시는 분, 13번째 도착하시는 분, 23번째 도착하시는 분들께 또 물티슈 한 박스씩 드리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선착순 3분 들어왔습니까?
1: 아, 네. 아주 빠르게 3분이 따다닥 올려주셨는데요.
0: 네.
1: 네. 1449번님.
0: 1449번님 1등으로 들어오셨고요.
1: 네. 그리고 4524번님.
0: 4524번님 2등입니다.
1: 그리고 2061번님.
0: 2061님 3등 선착순 3분 안에 들어오셨네요. 이 3분은 지금 바로 성함 주소 샵9750번으로 보내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런데 나라사랑축제 방금도 어린이 합창단 음악을 들으셨는데 대한독립 만세! 막 이런 얘기가 들리잖아요. 우리 나라사랑축제 어떤 축제인가요?
2: 네, 나라사랑축제는 저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매년 8월 15일 광복절을 기념해서 이제 전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이 이제 연합해서 올려드리는 축제 무대인데요. 각 지역마다 전국의 이제 주요 도시를 순회하고 열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사랑축제라는 개념 자체가 2011년도에 저희들이 서울에서 이제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8월 15일 광복절에 이 광복절을 좀 뜻깊게 기념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고민 가운데 출발한 건데요. 8월 15일이 광복절이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예전에 그 역사학자 중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씀을 하실 것처럼 요즘 현대화 시대의 다음 세대들이 너무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또 현재에 대해서 노리고만 있고 역사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하는데 우리 나라 사랑하는 마음들 좀 일깨우자, 아이들을 고치시키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합창단 아이들도 어린이니까 이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좀 키워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기획되어졌는데 해마다 이 행사를 진행해오면서 너무 많은 반응들과 또 이렇게 다양한 요청들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해마다 진행되어지는데 그 행사가 이번엔 여수에서 개최되는 거죠. 이 나라사랑축제는 700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 모여서 평화와 통일을 노래하는 무대이고요. 한국의 전통미 그리고 각 지역의 문화 그리고 식민지 시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제강점기가 시작이거든요.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광복의 기쁨 그리고 한국전쟁과 대한민국의 복음통일까지 이제 전 미래 세대를 바라보면서 미래지향적인 것까지 다 포함하면서 한편의 대서사시 같은 느낌으로 뮤지컬처럼 한 2시간 정도 공연이 진행되어지는데 아마 보시게 되면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아 정말 큰 멋진 뮤지컬 하나를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0: 네, 여러분 8월 13일 저녁 7시 우리 여수에 있는 진남체육관입니다. 매년 각 지역이 맡아서

0: 이 귀한 축제를 열고 있는데 이번에는 전남 동부 지역이 이 축제를 맡았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유치한다거나 월드컵을 유치했을 때 다들 환호하잖아요. 우리 전남 동부 지역이 나라사랑 축제를 유치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쁜 일이거든요. 이 기쁨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열심히 알리고 있는데요. 그동안 뭐 창원, 대전, 대구, 서울, 부산, 인천 여러 지역에서 했는데 이번이 전남 동부에서 해요. 특별히 여수에 있는 진남체육관에서 하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하는 이 기쁨, 이 의미 뭐가 있을까요?
1: 네, 특별히 올해는 세계 선박람회 여수가 이제 준비하고 있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 2012년도에 여수가 이제 전국에 알려지기 시작한 때가 여수 엑스포.
0: 맞아요.
1: 2012년도 엑스포. 그때 아마 처음 오셨잖아요. 네. 저도 여수라는 땅을 처음 밟아봤거든요. 네. 그때 엑스포를 하면서 여수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주목받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있다는 걸 저희들도 확인하게 되었는데 2026년에 세계 선박람회를 여수에서 개최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지금 이제 주변에 저도 이제 반응을 들어보니까 세계 선박람회인데 너무 이제 개념 자체가 조금 약간 모호하긴 하잖아요. 섬으로도 아름다운 섬으로 둘려서 쌓여져 있는 여수지만 이를 위해서 어떻게 좀 홍보하면 좋을까 이렇게 여수시도 고민이 있었고 저희들이 전국에 13개 지사가 있는데 그중에 나라사랑 축제를 개최하지 않은 지사가 유일하게 여수가 개최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예, 다른 지역은 다 한 번 이상씩 개최하게 됐는데 때마침 여수 세계 선박람회도 있고 또 마침 우리 여수도 나라사랑 축제가 진행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니즈가 함께 맞아가지고 이번에 여수가 하게 된 거죠. 그 나라사랑 축제는 뭐 지역만을 도는 행사는 아니고요. 예전에 2016년에는 미국에 가서 카네기 홀에서도 한번 초청받아서 공연한 적이 있고 그리고 2024년 최근 이제 2년 전이죠. 미국 워싱턴에 있는 케네디 센터를 통해 가지고도 초청받아서 공연한 만큼 아주 실력 있는 그런 음악회고 이제 축제니까 한번 와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여수라는 생각을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수는 이제 호국의 도시잖아요. 이수신 장군이 계신 호국의 도시고 또 우리 손양원 목사님으로 생각하는 사랑의 원자탄으로 이제 대표되는 아름다운 도시고 그리고 여수 국가산단 요즘 지역적으로 경기가 조금 어려워서 여수 지역에 계신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긴 하시는데 여수 우리 한국의 근대 산업화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도시가 여수이니까 이 모든 것들을 모아서 하나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마음 그리고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서 이번에 나라사랑축제가 여수에서 열리는 것은 정말 뜻깊고 우리에게도 보람된 그런 행사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0: 네, 여러분 이런 나라사랑축제 8월 13일 저녁 7시 진남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여러분들께 참여하실 수 있는 티켓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특별 생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자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라고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50분께 축제라고 문자만 주셔도 네 다시마 세트 하나씩 다 선물로 드릴 거거든요. 뭘 망설이고 계십니까? 일단 폰 여시고요. 샵 9750번으로 축제라고 문자 주시면 안내문이 여러분들 폰으로 다 갑니다. 그 안내문을 받으셔서 가족들하고도 가져고 의논하시고요. 교회도 가셔가지고 우리 초등부, 우리 유년부, 우리 유치부 다 갑시다. 우리 중고등부 다 갑시다. 이렇게 의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유 나는 바빠서 이러지 마시고 일단 샵 9750번으로 축제라고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내 링크를 받으셔가지고요. 링크까지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선착순 세 분은 이미 선물을 받으셨고요. 이제 8월 13일이기 때문에 8번째, 13번째 들어오실 분들도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어머, 나도 가도 되나? 어떤 사람들이 갈 수 있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오실 수 있나요?
2: 네, 아까 소개해 주실 때 또 맛집을 아들, 손자, 며느리, 사돈의 팔촌까지 다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0: 그럼요. 그 맛있는 말이, 집은 네. 모시고 가야죠.
2: 그 말이 진짜 맞습니다.
0: 네.
2: 아들, 손자, 며느리, 사돈의 팔촌까지 모두 다 데리고 오시면 되는데요. 이게 또 어린이들이 행사하는 아니, 어린이들이 무대를 펼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와서 아, 저 친구들은 이렇게 멋진 공연을 펼치는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꿈을 키워갈

0: 수도 있어서 어린이들에게도 정말 좋고요. 그리고 또 우리 어르신분들께는 정말 이 손자 그리고 아들 딸과 같은 우리 그런 어린이들이 또 축제를 하는 만큼 정말 아이들이 춤추는 모습이 제가 봐도 너무 귀엽고 정말 사랑스럽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기 위해서 우리 어르신분들도 충분히 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얼른 다 오셔가지고 이 멋진 축제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자녀들 꼭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제 강점기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풍요로운 이 나라가 있기까지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아니었으면 지금 서 있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6.25 전쟁을 겪었고요. 지금도 분단 국가잖아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 온 세계에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그들이 우리들보다 요만큼이라도 죄가 더 많아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거두시면 분명히 그랬던 적도 있고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알려줄 수 있는 정말 좋은 교육의 장입니다. 여러분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용수 부장님 실무의 최전방에 서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 손찬양 사원, 우리 김세은 자매 열심히 돕고 있는데요. 부장님 요즘 어떠세요? 특별히 이런 부분 좀 기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은 없으신가요?
2: 아, 이제 8월 13일이잖아요. 이제 날짜가 이제 우리 8월 15일로 광복절에 하면 좋은데, 광복절 마침 이제 여수시에 있는 이제 진남체육관이 제일 큰 장소인데, 그날 이제 다른 행사가 대관이 돼 있어가지고 8월 13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제가 8월 13일, 딱한 달째였어요. 아까 우리 이진아 PD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직원들이 한달 남았으니까 땅밟기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우리 그저 가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왔는데, 지금 이제 딱한달 남고, 오늘은 이제 30일째예요. 30일째 남아서, 우리가 매일 주변에 또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우리 또 방송을 함께 협력하신 협력 기관들에게 매일 기도 제목들 한 가지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그분들에게 기도 제목 보내드리면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이 행사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참여도 중요하지만 이 행사가 또잘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저희들이 이제 보내드리고 있는 기도 제목 중에 여기서 갑자기 제안해 드리는 거긴 하지만 기도라고 혹시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기도 제목을 매일 좀 보내드려서 그분들도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일단 현장에 저희들이 한 3천 명 정도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무대 그 체육관은 4천 명이 넘게 들어갈 수 있는 장소긴 한데 저희들이 무대를 아주 크게 만들기 때문에 3천 명 정도가 들어가는 걸 생각을 하는데 현재 지금 어제까지 신청하신 분들이 한 천여 명 정도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날 행사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차고 넘치게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많은 인원들이 모이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또 그날 오셔서 많은 분들이 그날 또 실은 선박람회 행사를 위해서 또 저희들이 같이 지원해 주고 홍보해 드리는 역할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분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저희들이 그런 목적이 많이 깔려 있어요. 나라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가 꼭 믿는 분들만 나라를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국민들이라면 모두가 나라를 사랑해야 되니까 특별히 안 믿는 분들 그분들 초청해 오셔가지고 그 컨텐츠 안에 숨겨놓은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접하시고 그날 예수 믿는 역사들이 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들은 준비를 열심히 해서 행사가 또 재미있고 감동적이고 은혜스럽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많이 필요한 나라 사랑 축제입니다. 사람이 마병을 준비하지만 그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고 했는데요. 저희들 전심을 다해서 마병을 준비할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신 모든 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이김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또한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많이 해주실 거지요? 지금 많은 분들이 축제라고 문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부른 노래 중에 저는 세 번, 네번 정도 이 나라사랑 축제를 멀리멀리 멀리 가서 봤는데요. 볼 때마다 이 노래만 나오면 펑펑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노래 함께 하신 후에 또 나라사랑 축제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독립군 애국가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우리가 구한말 일제강점기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아이들이 입장을 해요. 그러면서 그때 그 역사적 배경이 영상으로 지나가는데 그 영상만 해도 크기가 엄청납니다.
1: 네.
0: 진남체육관의 한 면을 다 차지할 만큼 엄청난 영상미, 엄청난 조명, 엄청난 특수효과.
1: 네.
0: 또 어린이 700명의 그 노래와 퍼포먼스 어우러져서 올려드리는 거대한 예배거든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박수해 주시고 환호해 주시고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 만세를 외쳐주실 때 이 거대한 예배가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오셔서 그거 해주실 거지요. 꼭 오시기 바랍니다. 그 첫 걸음 바로 문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어디로 문자 주시면 된다고요?
2: 네, 샵 9750번으로 축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 보내드리고요. 그 신청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티켓 예매하기가 나오니까 꼭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우리 2061님의 따뜻한 문자 소개해드립니다.
3: 네, 2061님 오늘도 사랑의 뜨랑과 함께 주님 은혜 구하며 시작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061님. 9177님께서도 문자 주셨네요.
4: 네, 예배 시간에 광고하셔서 많은 성도님들과 단체 참석이 되어 많은 은혜가 기대되는 축제를 기대해봅니다.
0: 맞아요. 우리 9177님 정말 저는 우리 여수, 광양, 순천 이 방송이 들리는 모든 가천권 교회의 예배 시간에 우리 안내 영상이 상영이 되고요. 모든 성도님들한테 광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2: 네, 이게 여수뿐만 아니라 네. 순천, 광양은 저희들 같은 지역이잖아요.
4: 네.
2: 또 이제 도시를 넘어가는 거지만 우리 극동방송 자체의 방송이 우리 송신소는 광양에 있고 그리고 방송이 제일 잘 되는 지역은 실은 순천입니다.
0: 아.
2: 예, 연주소는 여수에 있지만 저희들이 그래서 전남 동부 지역이라 말하고 여수, 순천, 광양을 함께 어울리고 있으니까 순천에 계신 분들, 광양에 계신 분들도 30분이면 오시잖아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거든요. 큰 도시에 계신 분들은 같은 도시 안에도 이동하는데 1시간 넘게 이동하는데 지역을 넘어서는데 30분이라는 거리는 생각보다 긴 시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한번 30분 투자하시면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좋은 기념이 될 것 같아요. 아까 맛집 말씀하셨잖아요. 맛집이 있다고 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차를 타고 가서 또 이제 보시잖아요. 특별히 제가 요새 이제 한 있어 보니까 다양한 문화의 행사들이 많은데 뭐 뮤지컬도 있고 음악회도 있고 축제들도 다양한데 아마 나라 사랑 축제

0: 제라는 이런 저 퍼포먼스 이런 테마를 가지고 하는 공연은 처음 보실 거예요, 아마. 예,
1: 맞아요.
0: 그래서 아마 더 각별하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먹어보지 못한 맛있는 맛집, 미슐랭 3스타 예, 이상 버금가는 아주 멋진 행사가 있으니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아까 몇 번이었죠? 이 교회에서 이제 아, 예,
1: 9177번이야?
0: 9177번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에서 같이 우리 생각보다 이 소식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극동방송을
1: 맞아요.
0: 들으시는 분들은 관심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는데, 극동방송을 못 들으시거나 또 교회에 계신 분들은 나라사랑 축제를 하는지도 모르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한번 우리 목사님께서 꼭 주일 오후에 1분 30초 정도 되는 짧은 광고니까 주일 오후에 예배 시간에 광고 시간에 한번 같이 봐주시면 보시고 또 관심 가지시고 많이 참여하실 것 같아서 지역에 계신 목사님들 특히 교회에서 꼭 상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우리 9177 김여기주 집사님께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교회에도 이 홍보 영상이 상영이 되고 여러분들 교회 전 교인들이 다 오시면 좋겠는데요. 그럴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축제라고 문자를 주시면 그 안에 영상도 들어있거든요. 그걸 받으셔서 담임 목사님한테 가세요. 그러면서 목사님, 참 좋은 행사 같습니다. 이 영상 우리도 한번 상영해 주시고 광고도 한번 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들 단체로 등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홍보 대사가 좀 되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깜짝 이벤트 또 하나 출발하겠습니다. 부장님.
0: 네, 우리 많이 공유해 주시라고 이렇게 신청이 중요하니까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 PD님께 잠깐 음악 나가는 동안에 이제 말씀을 드려가지고 좋은 선물이 좀 나가면 좋겠다. 그래야지 많은 분들이 들으시고 또 공유해 주시니까 요즘에는 공유 많이 하시잖아요. 카톡 받으시고 내가 좋은 컨텐츠나 좋은 글이나 좋은 내용이 있으면 주변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잖아요. 오늘 특별히 나라사랑 축제 이 신청 링크를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제일 많이 공유해 주신 분에게 최고급 화장품 선물 세트를 하나 좀 드리면 좋겠다라고 이제 긴급 제안을 드렸는데, 우리 PD님께 흔쾌히 오케이 승낙하셔가지고 우리 특별히 이 시간 신청 링크 축제라고 이렇게 문자 받으시고 받으셨던 카톡으로 아마 내용이 갔을 거예요. 그 신청 링크를 주변에 이제 특별히 단체 톡방에 들어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개인 가족, 저도 이제 개인 가족 톡이 있는데 가족 톡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단체나 모임에 공유를 좀 많이 해주시고, 그분들에게 가장 많이 공유해 주신 분들, 그분들에게 그분 한 번만 선정해가지고 15만 원 정도 되는 화장품 세트 하나 선물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어떤 화장품인지 말씀을 드리면 좀더 열정이 불타오르실 것 같아서. 여러분, 아짜로 시작되는 브랜드 아시죠? 태평양, 네, 아모레. 우리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 설화수 화장품 세트, 15만 원 상당의 설화수 화장품 세트 준비해 놨습니다. 공유라고 일단 문자를 주세요. 공유라고 문자를 주시면 공유하실 안내문을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걸 받으셔가지고요. 저는 5명 있는 단톡방에 공유했습니다. 저는 10명 있는 단톡방에 공유했습니다. 저는 100명 있는 단톡방에 공유했습니다. 라고 하신 인증샷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많이 공유하신 분. 왜 100부장, 200부장, 300부장, 50부장 이런 거 있잖아요. 제일 많이 공유하신 분을 공유왕이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이 설화수 화장품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공유왕에도 한번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함께 하신 후에 계속해서 이어갈 텐데요. 다음 노래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메들리예요. 우리 어린이 합창단들이 일제 강점기에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고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복음 통일을 노래합니다. 여러분도 계신 곳에서 함께 노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런 찬양, 이런 퍼포먼스, 이런 노래를 그날 정말 실컷 원도 없이 듣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 데리고 오셔가지고요. 이 은혜의 장에 푹 담궈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렇게 선물을 드려가면서 열심히 알려드리는 이유는요. 이 일을 알고도 안 오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뭔가 일이 있으시니까 못 오시겠지요. 그런데 몰라서 못 오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으면 좋겠거든요. 특별히 우리 전남 동부 땅에 계시면서 몰라서 못 오시는 분들 한 분도 없으시게요. 여러분, 이 안내문 받으셔가지고요. 여러분들 가족 단톡방, 구역 단톡방, 여전도의 남전도의 단톡방, 우리 교회 단톡방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목사님께서 이 일을 모르고 계시다면 좀 알려주셔가지고요. 교회 전체가 그날 오실 수 있게 여러분들께서 다리가 되어 주시고요.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여름 캠프, 우리 중고등부 여름 이런

0: 행사들이 많으신데 8월 13일 날 우리 맛있는 저녁 먹고 그날 나라사랑 축제 보러 가자. 이거를 프로그램에 하나 넣으셔가지고요. 8월 13일에 이벤트 하나 더이 나라사랑 축제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네. 우리 이용수 부장님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계시는데 한 말씀 더 해주시지요.
1: 8월 13일이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저녁인데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이고 그 다음에 주일까지 이렇게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주일 넘어가고 또 8월 17일은 또 광복절 대체 휴일이잖아요. 그 지역에 계신 분들 또 특별히 가족들이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에 콘텐츠 구경하러 오셨다. 이번 여름 휴가를 여수로 놀러 오시는 것도 아주 좋으실 것 같아요. 그날
0: 맞아요.
1: 목요일 저녁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멋진 공연 보시고 아름다운 섬에서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충분히 휴양하시다가 또 돌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여러분 진남체육관이요. 제가 어제 가봤는데 주차장도 넓더라고요.
1: 그렇죠.
0: 네.
1: 근데 한 가지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해서 오시는 분들은 올라가는 길이 조금 멀수 있긴 하는데 주차장은 아주 넉넉하니까 편하게 가족들 단위로 차를 타고 이동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교회에서도 단체로 아까 우리 PD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교회에서 단체로 버스 타고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여름 성경학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특히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는 교회들은 아이들에게 정말 그 주인공들이 아이들이에요. 무대에 출연하는 사람들이 우리 똑같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공연을 보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그 아이들의 공연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한번 저런 멋진 무대에서 한번 공연해보고 싶다라는 꿈과 희망이 좀 싹틀 수 있도록 주일학교 여름 사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놀이장도 가시고 여름 성경학교도 있고 캠프도 있고 한데 그날 공연을 교회에서 공식화 시켜가지고 함께 아이들과 함께 오시면 아이들에게 엄청 꿈과 큰 꿈과 희망을 줄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0: 네. 특별히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 좀 설명해 드릴까요?
2: 네,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제목이 나라사랑 축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광복의 그 역사와 그리고 해통이 광복의 역사와 한국전쟁 그리고 대한민국이 복음 통일이 되기까지 그 소망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만의 특색 있는 특별한 무대가 또 준비되어 있거든요.
0: 스포 해주세요.
2: 약간의 스포를 해드리면 비 내리는 호남선을 타고 내려와서 아름다운 여수밤바다를 보게
0: 내서,
2: 되는
0: 네.
2: 네, 그런 무대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0: 아름다운 여수에서,
2: 네.
0: 아름다운 전동에서, 네. 여러분 좀,
1: 나라사랑축제의 개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단순히 찬송가나 이제 복음성을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일반인들이 누가 와더라도 편하게 이제 보시고 구경하시면서 그 안에 이제 복음이 담겨 있으니까 복음의 메시지가 이제 함께 연결되는 프로그램이라 아마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작년에 이제 저희들이 작년에 인천에서 했는데요. 인천에 팸플릿을 만들 때에 아주 좀 이제 의미심장한 단어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그 말들이 기억나는데 작년 인천 축제에 이제 우리 이제 슬로건을 가지고 했던 게그 역동의 시대,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 전쟁, 한강의 기적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은 대한민국이잖아요. 그 대한민국을 다이나믹 코리아로 표현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한강의 기적, 그리고 세계적인 기적으로 지금 과학기술 분야에서 전 세계 1등을 달려나가고 있잖아요. 한강의 기적이란 말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걸 이제 미라클 코리아. 라고 이제 또 표현했더라고요. 그리고 또이 모든 성장을 통해서 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곳이기도 아까도 우리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집중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 가운데 어메이징 코리아를 함께 연합해서 원 코리아 단 하나의 통일 대한민국 꿈꾸어 나가자는 이제 구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파란만장했던 과거의 역사, 그리고 현대의 발전기, 앞으로 미래를 향한 지향적인 모든 것들을 대한민국의 역사들을 파노라마처럼 한 콘서트 안에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시게 되면 역사의 교육도 되고 그 감동의 드라마, 아까 대형 스크린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저희들이 올해 무대 그 설치비만 1억이 들거든요. 그 많은 비용들을 저희들이 후원 받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또 지금 채워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멋진 무대에서 여러분 아이들의 아름다운 공연과 그 멋진 그 과거에 흘러갔던 여러 가지 영상미들이 합쳐져서 종합적인 감동이 있는 감격이 있는 문화 행사가 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나라사랑 축제 우리 전남 동부에서 합니다. 진남체육관에서 8월 13일 저녁 7시 열리는 나라사랑 축제 무료 행사입니다. 누구나 오실 수 있지만 티켓이 없으면 못 들어와요. 마치 복음같이.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 네. 무료입니다. 하지만 티켓은 있으셔야 돼요. 그 티켓을 여러분들의 손에 지금 쥐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샵 9750, 우물정 9750,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축제, 축제라고 문자 주시면 티켓을 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드립니다. 그 링크를 접속하셔서 마지막까지 완성을 하셔야 티켓을 받으실 수 있고요.

0: 네, 아까 선착순 세 분에게 물티슈 한 박스씩 저희가 보내드린다고 했고요. 여덟 번째, 열세 번째 저희가 또 드린다고 했잖아요. 들어오셨나요?
1: 네, 아, 그동안 또 많이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여덟 번째, 열세 번째 분을 지금 발표하려고 합니다.
0: 네, 발표하겠습니다.
1: 네, 6167번님.
0: 6167번님 성함 주소 지금 보내주시고요.
1: 네, 그리고 열세 번째로 17010번님.
0: 7010님 13번째 당첨되셨습니다. 이렇게 신청 링크까지 마무리하셔야 티켓을 여러분들 폰에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마무리하셔서 그날 입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공료왕에 대해서 한 번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단체 톡방이 있으면 방금 받았던 신청 링크를 그 단톡방에 공유해 주시고 그 공유해 주신 사진을 요즘에 그 스크린샷 해가지고 화면을 인증해서 그 우리 샵 9750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가장 많은 단톡방에 공유해 주신 분께 15만 원 상당의 고급 화장품 선물 세트 드리기로 했어요.
0: 네.
2: 아,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이제 신청을 하시고 예, 티켓 축제라고 이제 글자 남겨주시고 신청 링크에 들어가 클릭하시면 실제로 모바일 티켓은 당일날 발행이 되어집니다. 이제 신청 예매가 완료됐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가 뜨면 거기까지가 단계거든요. 오늘 단계는. 근데 혹시 뭐 어른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나이 드신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이도 저도 해도 나도 신청하고 싶은데 우리 방송사에 문자 보내시는 것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우리 후원자들 중에는 이것저것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냥 방송사로 전화 주시면 저희들이 대신 신청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샵 9750으로 축제 남겨주시고요. 이도 저도 어려워서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650-3800으로 전화 주셔가지고 나라 살릉 축제 보고 싶어요 신청하고 싶어요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0: 네, 여러분 061-650-3800번 전화 주시면 저희가 대신 등록도 해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축제장에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열정적으로 안내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이제 마칠 시간이 됐어요. 제일 수고하고 계신 우리 이용수 부장님, 손찬영 사원님, 그리고 김세은 자매님, 우리 한 말씀씩 해주시고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어린이 합창단 700명의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도록 체력, 마음, 믿음, 또 그들의 가정, 그들의 안전, 그들의 꿈, 여러분 700명의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어떠셨어요?
2: 네. 처음에는 이 한 시간을 어떻게 또 이렇게 소개하고 이야기할까 좀 걱정이 좀 되긴 했는데 실은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아직 못한 이야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한번 우리 한 달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또 한 달 이제 거의 행사가 다가오게 되면 또 입장하는 방법들 그리고 그날 오시는 방법들 여러 가지 또 설명 한번 더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2: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원봉사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혹시 그날 현장에서 안내 그리고 또 이렇게 유인물들 좀 나눠줄 수 있는 봉사자로 봉사가 가능하신 분들은 봉사 라고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여러분 봉사라고 남겨주시면 그날 여러분들이 주인이시잖아요. 여러 지역에서 오신 분들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안내를 좀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은 씨는 오늘 어떠셨어요?
3: 네. 세계적인 실력을 인정받은 맛집 어린이 합창단의 나라사장 축제 공연 홍보를 위해서 저희 양육부가 이렇게 여수에서는 최초로 열리는 이 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 방송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정말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서로 얼굴 맞대고 보면서 인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0: 네, 우리 막내 김세은 자매였습니다. 우리 찬영 씨는 어떠셨어요?
1: 네, 저도 작년에 나라사랑축제를 인천 가서 또 봤거든요. 그날에 함께 모이신 분들과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가 저는 참 마음에 많이 남았는데요. 이번 여수에서도 우리 수많은 지역분들 그리고 특별히 여수분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그 모습이 참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기대가 참 많이 됩니다. 우리 그날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또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이 나라사랑축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이용수, 손찬양, 김세은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어벤져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어린이 합창단의 아침의 나라,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들려드리면서 사랑이들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축제라고 문자 주신 분들 저희가 또 답장 드릴게요. 성함 주소 보내주시

0: 제일 처음에 발 두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전파했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에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역의 장로예요. 다시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그것이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종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광양 사랑의 교회 김세화 집사님이 낭독합니다.
1: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

0: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1: 전남동부 온지역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7절에서 14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듣고 응답하시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려면 첫째, 내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에 매달아야 합니다. 7절에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은 아끼고 라고 해요. 다윗 왕이 기부온 사람의 손에 사울의 자손 7명을 넘겨줄 때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은 내주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므비보셋은 비록 다리는 절었지만 사울 집안의 핵심 인물이잖아요. 그런 그가 살아남게 된 것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언약 덕분입니다. 이렇듯 우리 구원의 근거는 인간의 강함이나 의로움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 덕분에 우리가 심판을 면하고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사울의 첩 리스바의 두 아들과 사울의 딸 메랍의 다섯 아들 총 7명이 기부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나무에 달려 죽습니다. 이스라엘 관습에 따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언약을 파기한 자로 저주받은 자의 상징이었어요. 사울이 기부온 사람들과의 언약을 깨뜨린 죄가 공개적으로 선포되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이들을 내준 것은 조상의 죄와 나라의 죄에 대한 빚을 갚는 적용이었어요. 너무나 두려운 일이라도 내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 적용을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됩니다. 그들이 죽임당한 날이 공교롭게도 보리베기 시작하는 첫날이었다고 해요. 이는 기근이 끝나고 하나님의 추수가 시작될 것이라는 암시이기도 했습니다. 내 삶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의 뿌리에 어쩌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조상의 죄, 깨어진 언약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드러내어 인정하고 회개한다면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과의 약속, 지체와의 약속을 무시하거나 깨뜨린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우리 가정의 기근을 끝내고자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할 나의 정욕과 죄악은 무엇입니까? 내 기도가 응답되려면 둘째, 자기 자신을 위하여 회개해야 합니다. 10절에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고해요.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는 왕의 사랑과 군대장관 아브넬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자식과 외손자들까지도 한날한시에 매달려 짐승의 밥이 되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어요. 명예와 남편, 자식을 모두 잃은 기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나무에 달린 시체는 해가 지기 전에 묻어야 한다는 율법의 혜택조차 받지 못한 채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까지 무려 6개월 동안 공중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수치

정치를 고스란히 당해야 하는 기가 막힌 환경이었죠. 그런데 리스바는 인생을 포기하거나 세상 탓을 하지 않고 굵은 배를 가져다가 바위 위에 펼칩니다. 구약에서 굵은 배는 회개와 애통의 상징이지요. 요나가 니느웨에서 회개를 선포했을 때 왕이 굵은 배를 입었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굵은 배를 입었어요. 리스바는 사울을 위해서나 죽은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기를 위하여 애통하며 회개했어요. 여러분, 회개는 나를 위한 것이어야 해요. 조상 탓, 부모 탓, 환경 탓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오직 내 죄를 자각하며 굵은 배를 깔아야 저주가 끊어집니다.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은 남 탓을 할 여유가 없어요. 리스바는 밤낮으로 깨어 낮에는 공중에 새를 쫓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도록 시체를 지켰어요. 내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밤의 짐승과 낮의 새가 더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 소망이 끊어진 그 광야에서 비로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면서 지금의 환경에서 도망가지 않고 인내하면 가정과 공동체를 지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기가 막힌 고난의 환경에서 원망과 불평만 하지는 않나요? 말씀의 반석 위에서 굵은 배를 펴고 나를 위한 회개를 하고 있나요? 천국에 간 딸의 사명을 이어받아 시댁 식구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잘 섬기겠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사울의 죄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기근에 시달린 것처럼 모태 신앙인이면서도 불신 결혼을 한 저의 죄 때문에 시댁 식구들의 구원이 더디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울의 죄가 피의 보복을 불러일으켜 그의 일곱 자손이 죽임당했듯이 신앙을 저버린 저의 악함과 연약함 속에서 5년 전 딸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천국에 갔어요. 생전에 딸은 믿지 않으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영혼 구원을 늘 안타까워하며 두 분을 예배에 초대하려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봐 애통하며 눈물 흘리던 딸의 사명이 이제는 저의 사명이 되었지요.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듯이 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시어머니 소천 후 제사가 폐해지고 시아버지도 교회에 나가셨어요. 이후 시아버지는 조상이 자꾸 꿈에 나오는 게 마음에 걸리신다며 교회에 발길을 끊으셨지만 공동체의 기도로 병상에서 영접 기도를 드리고 주님 품에 안기셨지요. 그리고 장례 예배 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했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딸을 잃은 슬픔에 구원의 기쁨을 누리진 못했지만 부모님의 소천을 지켜보며 구원이 가까이 왔다라고 고백했어요. 3년 기근 뒤 비가 내린 것처럼 하나님은 세 번의 장례를 통해 저희 가정에 구원의 단비를 허락하셨어요. 리스바가 사울 자손의 시체 곁을 지키며 굵은 배를 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듯이 저도 딸이 흘린 눈물을 기억하며 구원의 단비가 내릴 때까지 남은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게요. 저의 적용은 지방에 사시는 형님 부부에게 복음을 전하며 전도 축제 때 교회로 초청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시댁 식구들이 구원받도록 교회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입니다. 리스바가 행한 이 눈물겨운 회개의 소문은 마침내 다윗에게까지 들립니다. 리스바는 다윗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미인계를 쓰거나 뇌물을 바치지도 않았어요. 그저 반석 위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며 묵묵히 시신을 지켰을 뿐인데 그 행함이 소문이 되어 다윗에게 들린 것이죠. 이렇듯 오늘 내가 말씀의 반석 위에서 조용히 내 죄를 보며 기다리는 것이 곧 주께서 보시는 진짜 행함이에요. 리스바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어떻게 하나요? 12절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고 해요.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매달려 죽은 자들의 뼈와 함께 거두어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함께 장사 지냅니다. 원수의 가문까지 존귀하게 장사 지낸 거예요. 그러자 14절에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고 해요. 나라의 기근이 끝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었어요. 한 여인의 회개,
그리고 그

0: 회개에 감동받은 왕의 순종,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것을 멸시하지 않으세요. 나의 회개는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지체를 살립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한 사람의 회개가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기근이 끝나지 않는 것이 다름 아닌 내 죄 때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건 앞에서 남탓을 하면서 해결책만을 찾아 동분서주한 저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리스바처럼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고난이 찾아올 때 환경과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반석이신 주님 앞에 굵은 배를 펴고 나를 위한 회개를 하기 원합니다. 외롭고 처절한 고독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죽어짐을 통해 내 곁에 있는 지체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회개로 우리 가정의 모든 저주와 기근이 끊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사 성령의 비를 우리에게 풍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전도방송을 통해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던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한 어머니의 이야기. 대구 물댐교회 권영선 집사님입니다.
3: 저희 큰아들이 사춘기였을 때 아빠를 갑작스럽게 천국 보내면서 마음문을 닫고 지낸 시간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교회분들 연락도 피하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멀리하고 방송 당일에도 혹시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떡하나 정말 조마조마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전화도 잘 받고 진심으로 영접기도 따라하는 모습 보고 정말 하나님이 이 아들 많이 사랑하신다 느껴져서 너무 위로가 되고 감사했었습니다. 아들이 인터뷰 때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고 고백도 했었고 교회 가보겠다고 저한테 이야기도 해주더라고요. 진짜 스스로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게 됐고 또 운동도 다시 시작하면서 자기의 삶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많이 바뀌고 밝아지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엄마인 저에게 다시 또 소망 품고 기도할 힘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찾아가셨던 것처럼 극동방송도 보이지 않는 전파 통해서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생명과 소망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2: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대구 물댐교회 권영선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4: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여수 YWCA 박은경 회장입니다. 여수 YWCA는 아동 청소년 그룹홈 늘푸른 집과 남자 청소년 단기쉼터, 여자 청소년 단기쉼터, 그리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와 초록 어린이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혼자 버텨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여수 YWCA는 청소년의 곁에서 멈추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관심과 연대가 한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늘릴 시간은 여수 세종원교회 강정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사도행전 11번째 시간 제자 공동체의 합심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본문을 가지고 제자 공동체의 합심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해외 다른 나라 교회와 비교할 때 한국 교회에만 있는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문화적으로 여러 다른 점이 있겠지만 특히 기도하는 방식에 있어서 두드러진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교회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모습이 한국 교회의 통성기도입니다. 요즘은 한국교회의 부흥이 그 기도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배우려고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외국 교회에서는 주여 삼창하고 모든 성도가 함께 합심해서 함께 소리를 내 기도하는 이 합심기도 문화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통성기도를 한국식 기도라고 부릅니다. 오래전부터 몇몇 미국 신학교에서는 한국교회의 통성기도를 연구하고 그것의 성경적 원리를 찾아서 석사나 박사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합심기도를 이론적으로 가르쳐서 될 일은 아닙니다만 기도의 성경적 원리를 찾고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정임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함께 드린 기도의 모습에서 바로 그 합심기도

기도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산헤드린 법정에 붙잡혔다가 석방이 되었습니다. 공회가 두 제자를 징벌할 만한 어떤 혐의점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석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공회는 제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하도록 위협만 하고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지 말라고 금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명령에 불복합니다. 제자들이 그 명령에 불복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람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옳은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 풀려난 제자들은 곧바로 자신들의 동료에게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소상히 알려주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제자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위협의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표적과 기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더 많이 나타나기를 간구합니다. 걷지 못하는 자의 치유기적 사건이 그들의 복음사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합심 기도는 곧바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났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것입니다. 큰 위기의 순간에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교회는 어려운 난관이나 세상의 위협 때문에 위기를 겪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 많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사람의 말만 무성합니다. 이런 상태의 부작용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많죠. 다툼, 분쟁, 분열, 시기, 질투,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교회는 모든 문제를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해결받기 때문에 후유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세종한교회가 진정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에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가지는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합심 기도 공동체의 원리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합심 기도 공동체의 첫 번째 원리는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본문 24절이죠.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세상의 위협에 대해서 초대교회가 행한 가장 우선되는 대응 방법은 모여서 대책을 논의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한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공회의 위협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되는 그들의 대응 방법이었어요. 이것은 실제로 초대교회가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였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일례입니다. 사실 성도에게 이보다 더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는 모든 교회 모임과 성도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특별히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다는 것은요, 모두가 일치된 마음과 같은 열정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함께 기도한 동료들이 몇 명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일심으로 그리고 같은 열정으로 기도를 드렸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예수님도 마음을 같이 하는 합심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인데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드리는 합심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과거에 특정 교파에 속한 교회에서는요, 크게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을 터부시 여겼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성 기도를 금하는 것은요, 사실상 성경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이 아니라 오랜 전통을 따르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짖으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기록이 무수히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그 말씀이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전심전력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앞장서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교회의 생명줄입니다. 교회의 생명줄일 뿐만 아니라 성도의 생명줄입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말보다는 기도를 앞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협이나 다급함 때문에 기도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제일 먼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일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영성이 견고하게 자리 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합심기도 공동체의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것. 본문 24절을 우리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아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드리는 합심 기도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이 대주제여라는 표현에는요, 절대적인 아버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책임지시는 절대적인 아버지. 바로 그것이 대주제여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학입니다. 신학이라는 용어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는가를 규정하는 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온 세상의 아버지이시다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이 말씀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선언을 믿음으로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146편 6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절대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앙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에 따라서 기도의 범위와 한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바탕에 두고 기도하는 것은요, 땅과 하늘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시요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손 아래 모든 것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을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0: 모였나이다.
1: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세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장차 나타날 메시아의 왕국을 기대하며 기다리던 제자들로서는 최악의 상황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최악의 상황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완성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악한 자들이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얼마든지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권능과 뜻과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것은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자기를 애굽에 팔아넘긴 형들에게 한 말입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현실은 최악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을 구원을 위한 최선의 기회로 바꿔주셨어요.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요셉은 만물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을 섬세하게 이끌어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어느 구름에 비 올지 모른다 들어보셨죠?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다는 속담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를 몇 자 안 되는 세속적인 속담에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겪는 수많은 일들, 수많은 만남, 수많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역사하실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순간에 영적으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이 됐든 하나님이 그 상황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뜻과 계획을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닿지 못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합심기도공동체의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열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열망하며 기도하는 것. 오늘 본문 29절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제자들은 권력자들의 위협에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라고 기도합니다. 간절한 기도죠. 굽어 보시옵고라는 말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그 상황에 대한 걱정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신들이 직면한 위협과 위험이 얼마나 생생한 현실로 다가올 것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초조하고 긴박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지만 마음을 턱 돋고 살아갈 수 없는 것. 자꾸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런 상황 때문에 마음의 초조함, 긴장감 이런 것들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두려운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열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만 한다면 용기를 잃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걷지 못하던 자가 치유된 것과 같은 치유와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더 나타나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개입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역사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제자들의 기도 속에 그들을 대적하는 세상 권력자들을 물리쳐달라는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혼쭐내 주시옵소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 대신에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쉽게 말해서 계속되는 영적 전쟁터에서 적군이 약해지고 무력해지기를 기도하기보다는 담대한 말씀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약해지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큰 믿음의 능력으로 강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입니다. 5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의 권세가 지배하는 현장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너희를 지키고 있다, 너희를 돌보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믿음을 굳건히 하여 믿음으로 세상을 대적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세상이 약해지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 바로 그것이 먼저 있어야 될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이 크고 강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약해지고 무력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해질 때 더욱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 담대해집니다. 오늘 보면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제자 공동체가 한 마음이 돼서 올려드린 합심 기도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여전히 함께 계시며 그들이 바라고 있는 그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증표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현장에 똑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 공동체 위에 임하게 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과거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모여 같은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합심기도 공동체 위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도의 증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의 위협 속에 있는 제자 공동체가 드리는 합심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교회 안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놀랍게도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

0: 자기들의 생각을 맞추고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부류는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기다리면서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는 합심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강력한 권력 앞에서 한없이 약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간섭을 열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들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의 강력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볼 때 더 종교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내면에 신실한 믿음과 말씀의 능력을 가진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면서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세종왕 식구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싫든 좋든 간에 우리 모두는 앞서 말씀드린 두 부류 중 어느 한쪽에 속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다 중간은 없습니다. 이쪽이든 아니면 이쪽이든 둘 중에 하나예요. 겉으로 볼 때 상당히 신앙이 있어 보여도 얼마든지 주와 그리스도의 대적자처럼 살 수 있어요. 주님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역주행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과거의 제자들처럼 모자라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심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변화된 제자들처럼 더 강력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위협하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물러서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더 힘을 다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종으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려울수록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둘 중 어느 쪽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라겐 우리 세종한교회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공동체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합심 기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차는 선로를 벗어나면 아무것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탈선이라고 부릅니다. 성도의 탈선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의 선로를 벗어난 것이 탈선입니다. 은혜의 궤도를 벗어난 것이 탈선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선로를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궤도를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강력한 합심 기도로 무장이 돼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 제자 공동체, 합심 기도 공동체로 바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여수 세종원교회 강정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1-7121 여수 세종원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국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합니다. 소망의 기도, 광양 구략교회 조선영 사무입니다. 옳고 바른 일 한 가지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로운 일에는 항상 약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 가난한 자들이 함께 잘 살고 잘 되도록 보살피고 돕는 것, 그런 자들을 무례하게 함부로 대하며 괴롭게 하지 않는 것들이죠. 약자들도 공의롭고 공정하게 대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또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큰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서 낙오되기 쉽고 이탈하기 쉬운 사람들, 재능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외모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열악하고 부족하고 약하여 큰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세상 살기가 너무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들이 불쌍해서 도우시지 않고는 견디실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 사랑 아닌가요? 그래서 사랑은 옳은 일이면서 바른 일이고 그것을 하나님은 정의라고 말씀하시더군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정의는 약자들을 돕는 사랑이었습니다. 7월 14일 화요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생방송 중에 여러분의 기도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동부 극동방송이라고 검색하신 후에 플러스 친구 추가하시면 무료로 사연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061-662-9750, 662-9751번으로 전화주세요. 목사님과 사연 나누시고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긴급한 기도 제목이면 긴급, 익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익명이라고 쓰시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찬양 나가는 동안 기도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목사님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애청자 가족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신 분들은 아멘이라고 쓰시고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은 여수 3일교회 김대진 목사님 모시고 소망의 기도 함께합니다. 찬양 한 곡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이고요. 소박 씨가 노래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0: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순수복음 방송 FM 97.5 MHz, 여수중계소 92.9 MHz, 전남동부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수 3일교회 김대진 목사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3일교회 김대진 목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목사님 또 다른 관점에서 정의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1: 저는 그 아까 사모님 멘트 하시는 걸 들으면서
0: 네.
1: 그냥 사모님 첫 시작에 한 가지를 생각해 보자 그랬잖아요.
0: 네.
1: 그래서 소박하게 네. 무슨 법률적이나 어떤 대단한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도 네. 내가 할 수 있는 착한 일 선한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가 뭘까 할 때 예수님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0: 네.
1: 그런데 지금 할 수 있는 거
0: 네.
1: 예수님 생각을 더 많이 하면 좀 더 예수님 닮아지지 않을까. 그게 그래. 나를 더 의롭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0: 네. 예수님께서 다니신 행보 그 자체가 사랑의 행보시기 때문에 묵상을 예수님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1: 네,
0: 자연히
1: 맞죠.
0: 사랑의 삶이
1: 네, 그래서
0: 네, 따라다니지 않을까?
1: 네,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을, 공정 그러면 늘 사회 시스템이나 타인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0: 네.
1: 사실은 의와 공정 이런 걸 얘기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먼저 회개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0: 아멘.
1: 그래서
0: 네.
1: 저는 이제 아 나부터 먼저 예수를 생각하자 남에 대한 판단보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0: 아멘. 네, 네 목사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1: 고맙습니다.
0: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들이 있을 것이고 그 은혜가 임하시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사연 나누기를 원합니다.
1: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뜻을 쫓아 살기를 원하는데 저희가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가난함과 우리의 능력 없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 예수여 우리의 능력이 되신 예수여 우리의 부유함이 되신 예수여 오늘 우리가 더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함께 기도할 때에 저희와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두 사람 이상이 합심하여 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해주시고 이 기도를 주께서 들으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일어나게 하소서
0: 아멘.
1: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와 여러분들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9866번님께서 문자로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올해 63세인 절친 김성희가

0: 7년 전에 유방암 수술 후에 추적 관찰 중이었는데 건강 검진 중에 췌장암이 발견되어 4월에 수술 후에 항암 치료 중입니다. 믿지 않는 친구이지만 질병의 시련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길 기도드리며 고통을 이겨내고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라고 기도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1: 네, 9866님 축복합니다. 친구의 영혼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한 그 마음이 느껴져서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0: 아멘.
1: 저희가 기도할 텐데 친구분뿐만 아니라 이 친구분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시는 9866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절친이 7년 전 유방암 수술 후에 추적 관찰했는데 안타깝게도 췌장암이 발견되어 다시 항암을 치료하려고 합니다. 나이가 젊지 않고 또 어려운 앓미라 쉽지 않은 거랍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0: 아멘.
1: 수술을 잘 견뎌낼 수 있게 하시는데 그러나 주님 부탁하는 거고 우리가 또 간구하는 것은 이 곤란하고 어렵고 힘든 시기에 내 힘 아닌 거 또 우리 생명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닌 거 이 절망 가운데 붙들 수 있는 분이 예수밖에 없다는 거 알게 해주십시오.
0: 아멘.
1: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영혼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전에 닫혔던 귀가 열리게 하시며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는 눈들을 주님이 계시다는 그 소망들을 갖게 해주시고 특히
0: 아멘.
1: 계속해서 기도하며 전도할 우리 기도를 부탁하신 9866님 기억하셔서 그 마음에 지혜를 주시며 성령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 허락하셔서 우리 친구를 함께 기도할 때에 영혼의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어지는 사연 6347번님의 사연입니다. 엄마의 무릎 관절이 아프신데 그 아픈 무릎 관절이 빨리 낫고 엄마의 양쪽 다리가 퉁퉁 부어서 저번에 응급실도 갔었는데 붓기가 빠지고 하지정맥과 신장도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몸이 건강해지게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라는 사연 주셨습니다.
1: 네. 뭐 저희도 어머니가 있지만 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특히 자녀의 어머니를 향한 기도 동일하게 우리 같은 마음을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합니다.
0: 아멘.
1: 사랑하는 주님, 우리 6347님이 어머니의 아픈 무릎과 또 안 좋은 신장으로 아마 퉁퉁 붓고 여러 번 응급실에 간 것 같은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신장도 건강하고 또 하지정맥도 낫기를 기도합니다. 아마도
0: 아멘.
1: 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운 병을 앓고 있는 것 같고 아마도 이게 수술로도 힘든 것 같아서 의사도 하지 못한 일이기에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부탁을 저희와 함께 나누는 이 딸에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0: 아멘.
1: 하나님께서 이 자녀의 간구와 또 우리의 간구를 함께 들으셔서 이 어머니 안에 기적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신 하나님이시니 퉁퉁 부은 다리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관절의 통증도 사라지게 하시며 신장도 건강하게 제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아멘. 5650번님의 이어지는 사연은 올해 고3 아들 범준이가 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학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수시 전형의 모든 준비 과정 함께해 주심도 믿습니다.
1: 아멘. 이렇게 믿습니다. 라고 네. 강하게 믿음을 표현해 주셨는데
0: 네.
1: 범준이 기도하겠습니다. 고3 아들 어머니가 참 귀한 기도 제목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들 범준이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눠주신 5650님의 믿음을 하나님 기억하소서.
0: 아멘.
1: 아이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학이 있을 것으로 어머니는 확신하며 또 수시 모든 전형 준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또한 기도했으니 하나님 주님이 믿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복된 곳은 엘림 골짜기 같을 것이며 주님이 믿는 자를 위해서 준비한 곳은 가나안 곳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시니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1: 그러나 더 기도하는 것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범준이도 인정하게 하시고 이 모든 전형 가운데 하나님

0: 의지하는 법 배우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마도 나름 스트레스가 되고 나름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믿음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학으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는다고 하셨잖아요.
0: 네.
1: 그래서 어떤 대학을 가시든지 간에 좋은 대학이든 안 좋은 대학이든 그에 대해서 평안한 마음이 채워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0: 네, 어머니 기도하시니까 네. 네. 아이가 반드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1: 네, 하나님을 믿는 신뢰로움 때문에 네. 어떤 대학을 가더라도 편안하게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0: 네, 네. 아멘.
1: 네. 이어지는 사연 2101번입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7월 4일 배아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배아 이식이 4차 시술인데요. 이번엔 기쁨의 결과를 듣기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차 피검사를 위해 병원에 가는 길입니다. 혹시나 하는 불안감과 기대감으로 테스트기조차 해보지 못하고 병원으로 가는 저희 부부의 발걸음과 함께해 주시니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과 함께 하심을 믿고 이미 응답 주심을 믿고 병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긴장되고 불안한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가 없네요.
0: 네.
1: 하셨습니다.
0: 아유, 2101님, 이 긴장되고 불안한 마음을 저희와 함께 나눠주신 용감한 선택에 감사를 드립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도 그 긴장하고 불안된 마음이지만 기도하시고 가시고 계시니까
1: 네.
0: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펴보실 거라고 믿습니다.
1: 아멘.
0: 저희도 같이 이 방송을 듣는 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4차 배아 이식 수술을 받으며 기대와 또 기도로 준비하고 있지만 그러나 불안감과 걱정함으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병원으로 가면서 이 기도 제목을 저희와 함께 나눈 부부의 간구와 기도와 이들의 마음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데 주여 이 부부의 마음과 간절함을 기억하셔서 이 가정도 생명을 잉태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 시기에 주님 더 의지합니다. 긴장되고 불안하지만 축복된 마음 갖게 하셔서 안심하고 가게 하시며 그 모든 결과에 하나님 일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와 간구하는 자들의 간구를 특히 곤란과 어려움에 간절히 기도할 때 더더욱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9489번님의 이어지는 사연입니다. 태중에 있는 기쁨이가 태명이라고 합니다. 기쁨이 손녀가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라는 사연 주셨습니다.
0: 축하합니다.
1: 축하합니다.
0: 저희가 이 기도 제목을 받는 순간 기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 같으니까 저희도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우리 9489님이 기쁨이라는 태명으로 함께 손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도 즐거움이 되는 복된 아이 되게 해주십시오.
1: 아멘.
0: 태아를 임신하는 엄마 그리고 그 아이를 뱃속에서부터 돌본 엄마도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또 무사히 해산하고 아이가 자라는 모든 과정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하사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기쁨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7502번님의 사연입니다. 신랑이 내일 임플란트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게 시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처음과 끝을 인도해 주세요. 저희 아들, 딸이 어디서나 인정받고 빛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저 또한 직장 어느 곳에서도 인정받게 하소서. 라는 사연을 주셨습니다.

0: 기도 제목이 많군요.
1: 네.
0: 그래서 근데 사실은 뭐 격려합니다. 사실은 어떤 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저희한테 보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이런 사소한 기도 제목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1: 그렇죠.
0: 네.
1: 네.
0: 저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사실은 정말 중요하니까요.
1: 네.
0: 남들에게는 사소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기도 제목을 보낸 사람에게는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우리 7502님이 남편을 위해기도 하는데 임플란트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아, 우리는 정말 걱정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강하게 해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니 그래서 주님이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즐거움도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음
1: 아멘.
0: 잘 시술되게 하시고 또 아들, 딸을 위해 기도하는데 어머니가 아들, 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어디서나 인정받고 축복된 존재가 되게 하시며 또 어머니 직장생활 어느 곳에서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주님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주님께 복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0: 그래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사연을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연합하여 하는 기도가 더욱 힘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응답받으신 사연들을 보내주시면 함께 기뻐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찬양 한곡 듣고 가겠습니다. 마크스 라이브 워십의 주는 완전합니다.

0: 우리는 옳고 바른 일과 사랑을 구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옳고 바른 일이라 말씀하시는 그 일들의 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사연입니다. 9703번님께서 사연을 주셨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갑상선암 검사 받습니다. 라고 아주 간단히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요.
1: 사실은 암이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한 충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사형선고 같을 텐데 괜찮을 겁니다. 저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1: 아직 암이 선고된 건 아니니까요. 우리 3시에 갑상선암 검사를 받기로 예약한 9703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참 이런 소식을 들으면 겁이 나는데 또 두려운데 또 검사 받는 것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주님의 허락 없이는 저희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것을 먼저 선포합니다. 주님, 안심하고 평안히 잘 받고 오게 하시고 검사하는 동안 두렵지 않게 하시고
0: 아멘.
1: 결과에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어떤 것도 치유될 수 있으며 고쳐질 수 있으며 건강할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암도 일종의 치유될 수 있는 질병인 것을 선포합니다.
0: 아멘.
1: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9960번님의 이어지는 사연입니다. 저희 아들 부부도 인공수정 두번안 되어서 시험관 1차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가정에도 주님께서 자녀를 허락해 주시길 기도 부탁드려요. 라는 사연을 주셨습니다.
1: 네, 아까
0: 네, 처음, 네,
1: 그
0: 사연.
1: 사연을 듣고 또
0: 네.
1: 보내주신 것 같아요. 같이
0: 네.
1: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아들 부부의 자녀로 인하여 기도 제목을 부탁합니다. 하나님, 시험관 1차를 시작했는데 이 과정이 쉽지 않을 겁니다. 잘 인내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특히 산모의 모든 기관들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잘 안착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생명 하나님이 주시나니 이 가정이 간절히 기도하고 구할 때 자녀를 얻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은혜가 이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어려운 가정에 서 자녀가 태어날 땐더 복되고 아름다운 자녀가 태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0: 아멘.
1: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1: 아멘.
0: 3511번님의 이어지는 사연입니다. 요즘 면역력이 떨어지고 몸이 힘드네요. 이런저런 스트레스로 인해 힘든데 저의 모든 걸 아시는 주님, 절 지켜주세요. 라는 사연을 주셨어요.
1: 네. 면역력이 떨어지면 아마도 영적인 면역력도 참 떨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견디기 힘드실 텐데 저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도 힘드신 분들도 같이 저랑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세상이 참 바쁘고 우리를 억압합니다.

0: 이런저런 일을 우리가 견뎌나가기 힘든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견뎌낼 힘이 없습니다. 저희가 견뎌낼 힘이 없을 때 우리 영혼의 주인이시며 우리 마음의 하나님이신 주여, 당신의 말씀처럼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주는 나의 힘이다 라고 우리가 선언합니다.
1: 아, 네.
0: 그래서 주는 나의 힘이다라는 이 선언 안에 주님이 나의 면역력이다 라고 저희가 얘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리고 스트레스로 힘든 이 또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한 이분에게, 3511님에게 우리는 그 사정을 잘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셔서 사소한 것에도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3806번님에 이어지는 사연입니다. 지인들의 구원과 그리고 저는 암투병 중입니다. 암 통증도 없어지고 암이 전이되거나 커지지 않고 침륜되지 않고 다른 암도 생기지 않고 수술하지 않고 예수님이 치유해 주셔서 제 모든 암과 암의 줄기뿌리까지 완전 소멸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는 사연을 주셨습니다.
0: 네, 암 투병 중인데 저희도 할 수 있거든 수술하지 않고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병원에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지혜롭게 아멘. 하시기를 바라고, 그렇지만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선하신 방법들로 치유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3806님이 먼저는 지인들의 구원들, 여러 친구들의 구원들을 부탁하고 또 하나님께 강구합니다. 아마도 당신은 암투병 중이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전도를 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암 통증이 있지만 다른 영혼들의 구원에 많이 관심이 있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들을 축복합니다. 저희 모두가 죽는 날까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0: 비록 암이 이 투병 중이지만 커지지 않게 하시고 더 확장되지 않게 하시며 전이되지 않게 하시고 막으시며 우리 하나님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니 우리께서 주께서 붙드사 이 모든 장기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주님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생명도 떨어지지 않나니 우리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수술하지 않고 치유하게 하시고 그러나 주님이 필요하시면 우리 함께 기도를 부탁하신 이분도 주님의 선하심 인도에 순종하며 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1: 아멘.
0: 기도합니다. 암이 소멸되게 해주십시오.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지인들의 영혼의 구원을 이루시고 또 3806번님의 영혼의 새로운 구원과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9507번님의 이어지는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여족과가 내년에 결혼하는데 남자친구가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좋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사연 주셨습니다.
0: 네, 저희가 우리 이모님인지 고모님인지 아니면 네. 조카를 삼촌인지 누구신지 잘 모르겠지만
1: 네.
0: 걱정이 되시나 보군요. 무척 조카를
1: 사랑하고
0: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요즘 이런 문제가 쉽지 않을 텐데 같이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조카가 내년에 결혼하는데 아마 약속을 다 잡고 혼인을 약속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될 친구가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 이 결정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함께 결혼하고 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허락하셨다면 주님, 이 믿지 않는 친구가 이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와 복음을 듣고 예수께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여, 누구는 혹 주님이 말씀하시길 우리의 선한 행실로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을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이 결혼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결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0: 이 결혼이 믿는 자를 멀어지게

0: 하거나 믿음을 해치는 결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1: 아멘.
0: 더 나아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 믿지 않는 가정이 구원을 얻는 결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아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목사님 기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어지는 사연 5151번님의 사연입니다. 임영리 권사입니다. 제가 지난 6월 14일 주일날 돌발성 난청으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공학 주사와 고압산소 치료를 받고 오늘 왔는데 안 들리는 오른쪽 귀는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는데 잘 들리던 왼쪽 귀가 먹먹하고 소리가 작게 들려 마음에 근심이 됩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잘 들리던 귀가 예전처럼 들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는 사연 주셨습니다.
0: 네. 기도하겠습니다. 임영리 권사님 실명으로 우리에게 기도 부탁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간절한 줄로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0: 주님, 돌발성 난청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임영리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던 에바다 하고 외치시며 들리지 않는 자의 귀를 뚫어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나니 우리 권사님 위해 저희가 같은 말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귀가 들려지게 하십시오. 뚫어지게 하십시오. 먹먹한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작은 소리들이 크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멘. 우리 권사님의 기도와 저희의 간구를 들으사 에바다의 기적을 허락하시며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그래서
0: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예전처럼 들리도록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치유할 것을 인내하며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열리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사연을 나누고 기도하는 동안 소망의 기도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약하고 아픈 사연들을 오늘도 기도했는데요. 이러한 사연들을 들으면서 마치 나에게 일어난 일처럼 깊이 느껴보기를 힘쓰고 나의 일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를 깊이 생각해보고 이웃들의 고난에 관심을 가지고 때로는 드러내야 할 때도 있겠지만 조용히 기도하고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주고 미소 지어주고 다정하게 손잡아주고 함께하는 사랑의 행보들이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여수 3.1교회 김대진 목사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옳고 바른 길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뜻에 순종하신 기도이신 줄 믿고요. 모든 기도에 응답될 줄 믿습니다. 수고해 주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들의 구원과 매우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계신지요. 오늘 맛있는 것을 잘 먹여주신 것도 좋은 곳에 여행을 시켜주신 것도 사람들에게 들은 칭찬 한마디도 밭에서 나는 곡식이 잘 된 것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소한 일 하나하나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깊은 생각, 사랑이심을 이해하시나요?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서인철 PD, 진행의 고략교회 조선영 사무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여수 국동체일교회는 7월 23일 목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에 로마로 떠나는 여행 바울과 지하교회이란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대상은 5세 이상 유치부와 유초등부 어린이며 미국 원어민 선생님들과 함께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성경을 배우고 다양한 영어 활동을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됩니다. 회비는 3만원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4562번에 7450-4562번에 745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 천산교회는 7월 19일 오전 11시에 다윗과 요나단의 황국명 목사를 초청하여 찬양 간증 집회를 엽니다. 찬양과 간증을 통해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며 문의는 010-5612번에 0810, 5612번에 08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여수제일교회는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교회 성장연구소 소장 정상용 목사를 모시고 365 청동원 초청전도 해피데이 1일 세미나를 교체합니다. 부흥의 파도를 소망하라는 주제로 청동원 전도와 태신자 관계전도 방법 내용을 중심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무료입니다. 문의 전화는 010-3165번에 9975, 3165번에 99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민족 지도자 손양훈 목사 기념 사업회는 7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팀누고십과 함께하는 손양훈 목사 기념 음악회 넥스트 웨이브를 진남 실내 체육관에서 엽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사랑과 용서, 화훼 유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무료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는 7월 27일 월요일과 28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에서 아동부연합 여름성경학교가 개최됩니다. 선착순 50명이며 신청문의는 지역번호 061-642-3923-392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천산교회는 7월 24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서울 한성교회 구며 메인 찬양팀을 초청하여 구며 성령 집회를 개최합니다. 찬양과 예배를 통해 큰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며 문의는 010-5612번에 0810, 5612번에 08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합동순천노회 학생면녀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홀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전도 방송을 통해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던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한 어머니의 이야기 대구 물댐교회 권영선 집사님입니다.
1: 저희 큰아들이 사춘기였을 때 아빠를 갑작스럽게 천국 보내면서 마음 문을 닫고 지낸 시간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교회분들 연락도 피하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멀리하고 방송 당일에도 혹시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떡하나 정말 조마조마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전화도 잘 받고 진심으로 영접기도 따라하는 모습 보고 정말 하나님이 이 아들 많이 사랑하신다 느껴져서 너무 위로가 되고 감사했었습니다. 아들이 인터뷰 때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고 고백도 했었고 교회 가보겠다고 저한테 이야기도 해주더라고요. 진짜 스스로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게 됐고 또 운동도 다시 시작하면서 자기의 삶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많이 바뀌고 밝아지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엄마인 저에게 다시 또 소망 품고 기도할 힘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찾아가셨던 것처럼 극동방송도 보이지 않는 전파 통해서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생명과 소망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대구 물댐교회 권영선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이상의 주차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찍기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세했거든요. 솔직히 국동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국동방송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0: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 동부 극동방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에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도입니다. 차량 뒤에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우를 알려드립니다.

0: 공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여수세계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16 나라사랑축제를 위한 기도, 오늘은 광양빛된교회 김시백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남 극동방송이 준비하는 8월 13일

0: 나라사랑 축제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행사가 단순한 문화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복음의 소망을 전하는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축제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새로워지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분열과 갈등보다 사랑과 화합이 회복되게 하시며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무더운 여름철이지만 안전사고 없이 지켜주시고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참석자가 기쁨으로 함께하는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나라사랑 축제를 통해 전남 동부 지역 곳곳에 복음의 기쁨이 전해지며 지역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16 나라사랑축제가 8월 13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공연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중동선교의 역사적 거점이자 교민사회의 구심점이었던 이란 테헤란 한인교회가 예배당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국 선교계가 교민들의 예배 권리를 지키기 위해 외교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3: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이란 최고 지도자 산하 자산관리기관이 150년 역사를 지닌 테헤란 성베드로교회의 소유권을 무효화하고 강제 퇴거 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977년부터 이곳에서 공식 예배를 드려온 테헤란 한인교회도 당장 공간을 잃게 됐으며 2017년 이후 담임 목사가 없는 9년 동안의 목회 공백 속에서 교민 공동체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는 심각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도 최근 성명을 내고 이란 정부의 재산 압류와 강제 이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강대흥 선교협의회 사무총장은 이번 사안을 종교 간 대립이 아니라 전쟁 상황 속 교민들의 마음을 보듬는 종교의 자유이자 인권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며 공식 예배 허가를 위한 대체 공간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FA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2: 국내 최대 선교단체인 GMS 총회 세계선교회가 전 세계 선교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첨단 디지털 역사박물관 설립을 추진합니다. 총회 세계선교회는 최근 본부 임원회를 열고 경기도 화성본부 건물에 영상 자료와 실물 사료를 융합한 디지털 역사박물관 건립준비위원회를 조직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번 박물관은 지난 1998년 설립 이후 세계 100여 개국에 2,5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총회 세계선교회의 방대한 역사와 시니어 선교사들의 노하우를 디지털 기술로 시각화해 선보일 계획입니다. 총회 세계선교회는 대형 프로젝터 20개를 활용해 생동감 있는 전시를 구현한 교계 선진 디지털 역사관의 공간 설계 기법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교회의 주중 유휴 공간을 청년 창업과 비영리단체의 자립을 돕는 선교적 요람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공간 복음화 모델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두인굿센터는 청년 스타트업과 공익단체들을 위해 사무공간을 저렴하게 대여하고 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팀을 통해 비영리단체의 바른 경영 인큐베이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의 세종안교회도 교회 비전센터 내 250평 규모의 공유 공간을 개방하고 창업 기획사와 협력해 현재 13개 청년 업체의 창업 보육과 정부 지원 사업 신청을 돕고 있습니다. 공간 전문가들은 교회가 주중에 비는 공간을 활용할 때 처음부터 전문가와 연계해 실질적인 보육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야 장기적인 선교적 결실을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간 제공을 넘어

0: 전문가의 경영 컨설팅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대안적 목양 사역이 청년 세대와의 새로운 복음적 접점을 넓히는 지속 가능한 선교 모델로 안착할지 주목됩니다. 전 세계 차세대 선교 지도자들에게 선결 신학을 전수하고 한국교회의 부흥 현장을 공유하는 2016 웨슬리안 선결 프로그램 수료 예배가 개최됐습니다. 한국신학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이번 수료식에는 인도와 카자흐스탄 등 해외 10명의 선교 지도자와 청강생 6명을 포함해 총 16명이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참가자들은 지난 2주 동안 복음주의와 사중복음 전략에 대한 집중 강의를 이수했으며 신촌교회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방문을 통해 한국교회의 생생한 예배 현장과 순교 역사 인프라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국제선교단체 한국 대표 송재영 목사는 세미나를 통해 나눈 신학적 지식이 각자의 사역 현장에서 영적 변화를 일으키는 실천적 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지역교회들이 주중 유휴 공간을 무더위 쉼터로 개방하며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 역할에 나섰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누적 온열 질환자는 636명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지난 11일 발생한 환자는 99명에 달해 전날보다 5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장충단교회는 주민센터와 협력해 관내 지정 무더위 쉼터로 참여하고 일반 쉼터가 운영을 마치는 평일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교회 공간을 지역 주민들에게 조건 없이 개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 양강교회와 서울 성락 성결교회도 교회 마당에 냉장고를 설치해 지역 어르신들과 이동 노동자들에게 매일 시원한 생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회들은 이처럼 주일에만 사용되던 일회성 공간 활용에 한계를 극복하고 지자체 행정 인프라와 유기적으로 결합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생명을 구호하는 공익적 복지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여수 순천 광양을 비롯한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 28도, 순천 광양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에서 1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정오 교개 뉴스 김용환입니다. FEBC.
1: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도 필리핀의 한 섬에는 종전이 된 줄도 모르고 계속 숨어서 전투하던 일본 군인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오노다 히로는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친인척들과 먼저 항복한 동료들이 전쟁이 끝났다고 외쳤지만 적군의 계략이라고 생각하며 항복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섬에 혼자 살아남아 1974년까지 무려 29년 동안이나 두려움에 떨며 지냈다고요. 소문을 들은 한 일본인이 그에게 찾아가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고, 또 그는 자신의 직속 상관이 찾아와서 투항 명령을 내린다면 받아들이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결국 그의 직속 상관에게 투항 명령서를 받고야 혼자만의 전쟁을 끝냈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우리는 종종 자신의 율법의 잣대를 갖고 나와 상대를 옭아매며 미움과 분노를 오랫동안 마음에 품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삶은 상황이 바뀐 것도 모르고 헛되이 섬을 지키며 살던 오노다 히로와 똑같은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자유를 누리는 우리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가족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출발할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한 다윗의 기도는 그의 현재 상황이 얼마나 긴급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그 상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뢰고 있습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기서 낯선 자들은 다윗의 입장에서 낯선 자로 보이는 사람들을 지칭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외국인 또는 이방인처럼 자기를 대항하여 일어난 그 땅 사람들을 지칭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포악한 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어 영어 구약 사전은 놀람을 야기하는 공포스럽게 하는 자들로 번역했습니다. 이방인처럼 자신을 대항하면서 놀람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친족인 십사람들이 사울의 앞잡이가 되어 사울의 군사들과 함께 자기를 잡으려는 상황은 그의 내면이 완전히 뒤집히고 두려움을 심하게 느끼게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친족이 자기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분을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따른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든 서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 하나가 되는 일은 흔합니다. 십 사람들과 사울이 하나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가 대회 가운데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35편 18절 말씀이에요.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날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북방선교의 기소,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 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 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 옷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3: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7월 14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상균입니다.

저는 고향을 갈 때 경부고속도로를 주로 이제 타게 되는데 경부고속도로에 이런 표지판 보신 분 많으실 거예요. 아시안 하이웨이라는 표지판입니다. 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육상 도로망으로 연결하는 국제교통 프로젝트인데요. 일본에서 시작해서 우리나라, 중국, 인도를 거쳐서 터키까지 단순히 길을 잇는 것을 넘어서 물류나 관광, 산업, 문화, 교류

교육까지 연결하고자 하는 그런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입니다. 지금은 불가능한 상황이죠. 특히 우리는 북한과 단절이 돼 있어서 뭐 북한을 지나서 중국으로 또 아시아 대륙으로 나아가는 길이 우리에게는 항공과 바닷길 뿐입니다. 그래도 꿈꿔야죠. 통일이 돼서 저 중국을 거쳐서 또 러시아를 통해서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선교 여행을 가보겠다라는 꿈. 여러분 절대 헛되지도 않고 허황되지도 않습니다. 분명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지도 모를 일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통일의 꿈. 운전하면서 또 기차 타고 복음 전하러 떠나는 길. 그날이 속히 오기를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데이 서머 스페셜. 오늘도 여러분의 출석 체크 기다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 지금 로그인하셔서 얼른 남겨주세요. 어디에서 또 이 아시안 하이웨이를 타고 북한을 지나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서 저 유럽과 중동과 아프리카까지 그 복음을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출석 지금 남기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샵 1069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 얼른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면서 함께 하실 첫 번째 찬양은 최명자 사모님 음성을 함께합니다. 나가서 전하라.

생방송 오후 해피데이 서머 스페셜 오늘의 첫 찬양 최명자 사모님의 음성을 함께했어요. 나가서 전하라 함께했습니다. 가슴이 뛰셔야 돼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그래서 기도해야지 라고 마음 먹으셔야 합니다. 자, 아시안 하이웨이 뿐만 아니라 뭐 기차도 타고 직접 운전도 해서 북한 땅을 지나 또 중국 러시아 거쳐서 인도 거쳐서 저 중동에도 닿고 아프리카까지 가고 여러분 왜 이게 허황되다 그럴 날이 오겠어 믿음이 없으신 거예요. 꿈꾸자고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니까요. 분명 북한 땅이 열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면 중국을 거쳐 또 러시아를 거쳐서 그렇게 선교갈 날이 우리 때에 만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가슴이 뜁니다.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우리 1440 성도님도 세종에서 출석을 해 주셨고요.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니까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7141님도 함께 남겨주셨네요.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울산에서 꿈꿉니다 하시면서 1257 성도님은요 찐 평양냉면 평양 가서 먹어봐야죠 하셨는데 저도 참 좋아하거든요. 진짜 그곳에서 한번 좀 먹어봤으면 그날이 빨리 와야겠죠. 자, 7606님 아멘. 하나님께서 북한의 문 열어주셔서 그 땅을 통해 육로로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셨는데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 이런 출석 체크와 함께 한 줄의 기도들 그리고 여러분 꿈꾸시는 내용들 문자로 어플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남겨주시고요. 신청 찬양도 같이 꼭 보내주십시오. 자, 서머 스페셜 맞아서 여러분의 신청곡들 많이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 배우기라는 서머 스페셜 코너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죠. 매일 북한과 또 통일에 관련된 시사 상식들 우리가 두 가지씩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아시안 하이웨이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길, 도로, 철도 이런 문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잠시 후에 여러분 많이 풀어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크룩스의 찬양 준비했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하시죠.

자, 전국 곳곳에서 아시안 하이웨이를 타고 올라가서 선교할 그날을 꿈꿉니다. 기도합니다 하신 분들 출석 계속해서 남겨주고 계신데 끝까지 보내주시고요.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길 원합니다. 서머 스페셜에 만나보는 오늘의 통일 배우기. 자, 서머 스페셜 맞아서 지난주부터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이 알아야 또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이 생겨야 기도도 더 많이 하게 되겠죠. 오늘도 오늘 하루의 두 뼘 남북한에 멀어졌던 또 통일과 멀어졌던 그 마음의 거리 좁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문제 바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실 준비 하시고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우리나라 철도와 도로는 수도인 서울 중심으로 뻗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은 이 남북한이 분단되기 전부터도 일제시대 또 그전에서도 조선시대 때도 대한제국 때도 수도였잖아요. 한양, 경성,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보면 서울 경자를 써서요. 서울과 부산을 잇는 선은 철도 노선은 경부선, 서울과 인천을 잇는 것은 경인선입니다. 자, 그렇다면 경의선이 있어요. 이 서울 수도권 사시는 분들은 요즘에는 뭐 지하철이나 그 국철 이런 거 다니니까 노선 아실 텐데 경의선이라는 노선이 있거든요. 자, 서울과 또 다른 지역을 잇는 것인데 경의선에 서울과 어느 도시를 잇는 것일까요? 1번은 개성, 2번은 의주, 3번은 함흥입니다. 자, 경부선은 서울과 부산을 잇는 거, 경인선은 서울과 인천을 잇는 겁니다. 경의선은 그러면 서울과 어느 도시를 잇는 걸까요? 1번 개성, 2번 의주, 3번 함흥. 정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에서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힌트를 드릴까요? 조선시대에는 여기 이 도시가 더 유명했지만 새로운 신이 도시가 요즘에는 북한에서도 그렇고 중국을 오가면서 아주 더 유명하고 큰 도시가 됐습니다. 나중에 정답 들으시면 오 그러실 거예요. 자,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파이팅! 3535님 처음 참여하셨는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전에 경의선에 비둘기 호부터 봤는데요 하셨는데 야 나이가 나와요. 그쵸? 근데 6581님 서울과 의정부 연결하는 거예요 하셨는데 아닙니다. 잘못하셨어요. 자, 경의선이라는 철도 노선이 있습니다. 지금은 분단이 돼 있어요. 그래서 1번 서울과 어느 도시를 잇는 것이냐 문제 다시 보기 드릴게요. 1번이 개성, 서울과 개성을 잇는 게 경의선이다. 2번 의주, 서울과 의주를 잇는 것이다. 3번 서울과 함흥을 잇는 게 경의선이다. 아니 보기 안에 정답이 문제에서부터 벌써 있잖아요. 이 정도면은 거저 떠먹여드리는 건데도 참여하는 사람이 오늘은 많지는 않지만 어제보다 저는 감사합니다. 신청 찬양도 또 여러분의 지역도 같이 적어서 정답 남겨주십시오. 자, 신청해주신 찬양입니다. 1351 성도님의 신청 찬양이에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홀리파이어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제를 많이들 맞춰주시고 계십니다. 처음 알았어요. 저도 의정부인 줄 알았어요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신데, 자, 정답을 발표해 드릴게요. 경의선입니다. 경의선은 서울과 정답 2번 의주를 잇는 철도 노선을 뜻합니다. 어떤 분이 서울하고 파주요 하셨는데 이게 가다가 파주 이제 문산에서 이게 단절이 됐잖아요. 끊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자, 의주가 어디냐면요, 평안북도에 있습니다. 북한의 서쪽이에요. 우리 한반도 지도를 토끼 모양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약간 토끼 입쪽, 거기에 의주라는 지역이 있고요. 바로 서해를 더 접한 왼쪽 편에 신의주가 있습니다. 의주보다 조금 더 크고요, 이제는. 그래서 새로운 동네다 해서 신의주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의주까지가 원래는 조선시대에 엄청 유명한 또 지역이었다 보니까 서울과 의주까지 가는 이거를 경의선이라고 했고요. 아까 어떤 분이 찾아주셨는데 500km가 넘는 철도 노선이에요 하셨는데, 맞아요. 그런 철도 노선 지금은 단절되어 있지만 통일이 되면 왜 철마가 달린다 뭐 이런 거 보셨잖아요. 예, 그게 다 경의선을 타고 지나는 겁니다. 자, 복음에 한 걸음씩 다가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9950님도 정답 남겨주셨고요. 북한학 전공자로서 가장 애정하는 방송입니다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복음 통일돼서 얼른 가고 싶어요. 전주입니다. 8291님도 문자 남겨주셨고요. 자, 이번 7월 1일자로 새롭게 행정구역이 통합이 돼서 탄생한 전남 광주특별시 목포에서 듣고 있습니다. 8732님도 남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여기는 문산인데요. 바람은 많이 불고 날은 덥네요 하시면서 정답 의주 1989년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아, 어떤 분께서 토끼가 아니라 호랑이 형상이에요. 일본이 폄하한 거예요 하셨는데, 아, 그렇군요. 자, 호랑이 형상이라고 이제 다시 한반도 모양 그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입 모양 쪽에 있어요. 아셨죠? 자, 입모양 쪽에 의주, 신의주가 있습니다. 참고로 또 아시면 좋겠습니다. 북한에도 극동방송이 자유롭게 들려지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하시면서 0625님도 남겨주셨네요.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렇게 통일 배우기 첫 번째 상식 문제 풀어봤고요. 두 번째 문제 바로 드리겠습니다.

역시 정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보내주시고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로그인하시면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는데 여기로 들어오면 다른 사람들이 남긴 것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또 지리 문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철도를 했고 이번에는 도로예요. 우리나라 각 지역을 잇는 나라에서 관리하는 도로를 국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속국도도 있고 일반 국도가 있는데요. 이 도로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고유 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국도는 우리나라의 1번 국도는요. 전남 목포에서 출발해서 조금 전 말씀드렸던 북한 평안북도의 신의주까지 연결되어 있는 도로가 1번 국도입니다. 이것도 우선은 단절이 돼 있죠, 지금은. 자, 그러면 문제 드립니다. 부산에서 출발해서요. 울산, 포항 거쳐서 속초, 강릉, 속초 또 원산 거쳐서 이렇게 남북한의 동해안을 쭉 타고 북한 함경북도 온성까지 연결되는 국도가 있거든요. 자, 1번 국도는 전남 목포에서 신의주까지 서해안을 이렇게 지나는 거고 서해안 쪽으로 서쪽으로 그리고 오늘의 문제 지금 문제는 부산에서 출발해서 동쪽 동해안을 거쳐서 저 함경북도 온성까지 연결되는 국도가 있습니다. 이거 잘 모르실 텐데 이 국도는 몇 번 국도일까요? 자, 1번 5번 국도다. 보기 2번 7번 국도다. 보기 3번 10번 국도다. 자, 5번 국도일지 7번 국도일지 10번 국도일지 우리 8261님 제일 처음 정답 남겨주셨는데 39번 도로 하셨는데요. 아닙니다. 자, 1번이 5번 국도, 2번은 7번 국도, 3번은 10번 국도입니다. 아, 이게 뭐가 중요하시지만 여러분 남북한 사이에 이렇게 원래는 하나였던 길들이 다 단절되어 있으니까 그 길이 다시 복원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도 놓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야 돼요. 자, 1번 국도는 상징성이 있어서 많이들 아세요. 목포에서 출발해서 신의주까지 가는 게 1번 국도인데 반대편 부산에서 출발해서 함경북도 온성까지 가는 거는 몇 번 국도일까? 자, 정답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지금 남겨주십시오. 자, 1번이 5번 국도다, 2번이 7번 국도다, 3번이 10번 국도다인데요. 힌트를 드리면 5번, 7번, 10번 중에서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숫자 완전수.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일주일에 요일수. 힌트 다 드리네 오늘. 예,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 행운을 상징하는 수 잘 맞춰주세요. 예, 참여하시는 데 또 의미가 있고 여러분 신청해주신 찬양과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청곡 계속 전해드릴게요. 남궁송옥입니다. 나를 통하여. 제주에서 신청해주셨거든요.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해보여도 사랑의 교회 쉐키나 찬양단의 음성으로 찬송 준비했습니다. 계속 신청 찬양 전해드릴 텐데요. 자, 오늘 국도 문제를 두 번째로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 7번 국도가 있어요. 부산에서 출발해서 지금은 단절되어 있지만 또 울산, 포항, 또 동해, 삼척, 강릉, 속초 지나서 원산 지나서 함흥, 청진 지나서 저기 북한 온성, 함경북도 온성까지 연결되는 우리나라 동해안을 이렇게 탁 지나는 국도가 있어요. 몇 번 국도일까? 북한까지 연결되어 있는 국도인데 우리는 지금은 갈 수 없지만 언젠가 가게 될 그날을 꿈꾸면서 기도하면서 자, 이 국도는 몇 번일까 여러분 맞히시면 돼요. 1번 5번, 2번 7번 국도다, 3번 10번 국도다. 아직 정답 못 남기신 분들 있으시죠? 얼른 들어오세요. 샵 1069번입니다.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의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문제까지 여러분 많이 푸셨어요. 정답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1번 국도는 목포를 출발해서 신의주까지 가는 거, 서해 쪽으로 가는 거고요. 자, 오늘의 문제는 그러면 부산에서 함경북도 온성까지 가는 것은 몇 번 국도일까요? 였죠. 정답은 바로 2번! 7번 국도였습니다. 뭐 울산이나 포항에서 이쪽 강원도로 가는 7번 국도 많이들 이용을 해보셨을 텐데 어떤 분께서 부산 자갈치에서 출발해서 고성 화진포까지 연결된 게 7번이 하셨는데 맞아요. 근데 거기까지 끝난 게 아니라 고성을 지나서 강원도 고성입니다. 지나서 금강산을 지나서 이렇게 쭉 저기 두만강 끝까지 온성까지 가는 게 7번 국도예요. 지금

은 이렇게 분단돼 있고 끊겨 있지만 다시 연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복음 통일이 될 그날, 또 남북이 하나 될 그날, 함께 그 도를 또 누비면서 금강산도 가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정답은 그래서 1번, 2번 다 정답이 2번이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다. 어떤 분께서 주로 정답이 2번이 나오네 하셨는데 제가 어제는 3번, 1번 정답으로 했는데 내일은 몇 번 나올까요? 자, 경주입니다. 3407님. 이렇게 북과 북한과 연결돼 있었다는 거 몰랐어요. 이제 피서철로 한창 붐빌 텐데 통일이 돼서 붐비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하셨는데요. 아멘입니다. 7048님도 처음 참여하시면서 정답 남겨주셨는데요. 7번 국도입니다. 고등학교 때 한국 지리 과목에 시험 문제로 나왔었어요 하셨는데, 야, 이걸 기억하시다니. 야, 대단하십니다. 자, 2617님, 아유, 여기 부산인데요. 빨리 문자한다는 게 부산 극동으로 보냈지 뭐예요 하셨는데, 괜찮아요. 정답 잘 도착했고요. 잘 맞춰주셨습니다. 자, 전라도 나주에서도 9918님 함께 하셨고, 또 8261님, 5880님, 9571님도 처음 참여하셨는데, 자, 영으로도 하나 돼야 되지만 남북의 길도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의정부에서 일하러 가시면서 참여하신 분들 계셨고, 강릉까지, 울산에서 강릉까지 드라이브 했던 기억도 나요. 4870님도 정답 보내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정답 맞히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릴 거예요. 당첨자분들께는 저희가 답장 드리고, 답장에는 링크 클릭하셔서 주소, 성함, 연락처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뵈야 될 텐데, 야, 우리 2009 성도님처럼 출발점인 부산에서부터, 부산 중앙동에서 저 온성까지 쭉 달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동차로 운전하면 몇 시간 정도 걸릴까요? 아마도 한 10시간은 가야 될 텐데, 10시간이 가더라도 통일에 된 그날 7번 국도를 달리고 또 1번 국도를 달려가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쵸? 그날을 꿈꾸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복음통일의 시작은 우리의 기도부터 출발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생방송 오 해피데이 서머 스페셜,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십시오.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여수 국동체일교회는 7월 23일 목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에 로마로 떠나는 여행 바울과 지하교회이란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대상은 5세 이상 유치부와 유초등부 어린이며 미국 원어민 선생님들과 함께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성경을 배우고 다양한 영어 활동을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됩니다. 회비는 3만원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4562-7450-4562-745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 천산교회는 7월 19일 오전 11시에 다윗과 요나단의 황국명 목사를 초청하여 찬양 간증 집회를 엽니다. 찬양과 간증을 통해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며 문의는 010-5612-0810-5612-08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여수제일교회는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교회 성장연구소 소장 정상용 목사를 모시고 365 청동원 초청전도 해피데이 1일 세미나를 교체합니다. 부흥의 파도를 소망하라는 주제로 청동원 전도와 태신자 관계전도 방법 내용을 중심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무료입니다. 문의 전화는 010-3165-99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민족 지도자 손양훈 목사 기념사업회는 7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팀누고십과 함께하는 손양훈 목사 기념음악회 넥스트 웨이브를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엽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사랑과 용서, 화훼 유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무료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는 7월 27일 월요일과 28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에서 아동부연합 여름성경학교가 개최됩니다. 선착순 50명이며 신청문의는 지역번호 061-642-3923-392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천산교회는 7월 24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서울 한성교회 구며 메인 찬양팀을 초청하여 구며 성령 집회를 개최합니다. 찬양과 예배를 통해 큰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며 문의는 010-5612-0810, 5612-08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녀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650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음직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0: 국력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월 14일 화요일 오후입니다. 2시 왔습니까? 진행자 서인철입니다. 오늘은 여름이 잠깐 쉬어가는 날인가 봅니다. 뜨거웠던 햇살 대신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고요.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것 같은 하늘입니다. 어제보단 한결 부드러운 바람 때문에 그런지 괜히 마음까지도 가벼워지는 오후인 것 같은데요. 우리 전남 동부 국동 방송도 요즘은 8월 13일 나라사랑 축제를 준비하느라 분주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대와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손길도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으시는 기도도 하나하나 모여가는 시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제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도 한껏 우리 마음속에 담아봅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실 거죠? 또 응원해 주시고요. 또 동참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우리 모두의 지금의 수고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질 것을 믿고요. 오늘도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의 오후에 기쁨과 또 평안이 가득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서머 스페셜 오늘도 찬양으로 함께 출발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찬양 웨이홈의 밝은 빛이 가득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두 곡의 멜로디, 메들리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네,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주 사랑해요. 우리 이런 고백 찬양 속에 우리 마음도 하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마음 이 시간 함께 찬양한 줄 믿고요. 2시 왔습니까? 또 오셨는데 방송 들으시면서 또 듣기만 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문자를 참여하시면서 우리들의 사랑의 고백, 하나님께 대한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 함께 참여하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앞서 오프닝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나라사랑축제 8월 13일 우리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10

세계 지사가 함께하는 700여 명의 아이들이 함께 또 펼쳐지는 종합 예술 공연이라고 어제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 공연 뜨거운 현장에 신청하실 분들 계시다면 신청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 그때그때도 시간대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생각나는 대로 또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신청하신 분들은 왜 자꾸 소개하냐라는 좀 불편한 마음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열심히 홍보를 해야 또 하나님께서 그 축제 현장을 함께 기다리는 마음도 있지 않을까요?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샵 9750번 음을정 9750번으로 축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안내됩니다. 링크를 안내되면 신청하면 티켓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티켓이 나오는 거죠. 그 티켓으로 함께 관람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참석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전남동부 국동방송의 여수 순천 광양 고흥 그리고 또 어디죠? 보성군 이렇게 다양한 지역들 주변 지역들이 함께 또 참여하는 현장이기도 하지만 근데 나라사랑 축제는 워낙 또 유명한 축제이고 또 우리 아이들의 종합 예술 공연의 뜨거운 현장을 이미 목격하신 분들은 그 현장을 또 경험하고 싶어가지고 신청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여수 순천 지역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전남동부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타 지역에서도 오시니까 참 자리를 뺏기는 건 좀 너무 아쉬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내 집에서 이 공연을 못 본다면 참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계신 분들, 우리 가족분들이 먼저 신청을 꼭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계속 신청을 요청해드립니다. 우리 나라사랑축제를 좀 소개하는 이유는 다음 세대에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평가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또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신앙과 애국심을 함께 배우는 축제 현장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다양한 또 마음도 갖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이 꿈뿐만 아니라 이 현장을 통해서 자신감도 심어주는 그런 현장이라는 또 평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온 가족이 함께 하는 무엇보다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한 공간에서 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올리시는 그 현장에 머물 때 하나님 주시는 뜨거운 눈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현장에 꼭 참여하시면서 8월 13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충분히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는 시간으로 일부러 잡았습니다. 꼭 참여를 해주시면서 신청이 벌써 600명 가까이 또 600명이 넘었는지는 아침에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일단 지금 그렇게 신청이 되어진 상태고요. 지난주 며칠 안 됐어요. 며칠 안 됐는데 금방 차버렸습니다. 그 말인즉슨 언제든지 빨리 찰 수 있다라는 거죠. 빨리 꼭 참석하실 분들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입니다. 다문 50원 장문 100원이 유료 문자인데요. 그래도 축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안내되고요. 혼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이 현장 또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시 왔습니까? 오늘 시작과 함께 나라사랑축제 관련된 이야기를 좀 잠깐 나눠드렸는데요. 항상 끝부분에 소개를 하니까 좀 그런 제 마음도 좀 그런 마음인데 오늘 좀 일찍 소개하고 싶다라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퀴즈 문제 지금 올려드릴 텐데 함께 퀴즈 문제도 함께 풀어가는 두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 퀴즈 넌센스 퀴즈로 오늘 준비를 했고요. 오늘도 자 내향적인 사람들만 사는 곳은 어디일까요? 자 내향적인 사람들만 산 곳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넌센스 퀴즈니까 좀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간혹 문제를 올려드리면. 그래도 오늘 내향적인 사람들만 사는 곳이라고 하면 조금 찾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힌트를 좀만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MBTI가 I인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입니다.
MBTI가 아인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 내향적인 사람들만 사는 곳인데, 뭐 지금은 뭐 우리는 여수시라고 하지만 그때는 뭐 시라고 하지 않죠. 구약 시대에서는

0: 한 마을을 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들만 사는 곳은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성경 논센스 퀴즈 MBTI가 I인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라고 제가 퀴즈 힌트 문제 살짝 드려봅니다. 샵 9750번 우물전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인데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선물 협찬 소개를 할 텐데 힌트도 조금씩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시에 왓슨네카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기업들의 협찬 선물을 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마음은 맑게 리본 브러쉬 칫솔 선물로 상쾌하게 세원 정밀에서 보내드리는 한번 쓰면 다시 찾는 칫솔 세트를 도심 속의 오아시스 광양시 광포로 56에 위치한 스파렉스 찜질방 이용권 건강한 휴식 당신만의 힐링 공간 벨루스톤 힐링 카페에서 벨루스톤 프리미엄 온열 체험 스톤 테라피 10만원 상품권을 생활 속의 기쁨을 주기 위해 협찬으로 함께하는 애터미에서 세탁세제와 물티슈 한 박스, 화장품 세트, 국물 다시마 팩을 건강한 아름다움에 대한 끝없는 생각과 도전으로 아름다움 그 이상의 가치를 선사하는 뷰렌코리아에서 고급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힌트를 좀 더 드려볼게요.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오늘 퀴즈 문제. 아, 성입니다. 성, 성. 마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성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좀 더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을이라고 마을과 비슷한 표현으로 이곳은 성입니다.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들만 사는 곳은 이라고 했을 때 네, 앞에 두 글자가 좀 생각이 되실까요? 일단 이렇게만 힌트를 드려보고 또 다음 기회가 왔을 때 한 번 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정답을 찾아보실 수 있을 정도로 힌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찬양 향기로운 나무의 그것은 사랑이란 찬양 준비했습니다.

0: 덥다 더워. 뭐 더위 이기는 방법 없나? AI한테 한번 물어볼까?
1: 무더위를 이기려면 시원한 물을 충분히 마셔주고.
0: 아 역시 AI가 제대로 알려주는.
2: 더위 자중해. 몸이 더운 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진짜 중요한 건요 영원히 덥다고요. 영원히.
0: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건.
2: 그러니까 주파수는 극동방송으로 고정하시고요.
0: 아니 야 잠깐만 그게.
2: 와 진짜 제가 말하고도 소름. 영혼의 체질을 복음 체질로 싹 바꾸면요. 아 더위가 뭐야 막 도망간다니까요.
0: 아 혈압. 아
3: 혈압 오르는 무더위, 찌는 듯한 찜통더위. 찬양과 말씀으로 당신의 영혼의 체질을 시원하게 바꿔드립니다.
2: 선배님, 더위는요 극동방송 한 방이면 돼요.
0: 제발 저리 가라.
3: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4: 네, 극동방송 한 방이면. 네, 우리 무거운 마음이 있다면 한 방에 날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야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찬송할 때 뭐 여리고 성이 무너질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그 다음 성도 무너질 수도 있죠. 우리 앞에 어떤 성이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무너질 줄 믿습니다. 방금 두 번째 성 있잖아요. 두 번째 성이 오늘 기준 문제 정답입니다. 이렇게 또 힌트를 드렸는데도 못 맞추시는 분들이 계실까. 내향적인 사람들이 사는 곳은 어디일까라는 문제를 드렸었는데 기존 문제 정답 계속 힌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MBTI가 I인 사람들만 사는 사람 사는 성이라고 해요. 네, 이성은 어디일까를 정답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합 9750번 음을점 9750번으로 남겨주시면 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동방송 썸머 스페셜 함께하면서 찬양도 있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그리고 귀한 칼럼으로 준비하신 우리 부천 더드림교회 탈북민 목회자 엄유한 목사님의 귀한 칼럼 이야기로 전해드리고 있죠. 오늘도 함께 할 텐데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요. 네, 일단 좋다는 말밖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요.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잠시 또 우리 마음속에 그 은혜를 보석을 함께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5: 안녕하세요. 국동방송 가족 여러분, 무더위가 한창인 지금 썸머 스페셜을 통해 여러분들의 더위를 시원한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기 위해 15년 전 북한을 떠나 대한민국으로 와서 부천 더드림 교회를 개척하여 섬기고 있는 엄유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방송 가족 여러분과 개미에게서 배우는 인생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지혜를 성경에만 담아두신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도 풍성하게

담아두셨습니다. 작은 개미 한 마리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지혜가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심코 지나치지만 개미는 부지런함과 성실함, 협동과 질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몸소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들에 핀 백합화를 통해 염려하지 않는 믿음을 가르치셨고 공중의 새를 통해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개미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또 잠언 30장 24절과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화려하지도 않고 힘이 세 보이지도 않은 개미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와 질서를 담아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개미에게는 여섯 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개미는 여섯 개의 다리로 험한 길도 흔들림 없이 넘어가고 작은 몸이지만 쉽게 넘어지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꾸준히 걸어가며 수직에 가까운 벽도 자유롭게 올라갑니다. 발끝의 작은 발톱과 접착기관을 이용하여 쉽게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굽은 길, 좁은 길, 오르막, 내리막과 같은 길들을 만나게 되고 예상하지 못했던 장애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흔들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시고 이러한 지혜를 개미를 통해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신앙은 한 번의 도약보다 매일의 꾸준한 걸음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앞에도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 사역의 부담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일어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지혜롭게 충성되게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같이 극동 방송 들을래?
1: 싫어.
0: 제발 좀 나와봐.
1: 안 해.
0: 더위를 날릴 수 없어. 같이 가자 썸머 스페셜.
1: 재밌어?
0: 그렇게 친했는데 이젠 아냐. 예수님 기다려.
1: 정말?
0: 같이 극동 방송 들을래? 집 밖에 안 나가도 좋아.
1: 그럴까?
0: 그래 가자.
2: 더 많은 찬양과 말씀으로 함께하는
0: 썸머 스페셜 많은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 서울 92.9MHz, 전남 동부 극동 방송 2시였습니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29분 47초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문자 소개도 못하고 지금까지 쭉 달려오다 보니까 어느덧 10분을 남짓 남겨두고 있는 시간, 죄송한 마음이 차고 넘칩니다. 제 마음속에 문자 함께 오늘도 방송 시작과 함께 문자 남겨주신 9396님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다 보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도 올려주시는 우리 9071님 사진, 오늘 막국수 드시고 계시다고. 전 어제 냉면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어딘지는 알려줄 순 없지만 너무 맛있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워낙 더우니까 국수가 그냥 마구마구 그냥 네 들어오더라고요. 아, 냉면파인가요? 아니면 비빔파인가요? 비빔파. 아무튼 편 가르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아, 저는 물냉을 좋아합니다. 냉면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뭐라 할까요? 냉면보다는 국물이 더 좋아가지고, 네. 그 국물, 냉면 국물을 한껏 들이키는 그 시원함. 아, 그것 때문에 저는 물냉을 먹습니다. 또 비빔만의 매력이 있긴 하죠. 비빔만의 매력이 있는데, 아무튼 굳이 선택을 한다면 저는 물냉 팝니다. 네, 3877님께서도 문자를 남겨주고 계셨고요. 그리고 3966님 오늘 처음으로 문자를 남겨주셨는데 퀴즈 문제는 오답. 네, 여리고성이요? 네, 자신감을 갖고 정답으로 올려주신 듯 같지만 오늘 퀴즈 문제의 정답은 넌센스 퀴즈입니다. 그래서

거의 가까이 맞추긴 하셨어요. 거의 가까이 맞추셨어요. 여리고성이라고 올리셨는데 거의 성이름까지 올리셨는데 성이름이 좀 틀렸어요. 자, 퀴즈 문제 한 번만 더 올려드리고 또 찬양하는 시간 또 기회를 우리 함께 나눔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이 성은 내향적인 사람들만 사는 성이래요. 내향적인 사람들만 사는 곳. 자, 우리가 MBTI가 이 굳이를 MBTI로 굳이 따진다면 I인 사람들만 모이는 성이라고 그렇게 힌트를 좀 드려보면 알 수 있을까요? 자, MBTI가 또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MBTI를 모르시는 분들이 없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간단히 MBTI는 사람들의 성격 성향을 1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성격 유형 검사인데 굳이 분류를 해본다면 네, MBTI가 I인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이라고 하죠. 내향적인 사람들만 사는 곳이라고 한다고 하면 좀 범위가 너무 넓은 것 같아서 이렇게까지 힌트를 드렸음에도 못 맞추시는 분들이 안 계실 것 같은데 오, 3966님 정답으로 함께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네, 정답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정답은 이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나라사랑 축제도 이 동일한 번호로 축제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함께합니다. 신청해주신 찬양이죠. 우리 3966님 오늘 처음으로 문자를 주셨는데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신청 찬양 함께 극동방송 화이팅 전동 화이팅 외쳐주셨는데 당연히 함께해야죠. 찬양 마커스 50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네, 우리 8843님. 오늘 처음으로 문자를 남겨주셨네요. 주님,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찬양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의 마음도 올려주셨고요. 또 1311님께서도 병원 물리치료하면서 듣고 계시다고. 네, 치료받으시면서도 방송, 라디오, 방송. 야, 이 라디오가 좋은 점은 귀로 들으니까 집중력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아무튼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예, 어떤 상황에서 또 치료받고 계신데, 예, 빨리 잘 치료받으시고 물리치료 잘 받으시고, 네, 하나님 주신 새 힘으로 잘 걸어가시면서 또 새 힘을 얻고 달려가시기를, 걸어가는 게 아니라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퀴즈 문제 정답은 아이성입니다. 우리 7726님께서도 정답을 함께하고 계셨고, 1509님께서도 아이성으로 정답 올려주셨는데, 다 선물 보내드리고 싶은데, 아,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저의 마음속에는 너무 간절한데, 오늘 두 분께만 제가 일단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1509님과 그리고 3966님 그리고 한 분 더 드릴게요. 7726님께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주소 다시 한번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966님, 1509님, 7726님. 네, 이렇게 세 분께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8843님께도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저는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 제공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0: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오늘도 이 극동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무더운 여름, 푹푹 찌는 이 여름 정말 잘 선택하셨습니다. 자, 오늘 시원한 방송을 여러분께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를 통해서 그 한 영혼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잠깐 떠난 분들, 예수님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를 지금 다니는 일을 잠깐 쉬고 계시는 분들, 일명 우리 새깨라에서 방학이라고 표현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고 계시는데, 학교 방학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미 방학한 학교도 있고, 그 학교 방학이 아니라 교회 방학, 교회를 지금 쉬고 있는 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쏙쏙 찾을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보석 같은 그 한 영혼 찾는 귀한 시간,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여러분께서 핸드폰 한번 꺼내보십시오. 날은 덥지만 핸드폰은 우리 하잖아요. 핸드폰 꺼내보시고 문자 보낼 준비, 어플 메시지 보낼 준비 되셨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0: 괴물 퀴즈. 자, 숨겨진 보석 찾는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성경 속에서 보물을 찾고 청취자 가운데 교회를 지금 쉬고 있는 방학생들 그 보물을 찾는 시간이에요. 교회 지금 쉬고 있는 방학생이나 무교생들 이 시간에 정답 문자를 주시면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무조건 무조건 정답 옆에다가 여러분께서 방학 무교라고 쓰시는 분께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물론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들 정답을 맞히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좋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오신 것 같아요. 한화교회 김창무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한화교회 김창무 목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개복교회 고현집사님도 오셨어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현집사요.
0: 예.
2: 네.
0: 아, 지금 뭐 비 안 오고 지금 푹푹 찌죠?
2: 네. 네. 네.
0: 어제 뭐 그제부터 네. 계속 덥지만 우리 이 방송을 통해서 시원한 방송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목사님과 집사님과 제가 우리 셋이 짧은 꽁트를 할 겁니다. 꽁트를. 여러분께서 이제 꽁트를 잘 듣고 뭐 연기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연기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라 잘 귀 쫑긋하다가 여러분께서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꽁트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은 답 보내는 시간이니까 네. 너무 심취하면 안 돼요. 아, 그렇구나 하고 뭐 연기를 하는구나 하다가 이제 문자가 팍 문제가 나갈 거니까 그 문제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꽁트 어떤 성경의 이야기를 꽁트로 준비했을지 기대하시고요. 목사님 오늘 정답을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1: 네, 여러분 정답을 아시는 분은 50원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오후 3시 때는 전국 생방송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서울국동방송 수신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플 메시지 예, 그 무료입니다. 극동방송 어플 들어가셔서 여러분께서 어플 메시지로도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고현 집사님 여수에서 응원합니다.
2: 오, 여수?
0: 여수방 바다에서 어떻게 누구실까?
2: 글쎄요. 너무 궁금하네요. 저도.
0: 목사님 들으려고 목소리 들으려고 오늘만 기다렸어요.
1: 저 이런 거 무지하게 좋아하는데.
0: 그러니까. 근데 보니까 이분 같은 분이네요.
1: 아, 같은 분이에요?
0: 뭐 여수 갔다가 목사님으로 갔다고 왔다 갔다 네, 하시고 계십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비가 우려합니다. 더위가 식혀졌으면 좋겠어요. 9578분님도 오셨는데 자, 오늘 이 퀴즈로 더위를 식혔으면 좋겠습니다. 꽁트 지금부터 나가는데 여러분 귀 쫑긋하시고 마지막에 여러분께서 다 듣고 문제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샵 1069번으로 정답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출발해볼게요.
2: 형님들 제 옷 예쁘죠? 아버지가 저만 특별히 사주신 프랑스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완전 핫신상 채색 옷이에요. 아주 번쩍번쩍 무지개 빛깔이 나죠.
3: 야야야야 둘째야, 저거 이번 시즌 파리 패션위크 한정판 아니냐?
4: 아유, 저 얄미운 녀석 지만 아들이야? 우리는 평생 땀내 나는 작업복만 입고 말이야.
3: 아버지가 차별을 해도 너무 차별하시네. 어우, 속 터져. 우리는 만 원의 세팽 묶음 작업복만 사주시더니.
4: 아우, 배 아파. 형님, 배가 아파서 살 수가 없네요.
2: 에이, 형님들, 와. 아, 작업복도 나름 빈티지하고 멋있어요.
3: 뭐야? 저 녀석이 보자니까. 보자기로 보나?
4: 맞아요.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나?
3: 예, 예.
2: 아, 맞다. 아, 제가 어제 기가 막힌 대박 꿈을 꿨는데요. 형님들 곡식단이 제 곡식단에게 아주 그냥 넙죽초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나중에 우리 가문의 왕이 되려나 봐요.
3: 뭐야? 왕? 야,

0: 둘째야, 나 지금 혈압 올라서 뒷목 잡았다.
1: 아유, 형님 참지 마세요. 저 녀석이 오늘 아유 매를 부르네요.
0: 야, 요새 봐. 너 저기 깊숙한 구덩이 보이지? 저기 들어가서 꿈 한번 더 꾸자. 형들이 아주 따끈하게 할 말이 있다. 너 따라와.
1: 네, 형들의 엄청난 질투를 한 몸에 받은 요셉은 결국 구덩이에 던져지고 이집트로 팔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기와 질투의 구덩이 속에서도 요셉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쉬지 않고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2: 자, 정치자 문제 나갑니다. 야곱이 아들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특별히 지어 입힌 알록달록하고 화려한 이 옷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 자, 오늘 이렇게 요셉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야곱이 입힌 이 옷의 이름입니다. 목사님, 이게 성경책에 나와 있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0: 아, 그렇죠. 성경책에 나와 있는데.
1: 나와 있습니다.
0: 아, 네. 그냥 뭐 색깔 네. 옷이에요.
1: 그렇습니다.
0: 아, 요셉 많이 나왔어요. 네. 일찍부터 예. 요셉. 정답은 요셉은 아닙니다.
1: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0: 요셉이 입은 옷.
1: 꽁트하면서 정답이 나왔어요, 사실은.
0: 아,
1: 나왔습니다.
0: 그랬군요. 맞아요.
1: 자, 먼저는 주관식입니다. 자, 누가 더 빨리 오느냐 아니면 뭐 중간도 좋고요. 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께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고 극동방송 어플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어플로도 보낼 수 있어요. 자, 누가 정확한 정답을 보내시느냐. 그런데 또 중요한 거 정답 옆에다가 우리 지금 교회 안 다니는데 나 이 정도 알겠다 하시는 분들 방학 몇 년 방학이라고 써주시면 더 좋습니다. 교회 5년 동안 코로나 이후로 안 다니고 있다. 그럼 5년 방학 나 종교가 없다. 무교. 예, 방학 무교생들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 좋겠고 옆에다가 혹시 통화 가능이라고 써주시는 분 전화 걸어가지고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들입니다. 선물 고를 수 있는 한 문자로 그렇게 세 가지 두 가지 그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니까 오답도 있어요. 뭐 세마포도 나오고 땡입니다. 땡이에요. 어떤 옷, 어떤 옷입니다. 어떤 옷. 야, 꽁트 잘 들으셨죠. 요셉이 입은 그 옷. 그겁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정답 방학생 무교생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잠시 뒤에 올게요.

0: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네. 앤프렌즈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세상을 깨운 라디오 새끼라 보물 퀴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꽁트 아까 이제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아까 어떤 분이 교회에서 단막극 유초등부에서 네. 사용하고 싶다고
1: 아, 네.
0: 이 대본을 받고 싶다고 야
2: 우리 집사님이 직접 와, 쓰신 겁니다.
0: 그러니까 우리 고현 집사님이 늘 매주 이걸 직접 쓰세요. 연기도 연기지만 원고 쓰는 솜씨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곡 나가는 중에 물어봤거든요.
1: 네.
0: 이거 한 장에 50원이랍니다. 자, 우리 샵 1069 예, 50원에 한 문자잖아요.
3: 네.
0: 같은 가격이네. 예, 5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로 네. 문자가 이렇게 왔어요. 아까.
1: 네, 진짜로. 네.
0: 혹시 필요한 분 있으면
3: 네.
0: 예, 그 문자에 남겨주시면
1: 그럼요.
0: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너무 감사하죠. 예, 진짜 감사해요. 많은 이들이 들을 수 있다면 예, 열심히 예. 하겠습니다.
0: 그러니까 네. 뭐 10명이면 500원이네. 10명이면 500원. 예. 자, 오늘 꽁트 요셉 이야기 나왔습니다. 우리 고현 집사님께서 요셉을 연기해 주셨고 목사님께서 큰형, 저는 둘째. 뭐 보니까 뭐 보자기 나오고 가만히 나오고 옛날 거 막 나오고 그럽니다. 뭐 깊숙한 구덩이 들어가고 그런데 지금 옷 지금 물어봤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뭐 정답도 있지만 자세곳이 많네요. 자세곳 일단은 땡입니다. 일단은 땡이에요. 성경 속에 나오는 진짜 그 옷 이름이 오늘 정답이거든요.
3: 네,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0: 예, 예.
3: 방학 중이신 분들은 좀 이해할 수 있지만 무교이신 분들은
0: 예.
3: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0: 네.
3: 색깔 들어가는 옷입니다. 근데 예. 자색옷은
0: 네.
3: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 마지막에 십자가 지전에 왕의 옷을 상징하죠.
0: 네.
3: 그래서 자색옷은 아니고요.
0: 그렇습니다.
3: 자색 말고.
0: 네.
3: 네, 어떤 분 남대문에서 듣고 계시다는데요. 정답이 잘 알고 계시네. 거기서 파는 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 반드시 팔
0: 그렇습니다.
3: 겁니다.
0: 뭐 색동적으로도 나왔습니다.
3: 네.
0: 색동적으로도 나왔고 일단은 9515번님이 아주 빠르게 정답을 보내주셨고요. 아 그 다음에 아주 예 또 이분도 빠르게 2127번님도 아주 빠르게 보내셨습니다. 빠르게 보내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좀 뒤늦게 보내신 분에게도 상품을 저희가 드려야죠. 자 방금 보내신 분. 거의 뭐 가장 뒤에 보내신 네. 1257번님께도
1: 와.
0: 드리고요. 자 중간은 가자. 중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이 어디 쪽이냐. 오, 딱요 200번째.
1: 200번.
0: 아. 3797번님에게도 좋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목사님 말씀대로 오늘 어려울 수가 있어요.
3: 네.
1: 네.
0: 옷이 뭐. 난 요새 뭐 이렇게 꿈 얘기는 들어봤는데 우리가 옷에는 좀 생각을 못했었는데
3: 네.
0: 자 그래서 오늘 보기가 있잖아요.
3: 보기 드려야죠. 보기 드려요.
0: 네,
3: 자세곳도 있습니다. 보기 중에
0: 예.
3: 네, 아니라고 말했으니까 또 오기로 쓰시는 분도 알아서 하세요. 자 1번
0: 예.
3: 보랏빛 아우터 자세곳
0: 네.
3: 2번 구제시장에서 떼어온 청새곳 아, 색깔입니다.
0: 네네.
3: 아, 이것도 나왔네요. 3번. 10,000원의 셋 세트 작업복.
0: 아, 네.
3: 자, 지금 그거 찾는 거 아니라는 거.

0: 아시죠? 네, 예. 네 번째 네. 리미티드 한정판 채색옷.
1: 그렇습니다.
0: 아, 자색옷이냐 청색옷이냐 작업복 작업옷이냐 네. 네. 채색옷이냐.
1: 그렇습니다.
0: 채색 옷이냐? 예. 네. 4번 채색 옷이냐?
1: 그렇습니다. 네. 그만 그만. 아, 거기까지 네. 거기까지 아니, 거기까지. 아, 우리 영업 비밀 탈론하면 되니까.
0: 아, 읽어 드리는 예. 거라니까.
1: 자, 여러분 샵 1069 우물정 1069. 예, 서울극동 방송 수신 문자로 내가 이제 드디어 아리까리 했는데 알겠다. 아.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무교생 방학생들 이제 알겠잖아요.
0: 그렇죠.
1: 이제 알겠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꼭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어. 그게 보면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목사님 뭐 강조를 좀 한 것 같아요.
0: 아,
1: 그렇죠. 자,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십시오. 아니면 어플 메시지를 통해서도 여러분께서 지금 정답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좋은 선물 또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 잘 다니는 분 드릴 수 있고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 정도는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 옆에다가 방학 아니면 무교 그거를 꼭 좀 써주시면 우리가 무조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방학 이렇게 써주시면 더더욱 좋습니다. 더더욱 좋아요. 자색 옷이냐 청색 옷이냐 작업 옷이냐 채색 옷이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 방학생 무교생 얼른 오세요.

0: 보라목 앨범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했습니다. 새끼라 보물 퀴즈 오늘 꽁트 요셉 이야기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두 번째는 객관식으로 드렸습니다. 자색옷, 청색옷, 작업옷, 또 채색옷 여러분의 정답 샵 1069번으로 받고 있는데 정답 옆에다가 방학생, 무교생들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모두 다 선물 드리고 시간 되는 대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번 정답 발표해야 되죠? 예.
1: 정답은 채색옷.
0: 그렇습니다. 리미티드 한정판 채색옷.
2: 리미티드 한정판. 네. 그래 혼자만 입었으니까 맞네. 리미티드 한정판.
0: 그러네 맞네요.
2: 아, 맞긴 맞아요. 예. 그러나 그거는 빼고 그냥 채색옷. 예. 네. 뭐 정답은 4번 채색옷.
0: 그렇습니다. 네. 요셉을 유독 그 야곱이 이뻐했잖아요.
2: 아, 네. 오늘 꽁트에서 들어봐도 그렇지만 네. 내가 형 역할을 하긴 했어도 아 이거 요셉 진짜 아, 얼마나 미웠으면 구렁이에 그러니까. 넣어보고 싶겠어요. 네. 아무래도 동생인데 네. 얼마나 죽이고 싶었을까. 그건 좀 이해가 네. 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이거예요. 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결국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0: 네.
2: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 했어도 요셉이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덩 속에 있는 요셉을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 요셉을 통해서 온 가족과 민족이 구원을 받죠. 우리가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당하는 모든 일은 힘들고 억울한 일입니다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결국은 가장 좋은 선으로 이끌어주신다는 것. 요셉의 형들처럼 괘씸하고 분한 일이 있을 때 내가 원수 갚아야지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다 보면 또 요셉처럼 억울한 일 당할 때도 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면 언젠간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주신다라는 겁니다.
0: 네.
2: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애청자 여러분 이런 좋은 하나님 믿으세요.
0: 아멘.
2: 방학 중에 있는 분들
0: 네.
2: 꼭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0: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채색옷 정답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아우 연기를 또 이렇게 또 호평을 또 해주셔가지고 아우 너무 감사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 이제 그 오늘 꽁트 대본
1: 네.
0: 이렇게 받는다는 분이 많을 줄 몰랐어요.
1: 아우 그러니까
2: 일거리 생겼어요. 이제 일일이 다 받아서
1: 그러니까.
2: 보내주려면
0: 아이고 아 근데 우리 일거리 근데 50원은 어떻게 받지?
2: 50원
1: 그러니까요.
2: 문자로 받았잖아요.
0: 한 사람,
2: 50원
0: 한 사람당 50원
2: 아 유료 문자 50원 아니,
0: 그거는 이제
2: 아니에요?
0: 문자 사이트가 가져가는 거고
2: 또 받으려고
0: 50원 받아야 되는데
2: 아, 제가 다 내드릴 테니까 그냥 다 해야 뭐 돈천원 뭐 만원 안 할 것 같은데 뭐 내가 만원 안 할 것 같은데 자, 설마 더 넣으겠어요?
0: 어떻게든 연구 잘 해가지고
2: 네.
0: 오늘 요청한 분들에게 우리 고현 집사님께서 작성한 꽁트 대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야, 그냥 네. 주신답니다.
0: 예, 네. 예. 자 오늘 채색옷 정답 맞추신 분 가운데서 일단은 방학생들 전화 한번 해보겠는데 야 이거 30년 방학
2: 30년 방학 나왔습니다.
0: 나왔어요. 아오 센 방학.
2: 나왔습니다. 8773번 그렇습니다. 끝번호 8773번 네, 전화 받아주세요.
0: 저희가 일반 전화로 하니까요 8773번이 전화 받아주셔야 됩니다.
3: 여보세요?
0: 네. 네.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3: 네.
0: 지금 누구 다른 분 본인이 지금 운전 중이세요?
3: 네.
0: 옆에 다른 분도 있었는데?
3: 네. 딸이요. 네, 딸.
0: 딸이 옆에 있어요?
3: 네.
0: 누가 방학생이에요?
3: 엄마가요.
0: 엄마가 방학생. 그럼 엄마 네. 지금 좀 정차해 주셔야겠는데.
3: 네, 정차할게요.
0: 오케이 오케이. 보니까 지금 딸이 보내라고 해서 엄마가 보낸 것 같아요.
3: 네. 딸이 지금
2: 딸이 이제 PD님 그런 게 보이나 봐. 오래 하니까.
0: 네. 딸이 야. 지금 막 보내라고 했고. 엄마 아무튼 엄마는 뭐 됐고 저는 아무튼 정차할게요. 지금 이거야. 지금. 네. 네. 엄마 의견은 물어보지 마세요. 뭐 이러면서. 네. 자, 천천히 정차하십시오. 혹시 고속도로이실까?
3: 네, 아니요. 이제 정차했습니다.
0: 정차하셨어요. 어우, 빨리도 하셨네. 네. 어느 지역이세요?
3: 구로구 첩동이요.
0: 구로구.
3: 네, 저희 엄마는 시흥이요.
0: 엄마는 시흥에 사시고.
3: 네, 네.
0: 엄마하고 오늘 만났군요.
3: 네, 엄마랑 아빠랑요.
0: 엄마랑 아빠도 있어요?
3: 네.

0: 아빠는 조수석이에요?
1: 아니, 아빠 두 분이서 부모님 타고 계세요.
0: 두 분이서 타고 계시고 운전은 네. 엄마가 하고 있었고.
1: 아니요, 운전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0: 아, 운전을 본인이 했군요. 엄마가 네. 조수석, 엄마가 뒤 있고. 자, 엄마가 네. 30년 방학생 맞아요?
1: 네.
0: 아유, 갑자기 왜 대답이 뭐.
2: 그럼 따님은, 따님은.
0: 뭐 죄진 거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는 뭐 환영한다니까, 30년 방학생.
1: 네네네. 네, 네.
0: 따님은 지금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거죠?
1: 네, 잘 다니고,
0: 잘 다니고
2: 우와,
0: 있고.
2: 네.
0: 어머님은 30년 방학생. 아버님은?
1: 네, 계속 기도 제목입니다.
2: 우와.
0: 아버님은 몇 년 방학이에요?
3: 60년.
0: 자,
3: 파티예요, 파티.
0: 자, 합이 90년이네. 자, 일단은 지금 어머니하고 아버님이 방학생들이니까 각자 선물을 하나씩 받을 자격이 되시거든요. 제가 네. 선물을 불러볼 테니까 아버님도 네. 뒷좌석에서 잘 들어보세요. 황금곱창에서 네. 소곱창 전골,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 도토리 냉면, 한국 비닐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 세트, 강화성 김치의 정승댁 순무열무 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내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세트, 오제이 153 시푸드에서 매운맛 미스터 쭈꾸미, 루브르파리에서 주얼리, 그 다음에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어요.
4: 1번 소곱창.
0: 소곱창. 어머니는 소곱창. 네.
5: 자, 아, 나도 같이 해야지.
0: 아버님은 따로. 아버님은 따로. 아버님 원하시는 거.
4: 연어.
5: 아니, 쭈꾸미 뭐.
0: 쭈꾸미. 오케이. 네.
2: 미스터 쭈꾸미.
0: 아버님은 쭈꾸미. 어머님은 소곱창. 아우. 네. 아버님은 60년. 어머님은 30년. 저희가 참 좋아하는 고객입니다. 좋아하는 고객. 우리 따님은 극동방송을 잘 들으시는 분이신가요?
1: 애청자하고 그 전파 선교사예요.
0: 전파 선교사시고
1: 네.
0: 우리 따님은 시흥에 사시고.
1: 아니요, 저는 구로 고척동이고. 부모님은 시흥이요.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딸을 만나면 이 극동 방송을 자연스럽게 듣게 되시는 건가요?
1: 네.
0: 어머님 그러면 옛날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군요.
4: 네, 조금 했어요.
0: 조금 했어요.
4: 네.
0: 그러면서 이 방송은 오늘 처음 들으신 거예요, 아니면 좀 몇 번 들어보셨나요?
4: 몇 번 들었어요.
0: 네. 저희 방송이 어머니와 같은 분들, 아버님 같은 분들 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가지고 하나님 네. 잘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우리가 정말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네. 프로그램이에요. 선물도 드리고
4: 네. 네.
0: 딸이 엄마 아빠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기도하다가 오늘 네. 이때다 하고 이제 이렇게 도전을 네. 해주셨는데 네. 딸의 소원일 거예요. 소원.
4: 네.
0: 그래서 이제 방학 이번에 이제 끝내고 아버님 어머님하고 이제 꼭 교회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예수님 잘 믿으셨으면 좋겠다고.
4: 네.
0: 어때요, 어머님?
4: 네.
0: 그럴 생각이 좀 드세요?
4: 네.
0: 진짜요?
4: 네.
0: 그러면 구로구에 고척 그쪽에다가 이번 주에 교회 소개해도 되죠?
4: 아니요, 저는 시흥서 살아요.
0: 아, 죄송합니다. 계속 헷갈리네. 시흥에 있는 그 교회 저희가 소개시켜드려도 되죠?
4: 아니요, 아직은요.
0: 아직은? 그럼 네.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마음이?
4: 좀 더 있다가 맥심은 갈게요.
0: 좀 더 있다가 이제 30년 왔는데 한 또 더 막 늘어날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오늘 이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생방송 중에 전화 연결된 거 아시죠?
4: 네.
0: 전국 생방송으로 전화 연결이 됐고 이게 전화 연결도 이 생방송 중에 쉽게 되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아버님 어머님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네. 계획 속에 오늘 이렇게 된 거니까 하나님의 사인으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네. 지금 부르고 계시니까
4: 네.
0: 꼭 이번 주가 아니더라도 아니 뭐 네. 이번 여름 안에 내가 가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빠르게 네. 하나님께로 네. 돌아오셔서 예배를 꼭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4: 네,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목사님도 지금 앞에 계시는데 네,
2: 제가 네. 볼 때는 최고의 효녀예요. 최고의 효녀.
4: 네.
2: 왜냐하면 우리 아기 때 엄마가 딸에게 막 먹이고 싶고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4: 네네.
2: 딸은 이제 커서 엄마에게 너무 좋은 걸 주고 싶은 거야. 그 너무 좋은 네. 게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야, 네. 이제 우리 어릴 때도 엄마가 탁 주고

0: 싶으면 딸이 받을 때 기뻐하는 것처럼 엄마가 너무 소개시켜주고 싶은 딸이 엄마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드리고 꼭 교회 가기를 원하시니까 딸 소원 좀 제발 들어주세요.
1: 알겠습니다. 딸
0: 가능한
1: 소원이고
0: 빨리.
1: 우리의 소원이고 청취자들 모두의 소원.
0: 그 이번 주부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갔으면 좋겠고 제가 나중에 따로 연락해서 교회 소개시켜드리고. 자, 어머니 저 따라서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다녀봤으니까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으신 하나님.
2: 좋으신 하나님.
1: 아버님도 따라서.
0: 아버님도 같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2: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2: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 드리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파티네요, 파티. 야, 90년 합의 90년 제일 길지 않을걸?
1: 그러니까 진짜 90년 제일 긴 것 같은데.
0: 아, 저희도 파티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1: 어머님, 아버님 오늘 있었던 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2: 네.
1: 이렇게 미루다 보면 계속 미루고. 정말 천국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가거든요.
2: 네.
1: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 딸 봐야 되잖아요.
2: 네.
1: 그러니까 예수님 꼭 마음속에 영접하고. 교회 꼭 빠른 시일 안에 가셨으면 좋겠고 따님 통해서 저희가 교회도 꼭 소개시켜 드릴게요.
2: 네, 감사합니다. 예,
1: 방송 끝나고 제가 따님께 전화해서 우리 따님은 또 다른 선물 제가 하나 더 챙겨 드릴게요. 구로구 쪽으로도 하나 가야지 또 선물이.
0: 네.
1: 예,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아, 이 부모님 진짜 꼭 가셨으면 좋겠네요.
0: 될 것 같아요. 꼭 가실 것 같아요. 네. 와,
1: 그러니까 아버님도 열심히 지금 따라하셨어요.
0: 그럼 기도하실 때 느낌이 있었는데
1: 그러니까.
0: 아, 바로 가실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시면.
1: 천천히 이분들 한번 했으면 좋겠고. 자, 이번에 이분 한번 전화를 해보는데 이분은 보니까 여러 번 문자를 보내셨네요.
3: 와.
1: 자, 이번에는 10년 방학생. 와, 이분의
0: 계약이라고 하는 것도 뭐죠? 요셉 네? 계약. 방학했다 계약하셨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63?
1: 잠깐만. 네. 지금 계약을 하셨다는 얘기인지.
0: 네.
1: 방학 다시 방학이라고 보내셨는데. 이분이 아주
0: 통화해 보자.
1: 열정이 한번. 아주
3: 네. 네.
0: 오늘 처음 들으셨는데
1: 그러니까요.
0: 보내 주셨는데
1: 자, 본인이 방학생이 전화 연결이 돼야 됩니다.
0: 6321.
4: 안녕하세요. 녹음을 통해 이름과 용건을 말씀해 주시면 상대방이 통화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자, 극동방송 김인수 PD인데요. 방학생이면 전화를 받아주세요.
0: 오, 이런 시스템?
3: 전 처음인데요.
0: 저도 처음인데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1: 네, 있어요.
0: 오, 야. 6321.
1: 기다려야 돼요. 살짝 기다리면.
0: 아, 기다려야 돼? 말하면 안 돼?
1: 예.
4: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1: 제 지인에도 이렇게 걸어놓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0: 아, 그렇구나.
1: 이제 방송 중에도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3: 아, 그래요.
0: 오. 그렇다고 가만히 쉬면 방송사고 아니야? 그래도 기다려? 아무 말도 안 하고?
1: 여보세요?
5: 네?
1: 6321번님. 저 김인수 PD예요.
5: 네, 안녕하세요.
1: 본인 10년 방학생 맞아요?
5: 네.
1: 오,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계약이라고 써져 있길래.
5: 네.
1: 지금 10년 동안 교회를 쉬고 있는 거 맞죠?
5: 네.
1: 어느 지역이세요?
5: 저희 동탄이요.
1: 동탄.
5: 네.
1: 앞에 뭐 이렇게 뭐 장애물이 살짝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 밀어붙였네요. 네. 알고 계세요? 아무튼 뭐 있어요. 참고하시고.
5: 네.
1: 10년이면은 지금 좀 긴 세월인데
5: 네.
1: 오늘 문자는 처음 주셨어요.
5: 맞아요.
1: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이 방송?
5: 아, 저번 주에 처음 들었어요.
1: 어떻게요? 어떻게 알고?
5: 저희 친형이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보고

0: 그 한번 들어봐라.
1: 한번 들어봐라.
0: 네.
1: 한번 들어봐라. 거기에 네. 진짜 많은 들어봐.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0: 네, 참여해봐라.
1: 동생이 지금 쉬고 있다라는 걸 형이 알고 있죠?
0: 네, 알고 있어요.
1: 그러니까. 자, 우리 6321번님 동탄에 계신 분. 아까 혹시 네. 제가 이제 아버님 어머님에게 선물 부르는 거 들었나요?
0: 아니요, 제가 그것까지 못 듣고.
1: 제가 그러면 선물 약간, 네. 빠르게 불러볼 테니까 기억나는 네. 거 있으세요?
0: 아니요.
1: 네, 소곱창.
0: 아, 뭐 저번에 들었을 때는 뭐 김도 들었어. 뭐.
1: 자, 소곱창, 단백질 쉐이크, 네. 도토리 냉면, 네. 유산균, 김 세트, 김치 세트, 연어, 커피, 견과, 네.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0: 아, 그럼 전 단백질 쉐이크 할게요.
1: 오케이, 단백질 쉐이크. 자. 방송을 지난주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들으시면서
0: 네.
1: 혹시 느끼는 게 있으세요?
0: 저도 한번 이어 통해서 다시 교회를 갈 수 있다면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
1: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문자를 많이 보내신 거 보니까 정답을 네. 맞추고자 하는 열정도 있지만 뭔가 네. 전화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좀 보였어요. 와. 이게 들으면서 나도 전화 연결이 됐으면 나도 누군가 한번 이끌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군요.
0: 네.
1: 야, 잘 됐네. 잘 됐어. 예, 6321번님 하나님이 이제 계획하시고 형을 통해서 이 방송 듣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연결까지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0: 네.
1: 이렇게 딱 하나님이 자리를 딱 깔아주셨을 때 이번 네. 주부터 딱 용기 있게 가는 겁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형님이 야. 동탄에서 전도사님이세요?
0: 네.
1: 그럼 가면은 형님 교회 가나요?
0: 아, 고민하고 있어서 형은 오라고 하는데 웬만하면 내 형 있는 교회 가려고.
1: 예, 예. 형님 있는 교회. 그리고 가까운 교회. 이렇게 가면 네. 좋으니까. 자, 이번 주부터 꼭 가셔서 다시 네. 그 신앙을 찾으시면 좋겠어요.
0: 네, 알겠습니다.
1: 자, 목사님과 함께 네. 결단의 기도 한번.
2: 아, 이거 잘 네. 오셨습니다. 자, 저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 이 네. 시간에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
0: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유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우리 형 전도사님은 무슨 선물을 좋아할까요?
0: 단백질 쉐이크요.
1: 아, 둘 다?
0: 네.
1: 알겠습니다. 우리 형님이 또 이렇게 극동방송 소개해 주셨는데 네. 형님에게도 그 선물 잘 좀 전해 주시고 네. 계속 방송 이제 들어주시면서 다음 주에 교회 잘 갔다 왔다고
0: 네.
1: 그 문자 제가 꼭 기다리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1: 자, 이렇게 또 10년 방학생. 오, 이분 갈 것 같습니다.
3: 네.
2: 야, 우리 PD님도 대단하네요. 웬만하면 딴 분 탁 넘어갈 것 같은데 끝까지. 이야, 네. 역시 하나님 선택하신 분은.
3: 네.
2: 예, 자, 있습니다.
1: 자, 이번에 또.
2: 네.
1: 이번에 또 이분 한번 해볼까요?
2: 1175.
1: 이분은.
4: 고객님? 지금 가신 번호는
2: 천천히 1175번입니다. 6년 방학이라고.
1: 6년 방학.
2: 네, 정답도 잘.
1: 이분은 문자가 아니라 이제 어플로 보내신 분이신데.
2: 네.
1: 1175번.
2: 1175번.
1: 자. 자, 전화가 다시 한번 제가
2: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네, 부천에서 듣는다고. 보내주셨습니다. 부천에서 듣고 계시는 1175번. 네.
4: 이어서 삐 소리 이후 음성 사정.
1: 아, 이게 지금 통화 중이라는 얘기인가요?
2: 네, 네.
1: 아, 아쉽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다른 분 먼저 해보고
2: 네.
1: 시간 되면 좀 하는 걸로.
3: 네.
1: 자, 이분.
3: 문자를 여러 번 주셨네요.
2: 네. 방학 중인데? 네.
1: 5914.
2: 네. 5914. 끝번호 5914입니다.
1: 5914인데. 자.

0: 전파 선교사라고 하셨어요?
1: 네. 방학 중인데 전파 선교사.
0: 자, 5914번님 전화 받아 주십시오. 일반 전화.
2: 예.
0: 예, 예.
2: 예, 감사합니다.
0: 예, 예. 저 김인수 PD인데 옆에 라디오를 예, 예. 좀 꺼 주시고요.
2: 예.
0: 운전 중이신가요?
2: 아니에요. 집이에요.
0: 집이세요?
2: 예.
0: 본인이 방학 맞으세요?
2: 예.
0: 몇 년 방학이신 거예요?
2: 3개월.
0: 3개월.
1: 3개월.
0: 아, 귀여운 방학이네.
2: 두 번째 집에 가고요.
0: 예?
2: 이사를 왔어요. 제가 이사를 왔어요.
1: 아, 이사를 가셨구나.
0: 어디로 이사 가셨어요? 이사,
2: 죽전으로 이사, 여긴 죽전으로 이사 갔어가지고요.
0: 예, 예.
2: 교회를 못 정했어야지요.
0: 아, 못 정했어요. 그럼 예. 저희가 건강한 교회를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2: 예, 알겠습니다.
0: 우리 전파 선교사님이시고.
2: 예, 예.
0: 선물은 뭐 드릴까요?
2: 아, 쭉 해서 볼까, 여러 가지 되는데.
0: 예.
2: 소곱창?
0: 아, 소곱창. 알겠습니다. 소곱창 전해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예, 예. 이사 때문에 교회 소개권이니까 방송 예, 끝나고 예. 저희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2: 예, 예.
0: 고맙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예.
0: 자, 이분은 신앙이 있고 이사 때문이니까 아까 우리 통화 중이었던 분 있잖아요.
1: 네.
0: 그분을 다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3: 지금쯤이면
0: 1175님. 네. 그렇죠. 1175번.
1: 네.
0: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예. 네. 아까 앞에 분은 좀 빨리 끊었고요. 방송 후에 교회 소개를 위해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75번이 이제 신호 가네요.
3: 네.
0: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예, 예. 저 새끼랑 김인수 PD인데요.
4: 네.
0: 네, 네. 지금 부천이시라고요?
4: 네, 경기도 부천시입니다.
0: 6년 방학생.
4: 네, 맞습니다.
0: 운전 중 아니죠?
4: 집에 있습니다.
0: 집에 있어요.
4: 네.
0: 방송은 언제부터 들으셨나요?
4: 처음으로 들은 지가 벌써 3년 됐습니다.
0: 3년 정도 들으셨어요?
4: 네.
0: 그렇구나. 6년 동안 방학이시고 오늘 채색옷도 잘 맞춰주셨고
4: 네.
0: 3년 동안 방학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아까 그 네. 남성분처럼 나에게도 좀 전화가 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4: 두 번 정도 해봤습니다.
1: 네. 정확하시군요.
0: 정확하네.
1: 아, 역시.
0: 정확한 분이에요. 정확한 네. 분. 그러면은 선물은 어떤 걸 드렸으면 좋을까요? 선물.
4: 무슨 선물이요?
0: 아, 저 선물. 전화 연결되면 선물 드리잖아요.
1: 받고 싶은 선물.
0: 예. 네.
4: 알려주세요.
0: 아, 다시 제가 불러드릴게요. 소곱창,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 냉면, 유산균, 김, 김치, 연어,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예?
4: 김이요.
0: 김 알겠습니다.
1: 네.
0: 김 보내드리도록 하겠고 우리 네. 1175번님 네. 두 번 정도 그런 생각 하셨다고 했잖아요.
4: 네.
0: 이제 오늘 세 번째 딱 용기 내서 문자 주셨는데
4: 네.
0: 하나님의 오늘 다 계획 속에서 전화 연결된 거니까
4: 네.
0: 다시 하나님께로 꼭 돌아오셔야 돼요.
4: 네, 알겠습니다.
0: 부천에서 다니시는 교회가 있나요?
4: 바로 그 교회 다입니다.
0: 어디요?
4: 바로 그 교회예요.
0: 바로
4: 그 교회.
1: 바로 그 교회.
0: 바로 그 교회.
1: 이름 좋네.
0: 원래 다니던 그 교회입니까?
4: 네. 한살 때부터 다녔어요.
0: 자,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다시 꼭 가시는 걸로 결단하면서
4: 네,
0: 우리 목사님과 한번 기도 한번 하시죠.
1: 네. 자, 이번 네. 기회입니다. 이번 주에 다시 교회로 복귀 계약. 확실하게
0: 네.
1: 하십시다.
0: 네.
1: 자, 저 한번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좋으신 하나님.
4: 좋으신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4: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4: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4: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 예수님의 기도 기도합니다.
1: 아멘.
0: 자, 우리 형제님 이번 주에 꼭 그
4: 네.
0: 다녔던 교회 꼭
4: 네.
0: 나가시고요. 방송도
4: 네.
0: 계속 애청하시고 건강하시고 오늘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4: 네.

0: 네. 자, 이렇게 오늘 이렇게 생방송 중에는 여기까지 저희가 이렇게 전화 연결을 하고,
1: 아, 오늘 좋네.
2: 네.
1: 100% 다 통화되고. 네, 기독교. 아, 보람 있는
0: 네.
1: 날이
0: 그러니까
1: 너무
0: 일단 전화는
1: 감사합니다.
0: 됐는데
1: 네.
0: 방학이라고 주신 분을 다 전화는 못했습니다.
1: 아, 그렇죠.
0: 이분들은
1: 네.
0: 저희가 방송 끝나고 나서
1: 네.
0: 열심히
1: 네.
0: 전화를
1: 다시
0: 하겠고,
1: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아, 그러니까 뭐,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아요. 아, 무더운 여름 시원한 냉수와 같은 새끼라 응원합니다. 꽁트 대본 간절히 원합니다. 꽁트 전달 사역을 좀 해봐야겠는데.
1: 책 내야 되는데 우리 집사님
0: 앞으로
1: 이거
0: 우리
1: 많이 써서 책으로 한번
0: 그러니까
1: 내야
0: 우리 앞으로
1: 되겠는데.
0: 집사님 대본 쓰는 거 이거 손가락이 좀 떨리겠는데.
1: 이야, 이거 매주 또 대본 달라고 그러면 또
0: 그러니까 아, 예. 참 아무튼 오늘 여러 사연이 있었는데 다 소개를 못해서 여러분 너무 죄송하고 필요한 부분들 저희가 방학생들을 비롯해서 방송 끝나고 꼭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 한학의 김창무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조현출 김인수도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0: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2: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컨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한

0: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 1분 찬송, 순천 명성사우나 사거리에 있는 믿음의 기업 전통중화요리 차이영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순천 명성 사우나 사거리에 있는 믿음의 기업 전통 중화 요리 차이용에서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안전과 품질로 신뢰를 쌓아가는 믿음의 기업 삼마건설에서 보내드립니다.

0: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동산. 은혜의 동산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여수 둔덕교회 천대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성경 암송의 영적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성경 암송은 죄를 이기게 한다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제가 심화하는 교회에서는 전교인이 작년도에는 로마서 8장 39절을 암송을 했고 올해에는 로마서 13장 13절을 암송을 하고 나서 암송 대회를 하고 시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여 주 동안 다 암송하신 분들 한 사람씩 교인들 앞에 나와서 암송을 또 다시 하고 앞으로도 이 로마서 13장을 지난주에 암송대회를 했는데 한 10여 주 각 사람 나와서 한 주에 한 사람씩 암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암송을 하는 동안 전교인이 경험하는 그 감격은 이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이렇게 긴 말씀을 외우지 하던 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 둘 입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암송대회가 끝나고 난 뒤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 중이나 기도 중에 자연스럽게 말씀이 떠오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며 큰 은혜를 받습니다. 암송대회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경 암송은 행사가 아닙니다. 평생이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라는 사실이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의 암송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가? 성경 암송의 영적 유익과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한 번도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6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 즉 그것이 바로 암송인 것입니다. 성경을 눈으로 읽는 것도 은혜요 귀로 듣는 것도 복되지만 그것을 내 머리와 마음의 통째로 집어넣는 암송은 전혀 다른 차원의 영적 신비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오래 기억해야 될 중요한 글귀를 돌판에 새겼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암송은 하나님의 말씀을 종이가 아닌 우리 마음판, 신비에 새기는 거룩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성경암송의 영적 유익과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몇 번에 걸쳐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성경을 암송해야 될까요? 그첫 번째 시간으로 영적 암송은 죄를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말씀이 없는 빈 마음을 노립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다윗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죄를 이기는 비결은 의지가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엔 정말 안 해야지. 이번에는 화내지 말아야지. 이번에는 용서해야지. 그러나 결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는 인간의 결심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주일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월요일이 되면 또다시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심은 했습니다.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온 세상은 수많은 영적 바이러스와 유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청년이,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명쾌하게 답을 내립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1절 말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두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마음에 말씀이 가득한 사람은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영적 면역력이 작동합니다. 말씀이 영혼의 소독제가 되어서 죄의 세포를 박멸합니다. 그러므로 암송된 말씀은 우리가 죄로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가장 강력한 예방주사인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암송은 죄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나수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여기서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다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왜 살아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살리고 죄를 드러내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시험에서 승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극도로 배고프실 때에 사탄이 세 번이나 시험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시험했습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고 사탄에게 바로 절하라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세번 모르다 모두 다 기록됐으되,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탄과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결정적인 그런 때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세 가지 말씀 모두 다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소에 마음에 새겨둔 말씀을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암송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검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영적 전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머리에는 굴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호심경,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발에는 복음의 신발, 왼
손에는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을 들라고 말씀.

0: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방어용인데 오직 공격용 무기 하나. 에베소 6장 17절 말씀에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군인이 검, 칼을 허리에 차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적군이 왔을 때에 필요한 순간에 뽑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책이 책꽂이에 꽂혀있는 것만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말씀이 있어야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입술과 생각에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이 마음을 다스릴 때에 죄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을 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에 바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단순한 감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생각과 의지와 양심과 삶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보다 먼저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말씀이 입에만 있으면 지식이 됩니다. 말씀이 머리에만 있으면 정보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암송은 단순히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점검하는 영적 훈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를 넘어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여수 둔덕교회 천대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53-1004번, 653-1004번 여수 둔덕교회나 061-659-3800번, 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3: 성경의 숲을 거닐다. 성경의 숲을 거닐다. 이 시간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은혜로운 성경 통독으로 함께합니다.
4: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에스겔 44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향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이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재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재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에스겔 44장입니다. 성전 출입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3장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는 광경과 성전 봉헌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였습니다. 44장은 제사장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성전에 대해 묘사한 후에 미래 예배의 신성한 기준을 묘사하면서 당시의 백성들에게 현재 예배의식을 재평가해 보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44장 성전 제사장의 직무 45장 1절에서 12절 성전 제사장을 위한 땅의 할당을 묘사한 후 여호와께 드릴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 성전 출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9절에서 14절 레위인들에 대한 내용, 15절에서 31절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에 관한 언급에 있어서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27절에서 29절 주제는 제사장들의 옷에 대한 규례입니다. 문맥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기간 동안 지켜야 할 율법을 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서 9절 제사장들의 성결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사건 이후 다시 율법을 수여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44

사장 15절에서 31절 제사장들의 성결과 의복과 음식 제공에 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묘사하는 환상의 말씀이 뒤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교를 통해서 레위기와 본서의 내용은 서로 비슷한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서의 성막 건립에 대한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이후에 주어졌습니다. 에스겔의 성전 환상에 대한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한 포로 시기에 주어졌습니다. 본장에는 새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제사장의 자격, 그리고 그들에게 돌아갈 기업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저지른 죄악을 신랄하게 지적하신 다음에 새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신실히 섬겼던 사독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4절입니다. 성전 출입에 관한 규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에스겔을 성전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성소와 지성소에 인도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전에 인도되었던 표현 방식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새로운 내용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단락의 위치는 본서의 최종 결론부라고 할 수 있는 40에서 48장 가운데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곳인 새로운 성전의 건축을 다루고 있는 40에서 43장 이어서 새로운 예배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44장에서 46장의 시작 부분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동쪽 문이 닫힌 내용입니다. 4절에서 9절 이방인들에 대한 규칙입니다. 10절에서 14절 레위지파 제사장들에 대한 직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단락에서 지칭하고 있는 왕이 누군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 왕을 다윗 왕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근거가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본단락에서는 이 왕을 다윗 왕으로 해석해야 할 아무런 암시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얕은 본단락의 왕이 누구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복된 성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음은 틀림이 없는 왕입니다. 중심적인 교훈입니다. 첫째 1절에서 3절 성전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성전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주로 인간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인간들,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따라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성전의 식양 역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전의 일들이 표면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깊이 개입되어 있음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4절에서 10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성결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성전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따라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 인간의 책임을 약화시키지는 않습니다. 레위인들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 성전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7-80절 성전의 책임을 맡은 레위인들은 성전을 더럽힘으로써 언약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직분을 회복시키지만 자기 일에 불충한 자에게는 더 작은 일을 맡깁니다. 15절에서 31절 사독 제사장들의 의무입니다. 보겠습니다. 사독 가문의 제사장들이 성전의 성결을 지켰다는 사실과 앞으로 성전에서 있을 제사에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무관한 내용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27절 사독 제사장들의 구체적인 일들에 관해 열거하고 28절에서 31절 사독 제사장들의 기업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문의 제사장들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레위 사람의 제한된 집단인 제사장 계열의 한 지파였습니다. 사독은 솔로몬의 통치 기간 동안 대제사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솔로몬을 왕으로 충실하게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했습니다.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핵심적인 교훈과 내용입니다. 첫째,
17절에서 22절, 25절에서 27절, 제사장은 생활의 전반적

0: 적인 영역에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17절에서 19절 의복에 있어서 구별되어야 하고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옷을 입어야 합니다. 가는 배에 관을 머리에 쓰고 배 바지를 입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양털 옷을 입을 경우에는 민첩하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땀을 흘리게 되어 불결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한편 제사장들은 바깥들에 있는 백성 앞에 나갈 때에는 배옷 예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제사의식의 거룩성을 유지하며 동시에 백성들이 옷에 접촉하여 거룩하게 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20절 머리털을 면도로 밀어도 안 됩니다. 길게 길러도 안 됩니다. 머리털을 미는 행위는 이미 율법에서 창조자를 모독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금지됐습니다. 나시린들처럼 머리를 기르는 행위는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로서 거룩함과 청결함을 유지하는 데 부적당하기에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21절 술을 먹어서도 안 됩니다. 제사장들은 영혼의 청결을 유지하여 하나님을 봉사하는 자로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금주 실천해야 합니다. 22절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 수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거룩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5절에서 27절 가까운 친척을 제외하고는 죽은 시체에게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23절에서 24절 제사장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차이를 백성들에게 교육해야 합니다. 28절에서 31절 제사장의 기업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교회의 축복을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성도들은 세상에서 살지만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셋째,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의 신분을 소유하게 되었음을 알고 합당하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성경의 숲을 거닐다 지금까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성경 통독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이클래스 153 르 그랑블루 리조트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성경 통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639, 여수 살리는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하나님은 여정이 쉬울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종착지에 도착했을 때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에서 모든 폭풍을 제거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지만 폭풍 한가운데서도 함께 걸어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길이 아니라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현실의 벽이 높아 보일지라도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거룩한 교실입니다. 오늘 마주한 어려움을 불평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기회로 받아들여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곡,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향유옥합의 찬양과 아이누스 합창단의 이 눈의 아무 증거 외 메들리 찬양 전해드립니다.

무더위를 날려버릴 썸머 스페셜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서원실이 노래하고요. 뜻없이 물을 꿇는 서울 모태탑 창단의 찬송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 바합 상단의 군기를 손에 높이 들고 그리고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백투 더 파이브 뮤지션의 찬송으로 함께합니다.

조이 듀엣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송 함께 했습니다. 씨앗이 어둠 속 땅에 묻혀야 열매를 맺듯이 현재의 눈물과 인내는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광의 수확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한 걸음 더 순종합시다. 종착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신 모든 길이 은혜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찬송 문화와 예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심어나가는 빛과 소금 갤러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1: 아침해가 뜨고 저녁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 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중무점 웅천점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충무점 웅천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7월입니다. 자녀들이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열리는 달이죠. 단지 즐겁게 놀다 오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부모인 우리가 먼저 깨어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스마트폰을 보느라 고개를 숙이는 시간보다 기도로 두 손을 모으고 마음 드리기를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구합니다. 부모 세대가 기도하고 사랑과 봉사를 말과 행동으로 보여

0: 주며 주님 안에서 더 큰 기쁨을 헤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적 부모의 기도와 가르침 속에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자녀로 자라가길 축복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여수성광교회 송재숙 권사님이 낭독합니다.
1: 빌립보서 4장.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을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밀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변해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0: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1: 전남동부 온 지역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조선이 독립국입니다.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이를 세계 만방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자손 만대에 알려 민족 자존의 올바른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해.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여수 국동체일교회는 7월 23일 목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에 로마로 떠나는 여행 바울과 지하교회이란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대상은 5세 이상 유치부와 유초등부 어린이며 미국 원어민 선생님들과 함께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성경을 배우고 다양한 영어 활동을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됩니다. 회비는 3만원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4562번에 7450-4562번에 745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 천산교회는 7월 19일 오전 11시에 다윗과 요나단의 황국명 목사를 초청하여 찬양 간증 집회를 엽니다. 찬양과 간증을 통해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며 문의는 010-5612번에 0810, 5612번에 08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여수제일교회는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교회 성장연구소 소장 정상용 목사를 모시고 365 청동원 초청전도 해피데이 1일 세미나를 교체합니다. 부흥의 파도를 소망하라는 주제로 청동원 전도와 태신자 관계전도 방법 내용을 중심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무료입니다. 문의 전화는 010-3165번에 9975, 3165번에 99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민족 지도자 손양훈 목사 기념 사업회는 7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팀누고십과 함께하는 손양훈 목사 기념 음악회 넥스트 웨이브를 진남 실내 체육관에서 엽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사랑과 용서, 화훼 유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무료며 방송 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는 7월 27일 월요일과 28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에서 아동부연합 여름성경학교가 개최됩니다. 선착순 50명이며 신청문의는 지역번호 061-642-3923-392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천산교회는 7월 24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서울 한성교회 구며 메인 찬양팀을 초청하여 구며 성령 집회를 개최합니다. 찬양과 예배를 통해 큰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며 문의는 010-5612번에 0810, 5612번에 08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녀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 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 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1분 찬송, 아름다운 요새 바다와 자연 속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믿음의 기업 요스 스카이 펜션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여수 수정로 교회 김종민 목사님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교회여 미래를 준비하자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여 미래를 준비하자. 아멘. 피리 부는 사나이라고 하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과거에 교과서에도 실렸었지요.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송창식의 노래인데요. 나는 피리 부는 사나이, 바람 따라 도는 떠돌이, 입에 피리 하나 물고서 언제나 웃고 다닌다. 예, 이런 아주 좋은 그런 이야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피리 불고 웃으면서 다니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이 동화는요, 좀 슬픈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하멜른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는데요. 여기 참 이 평화로웠던 마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쥐떼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쥐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이 동네가 지금 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양식을 훔쳐 먹고 쥐들이요 모여가지고 또 쥐들이 그렇게 많다 보니까 난동을 부리고, 나중에는 요 쥐들을 잡기 위해서 고양이를 풀어놓았습니다만 고양이가 오히려 쥐를 무서워하는 바로 그와 같은 비극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런데 하다못해 가지고 이제 하멜론 시장이 이제 권고를 합니다. 쥐를 없애주는 사람이 있으면 아주 큰 상을 주겠다고 그렇게 권고를 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한 사나이가 나타났습니다. 후놀드 싱쿠프라고 하는 한 사나이가 나타났는데 피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결해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모습을 보니까 별로 좀 시원찮게 보입니다만 그래도 그냥 그가 해결해 주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피리를 들고 이제 입에서 불기를 시작합니다. 피리를 불기 시작하니까 사방에서 쥐떼들이 몰려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피리를 불면서 어디론가 쭉 걸어가니까 쥐떼들이 이 사나이 뒤를 쭉 피리 소리를 들으면서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이 사나이는요 피리를 불면서 이제 강으로 들어갑니다. 강물로 들어가서 결국엔 쥐떼들도 다 강에 들어와서 강에다 그냥 익사시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쥐떼가 다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마을의 평화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람들의 환호성을 지릅니다. 근데 이 사나이는 이제 많은 큰 상을 받을 거로 생각하고 왔는데 이 하멜론 시장이 마음이 변해버렸습니다. 변해버려가지고 동네 어른들하고 이제 짝짝꿍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에게 힘없는 힘이 없다 보니까 그냥 주질 않았습니다. 보상을 해주지 않아서 보상을 거절해버렸습니다. 항의를 했습니다. 왜안 주냐고 항의를 하니까 동네 경비병들을 불러가지고 동네에서 추방을 시켜, 강제로 추방시켜버렸습니다. 그래야 이 사나이가 나중에 다시 나타나가지고 동네에 와서 피리를 붑니다. 피리를 부니까요, 이번엔 동네 아이들이 다 몰려옵니다. 동네 아이들이 곳곳 사방에 다 몰려옵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가 피리를 불면서 쭉 가니까 동네 아이들이 그 뒤를 다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그 사나이와 아이들이 영영 사라지고 말았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 동네 어른들과 시장은요, 돈몇푼 아끼려고 하다가 결국 자신의 그 귀한 천하보다 귀한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정의 미래가 사라졌고, 그리고 동네의 미래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동화 같은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부턴가 아이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점점 사라지고, 요즘에는 아이들이 없는 교회가 너무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 학교 없는 학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학령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것이 불과 20여 년 전부터입니다. 20년 전부터 학령인구가 감소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학교에 가는 아이들이 줄어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전국에서 문을 닫은, 20년 동안에 문을 닫은 학교의 숫자가요, 4,008개라고 합니다. 20년 동안에 4,008개의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한 해에 200개씩 문을 닫았다 그 말입니다. 전국에서 200개씩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91% 3,764개가 초등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264개 중학교 6.5%가 문을 닫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70개 2.5%가 문을 닫았습니다. 불과 5년 전까지 문을 최근 5년 동안에 문 닫은 숫자가 158개가 문을 닫았고요. 앞으로 5년 동안 문 닫을 숫자가 107개가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얼마나 참 슬픈 이야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데 별 불편함이 없다고 해서 무관심하고 방치하면요, 교회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재앙이 찾아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민족이 사라집니다. 아이들이 없으면 교회 학교도, 그리고 일반 학교도 문을 닫고 맙니다. 결국 가정의 미래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교회 학교를 다시 살리고 교회 학교의 아이들의 이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요, 모든 교우들이 함께 미래 세대를 세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헌신을 하듯이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국가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장년 중심입니다. 시스템도 장년 중심, 행사도 장년 중심, 프로그램도 장년 중심, 그리고 건물도 장년 중심뿐만 아니라 재정도 장년 중심들. 관심 자체가 어른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어른들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중심인데 교회에 오면, 그리고 밖에 사회에 나가면 어른들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음 세대를 든든하게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고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만약 가정에서 부모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미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자녀 교육에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투자하고

다 희생을 해왔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을 있게 만든 거지요. 또한 자녀들의 신앙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헌신했습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많은 헌신을 했죠. 많은 교우들이 헌신을 했습니다. 휴가도요, 성경학교를 위해서, 수련회 위해서 휴가도 낼 정도, 휴가를 쓸 정도였습니다. 여름 휴가도요, 그렇게 썼지요. 그러나 요즘 부모들의 관심은 일반 교육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교회 학교를 위한 헌신의 정도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을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위해서 휴가도 잘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풍족하고 편하니까 교회의 미래에도 크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지금 풍족하고 편하니까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 어떻게 되든지, 청년들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 그냥 우리 어른들 중심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요. 그렇다면 과연 세상에서의 지위만으로, 세상에서의 경제적인 풍요만으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고 하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현명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요즘은요, 가정들이 모두 자녀 중심입니다. 어디를 가도 자녀 중심이지요. 그러니 교회 학교에 관심이 없는 교회에 누가 자녀를 보내겠습니까? 교회 학교에 관심이 많고 열심을 내고 투자를 아끼지 않는 그런 교회에 자녀들을 보냅니다. 안심하고 보내고 기대하면서 보내는 겁니다. 자녀들과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교회는요, 작년 못지 아니하게 영아들을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자, 미래를 준비하자, 구호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호만으로 소리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어른들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하고 함께 헌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자녀들이 부모가 선택한 교회를 다녔습니다. 부모가 다니면 자녀들이 당연히 그렇게 부모가 다니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부모가 자녀들이 선택한 교회를 다닌다든지 그런 사람이 또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유익한 교회를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믿는 사람들도 와서 자기 자녀들을 보낼 때에 와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관심이 있는 교회, 정말 그들을 사랑해주는 교회, 그들을 바로 잘 세워가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 그런 교회에 자녀들을 그렇게 데리고 오지 않겠습니까? 너도 교회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자녀가 살아야 가정이 살듯이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애들이 없다고 우리가 걱정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절대적인 숫자는 줄었습니다. 아이들의 절대적인 숫자는 줄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동네마다 여전히 아이들이 있습니다. 숫자가 줄어들었을 뿐입니다. 있는 아이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이 대다수라는 것이지요. 대다수가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들 모두 전도의 대상입니다. 전도해야 될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몰려오도록 아이들이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교인이 교회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전교인이 함께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우리가 함께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하더라도 어른들만 전도하기 힘쓰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또 힘써야 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고 힘을 함께 모아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좋은 교사를 양성하고 잘 세워야 합니다. 가정에서는요, 자녀들에게 부모의 영향이 절대적이지요. 아이들은 부모의 하는 말을 듣고, 부모의 표정을 보고, 부모가 하는 행동을 보고 아이들이 배우고 따라하고 닮아갑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교사들을 보고 그렇게 하지요. 교사들의 표정, 교사들의 말, 교사들의 행동, 그런 것을 보고 아이들이 배웁니다. 그래서 교사가 중요합니다. 교사의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교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교사의 성품이, 교사의 인품이, 교사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교사가 잘 세워지면요, 교육이 살아납니다. 아이들도 함께 살아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서 과거에 학교에서 만났던 선생님들 가운데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는 선생님, 아직도 그분만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선생님 한 분 정도는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이 바로 나에게 선한 영향을 미친 분이시요. 공교육이 무너졌다고 많은 모두가 다 걱정을 합니다. 공교육도 반드시 다시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교회 교육이 무너지는 데 있습니다.
교회 그

이게 바르게 세워지면요, 교회도 사회도 건강하게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교육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은, 백번 김구 선생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출소 10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낫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요? 파출소 100개 세워봐야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처벌하는 것밖에 안 되죠. 설거지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저질러 놓은 거 설거지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는 것이요. 파출소, 경찰서 100개 세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점점 그 숫자 늘어갑니다만 범죄 수는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가고 있잖아요. 사람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거기에 바로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사는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사가 즐겁고 기쁘게 사역하고 그렇게 교사가 기쁘게 사역하고 즐겁게 사역할 때에 아이들도 교회 오는 게 즐겁지요. 선생님의 얼굴이 기쁘고 즐거워야 아이들도 교회 오는 게 즐겁습니다. 선생님 얼굴이 굳어있으면 아이들 교회 오는 게 부담스러워요. 오늘도 그 선생님 보면 어떻게 하나? 그렇잖아요. 선생님 얼굴이 부담스러우면 아이들 어떻게 교회 오겠어요? 선생님 말투가 너무 거칠어가지고 너무 딱딱해가지고 그냥 그게 선생님 앞에만 서면 긴장이 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의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만나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고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배움의 시간이 즐겁고 그렇지요. 학교에서도요,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으면요, 그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그 수업은 즐겁습니다. 예습까지 다 해갑니다. 공부하는 아이도요, 예습까지 다 해가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 그 과목은요, 예습까지 다 해갔다니까요. 그래요, 사람이 그래요. 선생님이 좋으면 배우는 게 즐겁고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공부가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도 올라가지요. 당연히 그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교회에 와서 좋은 주님 닮은 좋은 선생님으로부터 존중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할 때 아이들은 행복하지요. 그러면 교회 오는 것이 즐겁습니다. 예배하고 배우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 결과 훌륭한 신앙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만큼 교회 학교의 교사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교회는 좋은 교사를 양성하고 교사들을 격려하고 늘 축복을 해 주어야 합니다. 사람을 다루는 일,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이들을 직접 대하면서 어른들을 사람을 직접 대하면서 사람과 함께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바로 다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잖아요. 잘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지원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고요.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고.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학교 선생님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분인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을 교회에 데려다 주면서요, 자녀들 앞에서 선생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십시오. 선생님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잘 지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반드시 아이들 데려주면서 선생님한테 인사를 하십시오. 아이들 보는 앞에서. 그래 아이들이 보고 배우고 아 선생님이 귀하구나. 그래서 선생님 앞에서 말씀을 잘 듣게 됩니다. 그렇게 잘 배우게 되는 것이요. 탈무드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만일 홍수가 나서 너의 부모님과 그리고 너를 가르치는 랍비가 떠내려가면 선생님이 떠내려가면 너는 누구를 구하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탈무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내 부모님 구하겠지요. 그런데 탈무드는 선생님을 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서 질문을 또 이어갑니다. 만일에 너희 아버지와 선생님이 노예로 팔려간다고 한다면 그때에 너에게 한 사람만 살 수 있는 돈이 있다고 한다면 너는 누구를 사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를 사겠지요. 그런데 탈무드는 선생님을 사라고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낳아준 부모도 중요하지만 자녀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적 스승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이 땅에서의 잠깐의 삶보다는요, 영원한 천국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어디에다 더 가치를 두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자녀들에게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학교 선생님을 특별히 존경하고 따르고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손주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 아들 딸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럴 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요, 훌륭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훌륭한 교회학교 선생님, 훌륭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힘쓸 겁니다. 그게 그가 그렇게 그런 자신의 바람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요, 미래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가야 합니다. 왜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까? 15절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성경 가르쳐야 됩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 갈 수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16절과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으로 교훈해서 생각과 가치관과 행동을 성경적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성경으로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책망해서요, 회개하고 돌아서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바르게 돌아서도록요. 비뚤어지고 헝클어지고 무나고 벗어난 것을 성경으로 바르게 회복시켜야 합니다. 의의 말씀인 성경으로요,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세워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좋은 대학 나온다고 돈 많이 번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건 아니지요. 그것은 우리에게 조금 더 편리한 삶을 줄 뿐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때로는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타락할 가능성을 많이 안겨다 줍니다. 그러면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것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거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바르게 합니다.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그런 고매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 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때에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것을 바르게 사용하도록 만들어 주고요. 그렇게 할 때에 지식과 재물이 자신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가진 것을 바르게 잘 사용할 때 그게 나에게 복이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그런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도 생각도 바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새 사람 되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살도록 교훈하고 책망하고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의롭게 교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만들어줍니다. 자녀들을 말씀 위에 세우면요, 그들의 인생이 든든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복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십니다. 교회에서 미래 세대가 급속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의 위기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요, 너무 중요한 일이고 너무나도 시급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교우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오늘도 초등 1부 1, 2, 3학년 아이들이 와 있는데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학교를 위해서 투자하고 후원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모든 교우들이 어린이와 청소년과 청년들을 전도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힘써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이 행복하게 교회 학교에 오고 교사가 즐겁고 기쁘게 헌신할 수 있도록 분위기와 환경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세상을 이기고 이끌어가고 변화시키고 살리는 그런 능력 있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 학교의, 교회 교육의 목적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한 시간 예배와 교육으로 많이 시간이 부족합니다. 아이들이 아침에 9시 반에 와서 10시 반에 집에 돌아갑니다.
한 시간을 가지고 그 속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0: 배우고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학교는 매일 갑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가서 몇 시간씩을 하고 옵니까, 아이들이? 그런데 교회 학교 시간은 일주일에 단 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계절학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절학교를 합니다. 계절학교인 성경학교 수련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에 부족했던 교육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집중적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더 교육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계절학교를 하는 겁니다. 이 계절학교의 의미, 계절학교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참 소중한 시간입니다. 시간을 아껴서 유익하게 잘 사용해야 되고요.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효과가 크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제 성경학교가 이번 주간에 시작이 됩니다. 수련회도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모두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짬을 내어가지고 오셔가지고 교사들도 아이들도 격려해 주십시오. 교사들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교육과 훈련에 열정을 쏟아 부으십시오. 그래서 미래가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라지지 아니하고 든든하게 서서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십시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든든하게 서게 되고 가정에 미래가 생기고요. 가정에도 미래가 있게 되고 교회에도 미래가 있게 되고 교회에 미래가 있으면요. 세상에 국가에 미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우리 교회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게 복 주실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꿈꾸면서 한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여수 수정로 교회 김종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434 여수 수정로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기술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드림테크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몸과 마음을 세우는 기능성 이너웨어를 만드는 아로마라이프와 함께했습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곡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공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여수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16 나라사랑축제를 위한 기도, 오늘은 광양 빛된 교회 김시백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남 극동방송이 준비하는 8월 13일 나라사랑축제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행사가 단순한 문화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복음의 소망을 전하는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축제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새로워지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분열과 갈등보다 사랑과 화합이 회복되게 하시며,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무더운 여름철이지만 안전사고 없이 지켜주시고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참석자가 기쁨으로 함께하는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나라사랑축제를 통해 전남 동부 지역 곳곳에 복음의 기쁨이 전해지며, 지역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16 나라사랑축제가 8월 13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공연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축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7월 14일 화요일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용환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2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문을 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이 짧은 말씀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는 명사가 세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세 단어는 방패, 반석, 요새입니다. 모두 구원과 안전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단어들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와 반석, 요새가 되시죠. 구원과 안전을 베푸십니다. 거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일상에서 경험하는 복된 방송가족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말씀으로 썸머 스페셜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바리톤 김주택의 음성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0: 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 사불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5: 여기는
6: 여기는 극동방송
7: 서머 스페셜입니다.
8: 극동방송의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시와 그림의 나의 피난처 예수 그리고 김주택의 하나님이시여 두 곡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또 우리의 지혜가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하나님의 그 지혜와 비교할 수 없죠. 스스로를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만큼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삶이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아름답게 인생을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하고 또 응원합니다. 계속해서 찬양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0: 러비메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그리고 앞서 두 곡의 연주 찬양 띄워드렸는데요. 김승의 바순 연주로 더힘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소마트리오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드라마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한국교회 이야기, 한국교회 역사를 드라마화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한글 성경을 만든 사람들 계속해서 시리즈를 이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 7화인데요. 뒤바뀐 유학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FE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최초의 한글 성경을 만든 사람들 제7화 뒤바뀐 유학의 목적

0: 1882년 최초의 한글 성경이 만주에서 인쇄되고 있었다. 한편 전남에서는 이수정이 개화된 문명을 공부하기 위해 일본 유학길에 오른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본 농업의 근대화 작업을 지휘하고 있던 대표적 농학자 츠다센을 만난다. 츠다센은 유럽 유학 중 세례를 받고 일본으로 돌아온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 이수정은 그의 거실 벽에 걸려있던 한문 족자를 보게 된다.
1: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2: 네, 너무 인상적이군요. 한문의 깊이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1: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2: 그런데 뜻풀이가 쉽지 않습니다.
1: 서양의 글을 한문으로 옮긴 것입니다. 글의 배경과 작자의 의중을 모른다면 풀이가 쉽지 않죠. 어려우실 만합니다.
2: 네, 마치 그 새로운 세계를 보는 듯 느낌이랄까요? 아, 대단한 문장인 것 같은데 너무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1: 저건 마태복음 5장이에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담긴 부분이죠. 제 삶을 바꾼 말씀이기도 합니다.
2: 산상수훈이라. 비유인 듯하고 함축인 듯하고 동양의 경소와는

0: 결이 달라 보입니다.
1: 맞습니다. 비유로 시작하죠.
0: 겸손한 이는 천국을 가지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인지요?
1: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 즉 겸손한 자가 하늘의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 동양에서는 덕을 쌓아야 한다고 하지만 여기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걸 우선으로 합니다.
0: 겸손함이라. 아니, 동양 고전에서는 인간의 수양을 중시하는데 이런 방식의 접근은 처음입니다. 왜 겸손한 자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1: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을 깨달아야 비로소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거죠.
0: 아, 그렇군요. 선생님, 이 서책의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1: 마태복음입니다. 아, 마침 한문 성경을 제가 한 권 더 가지고 있으니 만난 기념으로 선물로 드리죠. 분명 당신의 삶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2: 그날 밤 이수정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다. 알 듯 모를 듯 읽은 성경 말씀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고 다닌다.
0: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대체 무슨 뜻일까?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구나. 이건 역시 분명 비유일 텐데 어떤 의미란 말인가? 모르겠다. 일단 자고 날이 밝는 대로 다시 선생님을 찾아가 봐야겠다.
2: 그렇게 잠을 청하려던 순간,
0: 그래, 자신의 고통을 넘어 이웃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마음, 그 마음.
2: 깊은 한숨을 내쉬며 수정은 한문 성경을 가슴에 품는다.
0: 조선의 백성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 속에 있다. 내가 배운 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법이지만 이 말씀은 인간을 자유롭게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있어.
2: 결국 밤새 성경을 읽고 생각하는 수정. 그리고 동이 트자마자 스다센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린다.
1: 이수정 선생? 이렇게 일찍 웬일로?
0: 아, 도저히 기다릴 수가 있어야 말이죠. 질문이 너무 많아서 어제 한숨도 못 잤습니다, 선생님.
1: 들어오시죠. 마침 차 한잔 하려고 했는데 함께 마시면서 이야기하시죠.
0: 이 구절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부분 말입니다.
1: 의란 하나님의 정의, 곧 진리를 말합니다. 그 진리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이죠. 수정 선생.
3: 예.
1: 동양의 고전에서 정의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0: 종이는 군자의 덕목 중 하나죠. 세상을 바로 세우는 힘인데 그 정의가 여기서는 자신을 바꾸는 갈망 같군요.
1: 네, 맞습니다. 복음은 내면의 혁명을 말합니다. 외적인 법보다 더 깊은 변화죠.
0: 참으로 신선합니다. 이렇게 내적인 갈망을 중요시하다니.
1: 복음은 밖을 고치지 않아요. 안을 바꿉니다. 그 안이 바뀌면 밖도 자연스레 변합니다.
0: 하, 이런 귀한 내용을 이제 알게 되다니. 선생님, 조선으로 돌아가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1: 말씀하신 길은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건 세상과 싸우는 일일 수도 있어요.
0: 저는 세상과 싸울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전하고 싶습니다. 이 귀한 깨달음을 저만 알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2: 치다세는 이수정과 만난 기쁨을 일본 선교사 헨리 루미스에게 이야기한다.

0: 평소답지 않게 지자세는 굉장히 신이 나 보인다.
1: 그래요? 조선 사람이라면...
2: 예. 다른 학자들은 유교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서 새로운 생각과 사상을 멀리하고 대부분 거부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오히려 감격을 했다 이 말입니다.
1: 참 반가운 일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큰 뜻을 가지고 만나게 하셨을 겁니다.
2: 그렇죠. 분명 그렇습니다. 사실 정부의 기독교 탄압에 답답했었는데 너무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한편 걱정도 되고요. 분명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힐 텐데.
1: 벽이라뇨?
2: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이 조선사회 유교의 가르침과 대립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수정 선생도 이 부딪힘을 피할 수가 없을 텐데.
1: 벽을 넘지 못할까 걱정이시군요.
2: 뭐 괜한 염려 같네요.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무엇인가 큰일을 시작하려는 것 같지 않습니까?
1: 아마 그분을 통해 조선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2: 맞습니다. 제 생각도 그래요. 그게 너무 설레면서도 너무 걱정입니다.

0: 그날 밤 이수정은 생생한 꿈을 꾼다. 낯선 곳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신기하게 생긴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본다.
1: 누구죠?
2: 이수정 선생님이시지요?
1: 크로스만.
0: 이 보따리를 받으세요.
1: 네? 이게 무엇이란 말입니까?
2: 이 책들이 바로 조선의 가장 귀한 책이 될 겁니다.
1: 가장 귀한 책이라.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책이란 말입니까?
0: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찾던 모든 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수정이 책을 열자 그 안에서 빛이 퍼진다. 그의 얼굴에도 그 빛이 닿는다.
1: 진짜다. 진짜. 이 길이 맞아.
0: 수정은 침대에서 숨가쁘게 깨어난다. 그의 온몸은 땀에 젖어 있었다.
1: 그 책, 모든 답을 가진 책.
0: 생생한 꿈을 통해 하나님은 수정에게 자신의 계획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이수정은 성경을 더 깊이 공부하기로 마음먹는다.

FA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최초의 한글 성경을 만든 사람들 제7화 뒤바뀐 유학의 목적 출연 최웅 임황건 유춘희 김보경 주진홍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컨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0: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 나라사랑축제가 8월 13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에서 개최가 됩니다. 아직 신청을 주저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요? 만약 주저하신다면 정말 아까운 기회를 놓치시는 겁니다. 정말 볼만한, 또 기대하는 것 이상의 그런 공연이거든요. 이 전남동부 지역에서 관람하기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기독 콘텐츠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가족 단위로 또 교우 단위로 함께 오셔서 감동과 은혜의 시간을 누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로 축제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거든요. 링크 받으셔서 바로 신청을 하시면 선착순 무료 입장이니까요. 기회를 놓치시는 일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든 경험해 보기 전에는 주저하는 게 뭐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꼭 오셔서 보시면 정말 아깝지 않고 정말 잘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만한 그런 공연입니다. 함께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 한 곡 골랐는데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함께 하시죠.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마지막 찬양 나무엔의 음성으로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복된 저녁 되십시오. 김용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라디오 교회사 산책.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1: 오늘은 제179강 김영재 교수의 교회사관과 박용규 교수의 사상사관 이야기입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과 합동신학대학원의 교회사 교수 지낸 김영재 박사는 교회 전통에 입각한 교회사관을 주장합니다. 그는 기독교사와 교회사를 구분하여 설명하지요. 기독교사는 기독교를 종교의 한 형태나 문화의 한 그 형상으로 현상으로 연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사는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역사와 신앙을 교회에 대한 역사적인 관심과 더불어 현재 교회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종교개혁의 전통에 서 있는 교회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과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죠.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한 건강한 교회관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김영재 교수의 주장은 성경

적 신앙의식을 추구하는 복음주의 교회 목회자 성도들에게 무척 공감대가 형성되는 교회사 연구 방법으로 다가옵니다. 김영재 교수의 주장에 응답하는 듯 한국 교회사 연구가 또 20여 년 전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종신대학교 신대원장과 교회사 주임교수를 역임한

0: 그는 시카고의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대학원에서 역사신학 전공의 철학박사 학위 논문을 번역을 해서 1992년 총신대 출판사에서 한국 장로교 사상서라는 저서를 출판합니다. 한국의 교신교회들이 장로교뿐만 아니라 거의 대다수 한국 교회가 미국의 펀더멘털 무브먼트, 이 근본주의 신앙운동과 바이블 컨퍼런스, 성경사경의 영향을 받은 학생 자원 부흥운동 출신의 선교사들의 복음 전파에 기초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한국 장로교회 최초의 분열이 성경 간 논쟁이니까 그의 역사가는 긍정적 요소가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교회의 신앙운동을 연구할 때 복음을 영접한 시대와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그의 교수 연륜이 깊어져가는 후기 연구에서 조화로운 접근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1: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주향교회 라양호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도마의 질문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실은 도마를 우리가 기억할 때 예수님 제자 가운데 참 의심이 많았던 제자다라는 생각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보면 그 도마를 또 새롭게 해석하려는 움직임도 있어요. 의미가 있다고 봐요. 도마가 꼭 의심이 많아서 잘못된 사람이었느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실은 관심이 없으면 그런 생각도 안 하고요. 부부간에도 그래도 서로 조금 의심의 눈초리를 가질 때가 그래도 관심이 서로 있을 때예요. 서로 관심도 없으면 뭐 뭘 하든지 말든지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나이가 70이 되면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관심이 없고 한 사람은 방에서 자고 한 사람은 산에서 자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은 그래도 뭔가 마음에 뜨겁고 사랑이 있을 때 관심도 있고 조금 서운함도 더 있고 때로는 의심의 눈초리도 이렇게 가지는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도마가 꼭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의심을 했을 때 이게 잘못된 거냐? 도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결이 베드로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완전히 이 친구는 그냥 그 어떤 인간적 정, 의리 뭐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예수님 막 예수님 지키려 한다 이런 유의 사람이었다면 도마는 좀 결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뭐 제대로 알고 가야 될 거 아니냐, 알 건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었던 사람. 참 의심을 가졌다는 건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베드로 그 도마 앞에 왔을 때 도마는 그 손을 보여주고 그걸 보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유명한 말씀 있죠. 네가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도다. 여기서 도마가 크게 깨달아요.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닫고 그가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의 영이 그 안에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침내 인도에서 순교하여 죽습니다. 복음에 살다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도마가 꼭 의심했던 제자였느냐, 그것이 나쁜 거였느냐, 그렇다기보다는 그런 그의 성향의 삶이 있었다.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어쩐지 신앙생활을 자꾸 의심이 참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천국이 있는 것일까? 정말 우리가 정말 그러한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있을까? 이런 의심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쁘게만 보지 말고 어쩐지 더 거기에 대한 관심, 알고 싶어하는 마음에 발로다 생각하면 또 그것도 귀한 거다. 그러나 부부간에도 의심한다고 서로 관심 있다고 그냥 끝까지 의심해가지고 의처병, 의부병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내가 복음에 대한 열망 때문에 알고 싶어하는 그것, 그것이 의심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 그거는 그렇게 잘못됐다기보다는 더 주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도마 역시 그런 도마도 이 예수님의 말이 뭔가 알쏭달쏭한 거예요. 어디로 가신다는데 그게 도대체 어디를 간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도마도 역시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제자들의 우이독경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 앞에서 말하고 있는데 왜 그들은 못 알아듣고 있을까요? 오늘 이 제자들도 예수님 곁에서 그 많은 말을 듣지만 못 알아들어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영과 육의 채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곳에는 보이지 않는 전파 채널이, 수많은 채널이 돌아다녀요. 이 가운데 어떤

사람의 핸드폰만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전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방송국에도 지금 전파가 이곳에 흐르는데 KBS 딱 채널 맞추면 KBS가 딱 잡힙니다. MBC는 못 들어요. 채널이 거기에 들려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전파, 채널이 맞춰질 때그 소리를 들을 수 있듯이 영과 육의 채널이 다르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는 영의 소리로 들어야 돼요. 그러면 필수적으로 영의 소리가 들려질 수 있도록 그 영의 소리가 받아내는 내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들려지는 거예요. 아니, 제가 다른 언어로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 말이 내 안에 담겨져야 깨달음이 오고 은혜가 있고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신의 채널을 영의 채널로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영의 소리는 영의 소리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내 안에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돼요. 충만을 소망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영이 잠자서는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영이 깨우쳐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시간이 아닌 성령으로 나아가십시오. 사람들이 그래요. 뭐 교회 다니다 보면 언젠가 들릴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5년도 걸리고 10년도 걸리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 실제적으로 목사님, 제가 이 교회 다니 10년 됐는데 이제 목사님 말씀인데, 그런다니까요. 그 사람이 내가 영어로 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일본말로 말해서 한게 아니에요. 이제 들리는 거예요, 그 말이. 여러분, 시간이 답을 주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20년, 30년을 교회 다녀도 목사님 말씀이 뭔 소리인지 안 들리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오늘 시간이 답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냥 앉아있으면 들리는 거란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여기 오면 들리는 게 아닌 거예요. 불행한 일이죠. 그렇게 왔는데 안 들리는 거잖아요.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으로 나아가야 들리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시간에 준비 찬양하고 그러는지 알아요? 기도로 준비하고 왜 그러는지 알아요? 아무런 준비가 없는 자, 비례해서 안 들리는 거예요. 찬양하며 마음을 열고 준비된 자, 말씀이 바로 들어와요. 그런 허겁지겁 와가지고 막 땀도 막 덥고 막 이러고 있는데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어요. 들어올 사람도 잘 안 들리는 거예요. 끝날 때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준비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털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는 것, 귀한 일이나 그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해서 갈급하게 역사해야 돼요. 그 말씀이 들려지기를 사모하는 영에 대한 해서 꿈틀거릴 때, 그걸 준비할 때 어느 순간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할 수도 없어요. 굴복하지 않아요. 내 육의 생각? 이게 굴복을 안 하거든요. 목사님이 아무리 능력 있는 설교를 해도 내 육의 생각이 굴복을 안 해요. 안 듣는 거예요. 육의 생각이 안 듣는 거예요. 육의 생각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어디 가요? 내가 목숨 바쳐서라도 갈게요. 이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굴복할 수도 없는 이것이 영의 소리로 내 안에 영이 깨어져, 깨어나 그 소리가 영적으로 들리기 시작할 때 신비하게 그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내 심령을 막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그 말씀이 여러분 칼과 같아서, 예리한 칼과 같아서 막 찌르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체험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한다는 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여기서 있는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저는 0%입니다. 절대적인 성령의 100%의 역사가 저를 도구로, 쏘시개로 사용할 뿐입니다. 제 입을 빌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 입을 주장하여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이 성령의 음성으로 성령의 채널이 맞춰져 들려지는 순간 여러분, 듣는 자와 받는 자의 신비한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육으로 시작하여 영으로 가는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태어나서 막 교회 처음 올 때부터 막 우리가 영안이 확 열려가지고 막 영의 귀가 열려서 다 듣고 할렐루야 그런 분 하나도 없어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 육신의

이로 처음에 듣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괜찮네. 오늘 좀 재밌네. 이러다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다가 내 갈급한 영이 나를 주장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그렇게 있으면 안 돼. 네 영으로 들어야 돼. 영이 탄식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거부하지 말아야 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 안에 거룩한 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막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할 때 성령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때 들려오는 말씀, 듣는 자와 받는 자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열려져야 돼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 맞습니까? 다른 것으로 증명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그 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를 주라 고백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기도도 못 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신앙 고백도 못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거 하는 모든 거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거룩한 영이 그렇게 말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상태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영이 갈급하게 열려야 돼요. 그래서 막 물이, 스펀지가 물을 막 흡수하려고 하듯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기를 사모해야 돼. 이 영이 내 안에 그렇게 움직일 때 열리는 거예요. 영 안에 귀가 열리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도마는 놀라운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어요. 요한복음 14장 오늘 본문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그 4절에서 하셨던 말씀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 것이다. 그러니까 이 도마의 귀에는 그게, 아니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그 길을 알아? 이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도마의 질문에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본질의 질문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마 그는 생각 없이 내뱉었겠지만 이게 우리 인간이 본능적으로 물었게 되는 질문인 거예요. 자, 도마에는 이 질문에 세 가지의 중요한 질문이 있죠. Where? 어디로? 어디로? 두 번째, Why? 왜? 왜 그리로 가야 되는데요? 세 번째, How? 어떻게 가는데요? 이 질문이에요. 자, 우리 인간이 어디로 가는가? 그런데 그 길을, 누가 그 길로 가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 길을 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길이 답이라면 어떻게 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근원적 질문, 인생의 길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리켜 길위의 사람들, 길위의 인생,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때 보이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있고, 가다 넘어질 때도 있고, 자빠질 때도 있고, 뛰어가면서 재미있을 수도 있지만, 곧바로 부딪히는 무거운 벽 앞에 힘들어하는 인생은 길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연구하는 철학과 인문학의 총체적인 주제는 인생의 길입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모든 철학서적 인문학 책을 보면 모두가 똑같습니다. 인생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인생이 어떤 길을 가야 행복한 것인가? 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인생의 주제, 인생의 길에 대한 물음, 그게 철학과 인문학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요한 이 도마의 질문은요, 대단히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는, 누가 이걸 물어봐라서가 아니라 다 우리 모두가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묻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그리고 왜 가는데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죽음 이유가 그렇게 궁금했을까요? 왜 사후의 세계가 궁금했을까요? 저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생각을 궁금하게 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바울이 말하고 칼빈 선생이 말했던 우리 안에 심어놓은 종교의 씨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 이유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가진 인간만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우리의 가는 길, 죽음 그 뒤에는 무엇이 있는가가 궁금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이 길, 알 수 없는 이 길, 그래서 어느 길을 가야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유독 영혼을 가진 인간만이 죽음 이후의 길이 궁금하기까지 한 이것,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오늘 본 말씀 6절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이 확증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 우리 예수님의 선언적 선포십니다. 아니, 그냥 내가 알기로는 저기 동쪽에 어디로 가면 그 길이 있다더라,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뭔 그 길이 그렇게 궁금하냐? 가다 보면 뭐 길 가지 않겠냐? 누구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어요. 지금 뭐 이 땅의 길도 그냥 복잡한데 뭐 그냥 죽음 뒤에 길까지 뭐 생각하려고 그러냐? 이럴 수도 있잖아. 예수님의 대답은 선명합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선언적 선포를 요한복음에서 일곱 가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7언,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의 7언만이 아니라 이 복음의 7언도 하시는데, 첫 번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 내가 진실로 너에게 보내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일곱 번째,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이 위대한 고백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십자가 길 앞에 놔두고 내가 가서, 그분은 가서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훗날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았고 계셨고 지금도 계신 그분의 하신 말씀,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거기에서 왔다, 내가 거기로 너희를 이끌어 갈 거야. 얼마나 확신 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실 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왕 앞으로 보낼 때 근데 누구라고 이렇게 말할까요?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할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준 이야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 위대한 선언. 여러분, 오늘 하나님만이 이 유일한 선포를 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내 이름을 불러서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이 나를 찾으면 있고 안 찾으면 없는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이 내 이름을 만들어서 불렀기 때문에 내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은 나는 빛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제자들 앞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이건 단순히 제자들에게만 던져준 말씀이 아니라 오늘 그의 제자 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하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분이 너에게 진정한 유일한 길임을 믿느냐? 예수, 그가 진정한 유일한 진리인 걸 믿느냐? 그가 진정한 너의 참 생명인 걸 믿느냐? 너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만 가능하다는 걸 믿느냐? 이 물음인 거예요.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건요, 종종 그게 목표가 아니라 삶의 어떤 길은 방법과 같은 거예요. 뭐 길을 뭐를 타고 갈 거냐? 그 길을 걸어갈 거냐? 그 길을 이쪽으로 갈 거냐? 저쪽으로 갈 거냐? 과정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길을 가는 세 종류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째 종류는요,

길을 잃어버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방랑자요.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방랑자. 여러분, 그래서 여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길을 잃어버렸어요. 아까 내가 온 길이, 가는 길이 어디로 지금 가야 되지?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사람. 두 번째는요, 가는 길을 몰라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목적 없는 인생입니다. 세 번째, 길이 아닌데도 주구장창 가겠다는 어리석은 사람. 그게 길이 아닌데 막 가는 거예요. 죽을 길인지 모르고. 이 세 사람 중에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야 할까요? 어떤 곳에서도 속하지 말아야 되겠잖아요. 가끔씩 한강을 수영해서 건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하죠? 그 실력이. 그런데 여러분, 한강을 건너는 실력이 있다고 태평양을 건너 미국을 그 수영으로 가겠다는 사람, 이거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 있잖아요. 비행기 타면 돼요. 인천공항 가서 비행기 타면 딱 모셔다가 탁 내려줘요. 왜 그 길 놔두고 죽겠다고 태평양을 헤엄쳐서 갑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태평양을 건너 미국을 건너는 길,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천국의 길, 예수 비행기 타면 되는 거거든요. 예수 비행기에 올라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강을 건너서 그 실력으로 태평양도 건너 미국을 가겠다는 사람, 자기의 한강 건너는 기술을 자기의 공로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믿어요. 나를 믿습니다. 이 어리석은 인생.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작은 선행으로 구원을 이룰 거라고 착각하는 인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착하게만 살면 좋은 일이 있겠지. 그렇게 우리가 내 인생 앞에 무책임하게 내 인생을 그런 생각에 맡긴다는 거 어리석은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지뢰밭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지뢰밭을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만약에 어떤 전문가가 아주 지뢰밭을 잘 찾는 사람이 있어. 그래도 그에게 최고의 확률은 50%야. 그러면 그거 믿고 따라가려니까? 50% 믿고, 저 사람은 전문가니까 분명히 나를 살릴 확률이 50%는 있잖아. 거기에 목숨 걸고 가겠습니까? 가장 안전한 길은 뭐예요? 처음에 그 길에 지뢰를 심어놓은 설계자, 그 사람 뒤에 따라가면 100% 삽니다. 인생의 구원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의 구원의 길을 설계하신 그분을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따라가면,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가는 길 환하겠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답입니다. 내가 예수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어디로 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분 따라가면 되는 것을 우리는 그분 따라갑니다. 왜 그분 따라가야 됩니까?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갑니까? 그 진리 예수를 내 마음에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세상은 여기도 진리 같고 저기도 진리 같대요. 그래서 진리는 상대적 진리와 절대적 진리가 있는 거예요. 뭐로 가도 목적지만 가면 된다?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이 길이다고 다 길이 아니잖아요. 진리는 반드시 유일합니다. 진리 같은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처럼 보이는 건 절대적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유일해야 됩니다. 요한 8장 32절,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절대적 진리만이 나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천국 가는 비행기 탔다고, 여러분 미국 가는 비행기 탔다고 그냥 고맙고 감사해서 서서 가려니까? 왜 서서 가세요? 아이고, 그냥 이 비행기 들어온 게 너무 죄송하고 황송해서요. 가다가 밥을 몇 번 주거든요. 안 먹겠대. 왜요? 아이고, 여기 탄 것도 황송한데 뭔 주시는 것까지 어떻게 먹고 가요? 그 바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미 그것 타고 의자에 앉아서 주는 밥도 먹고 가라고 예수님 예약해 놓으셨어요.

0: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러 가노라. 이 믿음이 있으면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때문에 나 때문에 구원을 확신을 가지는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구원을 확신을 갖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하는 어떤 일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는 건 오늘 그분이 진리시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명엔 삶의 에너지와 같아요. 살아있기에 생명이 있잖아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생명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어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 예수님께서 너희 좀 고행 좀 해. 막 산속에 들어가서 막 머리 깎고 그냥 고행하고 수도하면서 나 따라와라. 아무도 못 가요. 갈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이 너희를 깨달아 알게 하리라. 그 성령을 붙잡을 뿐입니다. 사모하시는 사람들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게 주님의 오심입니다. 주님을 찾는 이유도, 진리이신 그분을 붙잡는 이유도, 생명이신 그분을 우리가 따라가는 이유도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절 12절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기독교는 참 독선적이다. 왜 지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할까? 여러분 종종 듣죠? 불편하지만 종종 듣습니다. 아니 뭐 불교나 천주교 같이 서로 뭐 크리스마스 그냥 뭐 석가탄신일 서로 왕래하고 축하하고 그러면 좋잖아. 뭐 그냥 기독교는 지들만 구원이 있다고 그럴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뭐 세상에 그렇다는데 뭐라 할 겁니까? 그렇다고 우리 진리를 타협할 수도 없고, 아 그것이 그런 것이 아니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철도 없고 아무것도 앞길도 제대로 가지 못하는 어린 자식이 저 눈앞에 강가의 물가로 달려가고 있다면, 아이고 우리 자식 잘 가네, 뒤에서 박수칠 부모 있습니까? 일어나 쫓아가 달려가면서 내가 저 강물에 급류에 휩쓸릴지라도 내가 저 자식 건져내리라.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걸 독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아니 저 엄마는 뭐 저렇게 죽으면서까지 자식을 살려냈대. 참 독선적이여. 우리라도 알면 살려줬지. 누가 그 어머니를 욕합니까? 왜 꼭 지가 자기만 구한다고 저렇게 지 목숨 버리면서 가서 구했을까? 아니? 욕할 사람 있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건져내신 그 사랑. 세상은 그걸 이해하지 못해 독선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우리는 그분만이 나를 살리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기에 우리는 그분을 유일한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래서 고독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진리는 외롭지만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진리는 진리 같은 것이 아니라 진리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분은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왜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묻는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길, 생명의 길, 능력 있게 걸어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여수주향교회 나양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83-8471번 061-683-8471번 여수

0: 주향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2: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의 노래 나인정입니다.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피어입니다.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어쩌면 우리는 희망의 꽃을 치워야 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 하나 꽃피어는 절망에서 희망을 심고 가꾸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비록 지금의 세상은 온통 꽃밭이 아니어도 오늘 꽃 한 송이를 피울 수 있다면 결국 온 풀밭이 꽃밭이 될 수 있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는 결코 하찮지 않습니다. 하나는 아름답고 소중하며 그 하나에는 힘과 생명이 있습니다. 나 하나의 작은 습관 하나가 지구를 지키는 작지만 아름답고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구를 위해 불필요한 전등 끄기, 텀블러 사용하기, 쓰레기 줄이기. 때론 나 혼자 바뀐다고 세상이 달라질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세상은 이미 스스로 꽃을 피우는 수많은 이들로 인해 향기로워지고 있습니다. 나만 잘하면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몫의 자리에 꽃 한 송이 피우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0: 지냈는데 이제 나냥 예수님 기다려.
1: 정말?
0: 같이 극동 방송 들을래. 집 밖에 안 나가도 좋아.
1: 그럴까?
0: 그래 가자.
2: 더 많은 찬양과 말씀으로 함께하는
0: 썸머 스페셜 많은 찬양.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며 하나됨을 부르짖어 왔습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하나됨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가 있었을까요? 뜻을 하나되게 하자는 것이 목적인데 오히려 점점 나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마음이 하나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한 자리에 모여 있다고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생을 한 집에 살아도 사는 마음이 하나되지 못하면 서로가 남남이죠. 나의 마음과 너의 마음,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하나되기 위해 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 될 수 있고 화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내 가족을 위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향해 이 마음을 품는다면 분열의 자리는 좁아지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는 주님의 탄성이 터져나오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평안의 노래 나윤정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나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파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이 설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극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뒤에 레시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오는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 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 건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드라마 바이블 듣는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드라마 바이블
1: 시편 제 12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2: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

0: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단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1: 제 121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2: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1: 제 122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3: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1: 제 123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4: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1: 제 124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3: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0: 제 125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하미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0: 제 126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2: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뭇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사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0: 제 127편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3: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0: 제 128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4: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0: 제 129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5: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치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0: 제

0: 3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0: 제131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2: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0: 제132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뿌리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0: 제 133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2: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0: 제134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0: 제 135편
2: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훈과 바산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0: 제 136편
3: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0: 예,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 제 137편.
2: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3: 지금까지 드라마 바이블을 함께 하셨습니다.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여행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걷는 삶의 길이 이정표도 가로등도 없는 길이라고 느껴질 때마다 이 말씀을 이정표 삼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명철이 아닌 주님을 신뢰하고 나의 결정이 아닌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조시연입니다.

오늘 첫 곡은 팀 루고십의 주와 함께 걸어가네 들려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로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진행을 맡은 조시현입니다. 오늘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묵상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살아가다 보면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하는 것처럼 나의 삶이 어디로 향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들이 찾아오곤 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정표 삼아, 가로등 삼아, 든든한 내비게이션 삼아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업데이트도 필요 없고 오류도 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붙잡고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저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Evening Praise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들 가득 준비했는데요. 이어서 들으실 곡은 링컨 브루스터의 Love the Lord 그리고 브라운 워십의 우린 빛을 향해 걷겠네 두 곡의 힘찬 신나는 찬양 띄워드릴게요.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람들 북적이는 바다 대신 찬양 속 주님과 단둘이 있는 여름. 이건 나만 알고 싶은 은혜의 플레이리스트. 지금부터 마음까지 맑아지는 서머 스페셜. 여기 극동방송이에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링컨 브루스트의 Love the Lord 그리고 브라운 워십이 부른 우린 빛을 향해 걷겠네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히스플랜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들려드릴게요.

히스플랜의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고 윌러브가 부른 보시기에 좋았더라 띄워드렸습니다. Evening Praise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준비한 끝곡은 믿음으로 나아가네, Walking by Faith, 마커스 워십의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제작진에게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사원입니다. 우리는 무서운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나는 것을 진짜 두려워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 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포가 노크할 때 믿음으로 문을 열면 문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시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라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처럼 이 시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누시다가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함이 우리에게 온전히 머무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자, 찬양으로 두려움을 물리치는 시간입니다. 세상 두려움은 물러가고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시간.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신청곡으로 또 풍성해지는 내 삶의 노래로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참여해 주실 곳 알려드릴게요.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샵 9330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곡과 함께 기도 제목 아니면 소소한 간증들 모두 좋습니다. 이 시간 보내주시는 동안 먼저 들어왔던 사연 함께 나눌게요. 0691번님께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에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주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시면서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모든 애청자분들과 함께 이 찬양 나누기 원하셨어요. 잠시 뒤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722번님께서 여기는 양산이에요 하시면서 잘 듣고 계시다고 또 창원 극동방송 통해서 듣고 계시대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도 전국 방방곡곡 내 삶의 노래로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찬양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자, 신청해 주신 찬양 먼저 들을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자, 계속해서 모든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서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나무엔의 찬송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두 곡은 호산나 싱어즈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신보라의 예수 안에 능력 있네 듣고 오셨어요. 계속해서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보내주시는 동안 세 곡의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에이미 그랜트의 참 아름다워라 영어 찬송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한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두려움은 사라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또 하루 승리하시다가 저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문자로 참여해 주시고 신청곡 보내주신 모든 분들 또귀 기울여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모든 기도가 이루어졌다면, 주님, 만일 제가 주님께 드린 모든 기도가 이루어졌다면 지금 저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겸손을 잃어버린 오만한 사람이 되었거나, 독단과 편견으로 가득한 예술가가 되었거나,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훈장처럼 가슴에 달고 과대포장된 신앙을 겸손히 간증하는 거짓 신앙인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 밖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목사님 말씀이 사무치게 아픕니다. 주님. 연탄길의 작가 이철환님의 흔들리는 날들의 기도 가운데 읽어드렸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6편 말씀 함께합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86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악한 세대에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진리의 잣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하루들 이어가셨으면 좋겠네요.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각은 그 지체라. 고린도 전서 12장 27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입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모여 하나의 몸을 이룹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로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 오늘 밤 그 은혜를 감사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조찬미가 부른 교회였습니다. 지체라는 말이 참 흥미롭습니다. 몸의 각 부분을 뜻하죠. 손이 따로 있고 발이 따로 있고 눈이 따로 있지만 하나의 몸을 이룹니다. 손이 발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이 귀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할 때 몸 전체가 건강해집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몸은 온전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작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내 역할이 눈에 띄지 않아도,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나는 그리스도의 몸에 꼭 필요한 지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C.C. Winans의 Come, Jesus Come, 브루클린 태버너클 콰이어의 What He's Done, 그리고 루벤 스튜다드의 Center of My Joy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노래 바로 아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주리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조준모의 주 날개 밑에서, 유효림의 내가 나 된 것은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살다 보면 혼자서 다 해결하려다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또 말을 하면 무언가 짐이 될 것 같고 부탁하면 민폐가 되는 것 같아서 그냥 혼자 떠안고 가는 경우가 더 많죠. 근데 곁에 있는 사람한테 솔직하게 말했더니 의외로 가벼워진 경험 한 번쯤 있을 겁니다.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하나, 그냥 옆에 있어주는 사람 하나가 생각보다 큰 힘이 되죠. 우리가 서로의 지체라는 말이 그런 게 아닐까 싶네요.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 그냥 들어주는 것, 그게 우리가 서로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새삼 감사하게 느껴지는 그런 밤이기도 하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Maverick City Music의 Hymn of the Ages, Hillsong Worship의 Magnificent, Michael W. Smith의 Turn Your Eyes Upon Jesus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랑, 이번주는 희락과 화평 함께하는데요. 이 세 가지 열매가 모두 하나님을 향한 열매라고 합니다. 희락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성령 안에서 솟아나는 깊은 영적 기쁨을 말하고요. 화평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타인과 평화를 이루는 평안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화평에 대한 열매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평을 이뤘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화평하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이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는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시편 37편 37절입니다.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아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소마트리오의 아름다운 연주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송 크룩스의 내 영혼이 그윽히 깊은 데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서윤영입니다. 이번에는 서머 스페셜이 6주간 진행이 되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대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아홉 가지 열매는요, 개별적인 열매가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함께 나타나는 단 하나의 온전한 열매를 뜻합니다. 이번 주는 희락과 화평의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는데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얻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잃은 사람들은요, 그 열매의 연장선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화평을 이루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이 가깝게는 뭐 배우자, 가족일 수도 있고요.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 내 주변의 이웃, 그리고 또 내가 품고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 그 하나님 기억하며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시편 37편 37절입니다.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0: 잠시 후 은혜가 많은 구간입니다. 속도를 줄이시고 찬양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간에는 희락과 화평이라는 테마,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입니다. 이 첫 번째 사랑, 희락, 화평,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열매라고 해요. 나머지 세 가지는 이웃을 향한 열매, 그 마지막 세 가지는 자신을 향한 열매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나오죠. 그 아홉 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찬양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으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어 찬송입니다. For Him의 It Is Well.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레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 하루 화평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화평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하셨어요? 분명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삶 가운데 화평을 이루고 또 주변에 계신 분들과 화평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롤 필름을 발명하고 카메라를 고안한 코닥의 창업자인 조지 이스트먼은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두 여동생과 함께 자랐습니다. 어머니 혼자 아이 셋을 키우느라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는데요. 가난했던 시절 그는 두 가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께서 가정부로서 근면 성실하게 일하던 모습이었고 다른 하나는 어머니께서 늘 전해주신 말씀이었는데요. 나는 나를 위해서 일한 적이 없다. 나는 너희를 위해 일하고 있다. 그러니 너도 커서 너를 위해 일하지 말고 남을 위해 일해라. 이 말씀은 그로하여금 섬김의 자세로 인생을 살게 했다고 합니다. 이스트먼을 향한 어머니의 섬김이 곧 더 많은 이들을 섬김으로써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하늘의 소원으로 달빛과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사랑, 그 높은 길로 걸어가길 소원합니다. 주찬미의 같이 걸어가기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텐트메이커즈의 예수나의 치료자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제이어스의 주의 이름 높이며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심플리포의 우신실하신 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문소아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띄워드리고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이승철의 시련이 와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라일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마커스 월십의 내 맘이 낙심되며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이길승의 닮아가네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김영범의 말씀하시면 띄워드리고요. 여수 캠퍼스 월십의 예수 담기를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근심, 걱정이 생길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세요? 회피형도 있을 거고 맞서 싸우는 적극형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그냥 전전긍긍 불안하며 또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묵묵히 지내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근심, 걱정을 하는 이유는 불확실함 때문일 겁니다. 불안함이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방법도 모르겠고 또 앞으로 나아가자니 뭔가 더 어려워질 것 같은 이 불확실함.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불안함, 근심 걱정을 덜어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무려 365번이나 하셨다고 했죠. 두려워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는 이런 주님의 말씀, 성경 곳곳에 수백 번이나 적혀 있는데도 우리는 왜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할까요? 세상 속에 고정되어 있는 우리의 눈을,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이거는 제 모습이 그래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심, 걱정이 너무나도 많아지지만 나를 보내신 이도 주님이시고 맡기신 이도 주님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니 근심 걱정 대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펼치실 찬란한 미래를 기대해 보면 어떨까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전해드렸는데요. 이 찬송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 너를 지키리 지키시리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주는 그런 귀한 찬양이었는데요. 근심 걱정할 일이 너무나 많죠. 당장 어떻게 어떤 것을 먹으면서 하루를 또 버틸까, 북녘계 성도분들은 이런 고민 또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계실 것 같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하루하루 달라져가고 또 조금은 안 좋아진다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경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도 더운 날씨와 지금의 여러가지 분열과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내 생각이나 의지를 지켜가기가 쉽지 않은 이런 세상 속을 또 바라보면서 살아내면서 근심 걱정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가정에서도 또 일터에서도 또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주님이 지키신답니다. 그리고 힘을 주신다네요. 오늘 근심 걱정을 덜어낼 이유를 다시 찾으셨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 조선족 여러분들, 고려인 여러분들, 그리고 탈북민 여러분들께, 그리고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께도 복음의 귀한 소식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요. 특별히 북녘에 계신 영혼들에게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는 외부의 소식을 전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깨우쳐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북한에서 군복무하다가 우리 대한민국으로 귀순하신 탈북민 임바울 목사님의 칼럼 준비하고 있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뿐만 아니라 북한 관련된 보도 내용을 분석하면서 기도 제목까지 나누는 북한 바로 보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함께 전해드릴 텐데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또 야외 활동

활동하실 때 특별히 주의를 각별히 하시면 좋겠고요. 이 한밤중에도 더위가 이 남쪽에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또 냉방병이나 아니면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AM 1188kHz, 또 1566kHz 두 채널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FM 채널과 또 어플을 통해서도 함께하시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귀한 마음들, 특별히 북녘 성도들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와 한줄 기도도 함께 나눠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0: 김바울 목사의 나의 하나님.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군 병사로 복무하시다 휴전선을 넘어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1: 안녕하세요. 국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지난번에 인사드렸던 임바울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유를 제한할 때 인간은 답답함을 경험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많은 국가들이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때로는 목숨도 바치고 투쟁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자유 중에서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인천

0: 공항에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북한에서는 일반 평민들이 외국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고위급 외교관들이나 비행기를 탈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나라가 북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다 어디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왜 여행이 중요할까요? 특별히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여행이 제한적인 나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북한 지도자들은 북한 주민들이 여행을 할 수 없도록 국가 안에서도 통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행이 익숙한 삶에서 벗어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행은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인식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몸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삶의 방식이 변화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여행입니다. 인간은 일반적으로 익숙한 환경에서는 새로운 생각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 또 다른 언어를 만나면 우리의 사고가 흔들리게 됩니다. 철학에서는 이것을 낯설게 하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익숙함은 사고를 멈추게 하지만 낯설면 질문은 말들고 질문은 성장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행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확장이 되고 생각의 공간이 넓혀져 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행은 인간 안에 있는 호기심, 자유, 탐험 본능을 일으킵니다. 자, 여기서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려는 인간의 본성을 깨트리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이 때로는 잘못되었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떤 세상에서는 진리가 아닌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생각의 확장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사고를 경험하고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행의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독일 통일의 사례입니다. 여러분, 동독과 서독이 분단의 과정에서 통일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여행이 그 중심에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동독 정부가 동독 주민들의 여행의 자유화를 막으려다가 거의 관료의 실수로 인해서 여행이 자유화가 선포되면서 그 견고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독과 서독이 하나 되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동독 주민들은 서독과 유럽 세계를 여행하면서 동독뿐만 아니라 우리와 다른 자유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생각과 사고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독일의 통일은 어떤 의미에서 여행이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북녘 동포들도 이제는 마음껏 여행하고 마음껏 세계를 경험하여서 생각이 확장되고 사고가 넓어지는 그런 주민들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어떤 것에 의해서 통제받고 사고가 감시받는 그런 세상을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 각자가 새로운 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우리의 생각이 넓어져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발견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북녘 동포들도 언젠가는 자유롭게 여행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진리, 새로운 생각의 패러다임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북한군 병사로 십수년 전에 우리 한국으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께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 이후 북한과 중국 사이의 협력과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최근에는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 사이에 새로 놓인 신압록강 대교에서 차량 운행이 포착됐는데요. 2014년에 건설돼 12년 동안 이용을 하지 않다가 최근 물류업체 등의 시험 운행인 듯한 움직임이 생긴 겁니다. 아마도 개통을 위한 점검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미 중국 측의 준비는 마친 만큼 북한의 결단만 남은 상황인데요. 이 신압록강 대교가 개통되면 북한과 중국의 무역과 물자 교류는 이전보다 크게 늘어나 북한 주민들의 생활의 어려움에 일부 해소될 수 있지만 반면에 북한의 경제가 중국에 더 예속될 수도 있을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0: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북중을 잇는, 북한과 중국을 잇는 신압록강 대교에서 차량 운행이 포착됐다는 소식이네요.
2: 네, 그렇습니다. 북중을 잇는 신압록강 대교에서 차량 운행이 포착되어서 아마 개통이 임박한 징후가 아닌가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자,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기존의 다리는 조중우이교, 압록강 철교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자, 이 신압록강 대교는 추가로 건설된 다리인가요?
2: 네, 추가로 건설된 다리입니다. 신압록강 대교는 조중우이교, 즉 압록강 철교를 대체하고 북중 간 물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국 자본으로 건설됐습니다.
0: 네.
2: 중국의 랴오닝성 단둥과 북한의 평안북도 신의주를 잇는 대교로 건설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대교는 2014년도에 이미 완공이 되었습니다.
0: 네.
2: 이후로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개통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추측하기

0: 대북 제재 상황, 그다음에 코로나19, 북중 간의 정치적 상황 등이 겹치면서 장기간 개통이 지연된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런데 2014년에 건설됐으면 벌써 12년이 지난 건데 이 다리로 버스가 건너갔다고요?
0: 예, 그렇습니다. 없던 모습이 포착된 것인데요.
1: 네.
0: 소식통에 의하면 6월 27일 오후 2시께 신압록강대교 중국 측 시작 구간에서 북한 무역회사 소속 30인승 버스가 북한의 한경북도 신의주 방향으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는 것입니다.
1: 네.
0: 승객이 없이 운전기사와 선탑자만 탑승해서 시범 운행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예, 승객이 없이 운행이 됐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해당 버스는 북한 무역회사 소속 차량으로 기존에도 압록강 철교, 조중의교를 통해서 북한 주민을 태우고 신의주와 단둥 사이를 오갔던 버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버스의 운행은 실제 승객이나 화물을 나르기 위한 운행이 아니라 압록강 대교 개통 전에 동선, 또 시설 운영을 점검하기 위해서 시범 차원으로 운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자, 최근 있었던 북중 정상회담 이후에 포착된 변화이기 때문에 개통을 위한 준비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 예.
0: 이번 시범 운행은 북중 정상회담 이후 포착되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1: 예.
0: 신압록강 대교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라 북중 경제 협력과 또 정치 관계 회복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 네.
0: 따라서 대교 개통은 양국 간의 교역 확대를 넘어서서 정상회담 이후에 관계 확대를 보여주는 정치적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1: 네, 그러면 이 개통을 위한 뭐 막바지 준비 모습이나 이런 것들도 포착이 됐을까요?
0: 네,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측 구간은 공사가 거의 마무리됐고,
1: 네.
0: 대신에 북측 쪽에는 세관 내부 공사, 또 주변 도로 공사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네.
0: 이런 가운데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매일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에 중국 측 인력들이 북한 측 공사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먹을 도시락과 생수까지 챙겨가지고 매일 북한 측으로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1: 네.
0: 이는 단순 공사 차원의 수준을 넘어서서 정식 개통 전 마무리 점검과 운영 준비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하지만 실제 개통 시점은 이 공사 진행 상황만으로는 결정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공사가 마무리되고 개통되는 것이 당연하게 보이는데요.
1: 네.
0: 북한 외교관들 사이에서 나온 말에 의하면 신압록강 대교 개통 날짜는 위에서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섣불리 예상하기 어렵고 개통돼야 되는 거다라는 소식입니다.
1: 네.
0: 공사가 마무리되더라도 정식 개통 시점과 개통 행사 방식 또 참석 인사들은 양국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예. 자, 오늘 나눠주실 이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4년에 건설되었다면 지금 12년이 되었는데
1: 그렇죠.
0: 아직까지도 정식 개통이 미루어지고 있고 또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정식 개통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기대 차원의 소식입니다.
1: 네.
0: 두 번째로는 신압록강 대교가 실제로 개통될 경우 기존 압록강 철교에 집중되었던 인적, 물적 이동이 분산되면서 단둥과 신의주를 중심으로 한 접경적 경제가 적지 않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세 번째로는 다른 나라 같다면 일정을 당겨서 개통하려고 했을 텐데
1: 그렇죠.
0: 이 북한은 12년이나 미루고 또 시진핑 방문을 계기로 개통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것도 확신할 수 없다고 하니까 도대체 북한은 경제보다 정치가 더 우선순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백성들은 살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1: 예.
0: 마지막으로 개통이 늦어지는 것은 중국 측 원인보다는 북한의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요. 대북 제재나 코로나19가 늦어지는 이유가 될 수는 있지만 12년씩이나 미루고 아직까지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은 이것은 북한이 어떤 나라인지 북한이 미래에 어떤 모습을 갖게 될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봅니다.
1: 네.
0: 백성이 먹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후순위로 밀린다고 하면 12년이 아니라 120년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는 나라라고 보입니다. 물론 110년까지 나라가 계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런데 북한은 이런 상황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1: 네.
0: 문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예. 자, 완공된 지 1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개통을 하지 못하고 있던 북한과 중국을 잇는 신압록강대교회.

0: 시범 운행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 포착이 됐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살펴봤는데요. 목사님, 이런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 오늘도 기도 제목 세 가지 준비하셨죠? 부탁드립니다.
1: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시진핑 방북 이후에 신압록강 대교가 개통 준비를 하는 것 같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기대에 그치지 않고 현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이 먹고 사는 민생경제가 국가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북한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북한이 실질적으로 인민대중제일주의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이 개혁개방의 용기를 내게 하옵소서. 개혁개방을 하면 나라가 무너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발전할 수 있으며, 개혁개방을 하지 않아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북이 하나 되어 한반도에서 백성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오늘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북한 바로보기 함께 해주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북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이란의 군사시설을 추가 공습하며 양국 간의 무력 충돌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유혜란 선수가 LPGA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박인비 이후 13년 만에 한국 선수로는 여자 프로골프 대회 메이저 2연승을 달성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프랑스와 아르헨티나, 스페인, 잉글랜드가 월드컵 4강에 오르며 사상 처음으로 FIFA 랭킹 1위부터 4위까지가 모두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자가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었고 10명 가운데 4명은 아버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제9호 태풍 바비가 중국 동부에 상륙해 240만 명 이상이 대피하고 항공편과 고속철 운행이 대거 중단됐습니다. 연합뉴스는 베네수엘라 연쇄 지진 사망자가 4,490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1,000차례가 넘는 여진이 이어지면서 복구 작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장마당의 수입 과일과 온실 채소가 늘어나 겉으로는 풍성해졌지만 치솟은 물가로 빈부격차와 주민들의 박탈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는 또 북한이 전승절을 앞두고 노동 적위군과 불군 청년 근위대를 대상으로 불시 검열을 실시하며 내부 결속과 전쟁 분위기 조성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이란 군사시설에 대한 추가 공습을 실시하며 양국 간의 무력 충돌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지나는 민간 선박과 상선을 위협하는 이란의 군사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추가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공격은 최근 일주일 사이에 네 번째이자 이틀 연속 실시된 공습으로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이 다시 최고 조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습은 호르무즈 해협 관문인 반다르 아바스를 비롯해 게슘섬과 자스크 등 주요 군사 거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란 남부와 남서부 여러

지역에서도 연쇄적인 폭발음이 들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군은 전투기와 드론, 정밀 유도 무기를 동원해 군사시설과 미사일기지, 방공체계, 소형 함정 등 군사 목표물 약 140곳을 타격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이란은 미국의 공격이 유엔 헌장을 위반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과 상선 항행 문제를 둘러싸고 군사적 충돌을 이어가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장기화할 가능성과 국제 유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의 유혜란 선수가 LPGA 투어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연장 승부 끝에 우승하면서 박인비 선수 이후 13년 만에 한국 선수 메이저 2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유혜란은 최종 합계 19언더파로 브룩 핸더슨과 공동 선두를 이룬 뒤 연장 첫 홀에서 침착하게 버디를 성공시키며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지난달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우승에 이어 두 대회 연속 메이저 정상에 오른 것으로 불과 2주 만에 메이저 트로피 두 개를 들어올리는 눈부신 성과를 거뒀습니다. 한국 선수가 메이저 대회에서 연속 우승한 것은 박인비 선수가 2013년 메이저 3연승을 달성한 이후 13년 만입니다. 특히 유혜란은 3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9개를 몰아치며 18홀 기준 메이저 대회 역대 최소 타인 60타를 기록해 또 하나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이전 기록인 61타를 한타 줄이며 자신의 이름을 메이저 역사에 새겼는데요. 이번 우승으로 유혜란은 우승 상금 140만 달러를 추가해 최근 두 차례 메이저 우승으로만 약 50억 원의 상금을 획득했습니다. 유혜란은 불과 3주 전만 해도 메이저 우승이 한 번도 없었는데 연속 우승을 하게 돼 믿기지 않는다며 마지막 버디 퍼트를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준결승 대진이 확정된 가운데 프랑스와 아르헨티나, 스페인, 잉글랜드가 나란히 4강에 오르며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FIFA 랭킹 1위부터 4위까지가 모두 준결승에 진출하는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세계 최강으로 평가받는 네 팀이 모두 살아남으면서 이번 대회 준결승은 사실상의 결승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아르헨티나는 스위스를 연장 끝에 3-1로 꺾고 준결승에 올랐으며 리오넬 메시는 선제골을 도우며 월드컵 개인 통산 20골 10도움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잉글랜드는 주드 벨링엄이 두 골을 터뜨리는 활약을 앞세워 노르웨이를 2-1로 꺾고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는 결승 진출을 놓고 맞대결을 벌이기도 했으며 양 팀은 월드컵에서 여러 차례 명승부를 펼쳐온 대표적인 라이벌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준결승에서는 우승후보 프랑스와 스페인이 격돌합니다. 프랑스는 킬리안 음바페를 중심으로 한 막강한 공격력을 앞세우고 있고 스페인은 이번 대회 6경기에서 단 1실점만 허용한 견고한 수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세계 축구 최강으로 꼽히는 네 팀이 모두 살아남으면서 이번 월드컵 우승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일과 가정 양립제도 이용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0만 3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 증가했으며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연간 이용자 수도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전체 육아휴직자의 약 40%를 아버지가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제도 이용 여건 개선이 남성들의 참여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육아휴직뿐 아니라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도 모두 증가하면서 상반기 일 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는 모두 2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필요한 시기에 짧게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오는 9월부터는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을 경우 휴가를 확대하는 등 이른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일과 가정

가정을 함께 꾸릴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출산과 육아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남성과 여성 모두가 육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제9호 태풍 바비가 중국 동부 저장성에 상륙하면서 중국에서만 240만 명이 넘는 주민이 긴급 대피하고 항공기와 고속철 운행이 대거 중단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대 풍속 시속 144km의 강풍을 동반한 태풍 바비는 저장성에 상륙한 뒤 상하이와 저장성, 푸젠성 등 동남부 지역에 폭우와 강풍을 몰고 왔는데요. 저장성에서는 220만 명 이상이 대피했고 푸젠성에서도 20만 명이 넘는 주민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학교 수업과 기업 업무, 교통 운행, 야외 활동도 대부분 중단됐으며 상하이와 항저우 일대에서는 생필품을 미리 사두려는 주민들이 몰리면서 일부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생필품이 동나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중국 당국은 전국 45개 공항에 뇌우 경보를 발령하고 국내선과 국제선 2,800편 이상이 항공편을 취소했으며 항저우를 비롯한 주요 지역의 고속철 운행도 중단했습니다. 앞서 태풍의 영향을 받은 대만에서도 1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하고 17만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입었는데요. 태풍 바비는 북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점차 세력이 약해져 소멸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지난달 발생한 베네수엘라 연쇄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4,49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베네수엘라 국회는 공식 집계를 통해 사망자가 하루 만에 150여 명 늘었으며 부상자는 16,700여 명, 구조된 인원은 6,400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건물 850여 채가 파손됐고 이 가운데 190채는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지금까지 수거된 건물 잔해만 6,700톤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피해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모두 1,220여 차례 여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도 규모 3.6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조대원과 자원봉사자 등 6만 5천여 명이 복구와 의료 지원에 투입되지만 반복되는 여진과 도로 통신 등 기반시설 붕괴로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국은 추가 붕괴 위험이 남아있는 건물이마다 수색과 복구 작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장마당에 중국산 과일과 온실 재배 채소가 대거 유통되면서 겉으로는 코로나19 이전보다 먹거리가 풍성해졌지만 높은 물가로 인해 주민들의 체감 생활은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회령시를 비롯한 각 지역 장마당에서는 파인애플이나 바나나, 오렌지 같은 중국산 과일은 물론 자매나 딸기, 가지 등 시설 재배 농산물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품목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품목의 가격이 예전보다 2배 이상 오르면서 주민들은 물건을 구경만 하고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반면 높은 가격에도 과일과 채소를 거리낌 없이 구입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 장마당에서는 주민들의 경제적 격차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주민들은 과거에는 물건 자체가 귀해 포기했다면 지금은 눈앞에 물건이 넘쳐나는데도 살 돈이 없어 더 큰 박탈감을 느낀다고 토로했습니다. 소식통은 장마당의 외형은 풍성해졌지만 대다수 주민들의 구매력은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생활 수준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전승절인 7월 27일을 앞두고 노동 적위군과 붉은 청년 근위대 등 민간 무력을 대상으로 전쟁 준비태세 불시 검열을 실시하며 내부 긴장 분위기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대남 타격용 무기시험을 참관한 이후 중앙당이 각도 인민위원회 전쟁 동원태세를 무작위로 점검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으며 이달부터 전국에서 관련 검열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당 검열단은 예고 없이 지역을 찾아 비상 소집 시 대원들의 집결 속도와 무기 탄약 관리 상태, 전시 보급품 준비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방 간부들은 검열단이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 퇴근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비상 대기하고 있으며 검열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강한 문책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도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전승절을 앞두고 대남 대미 긴장을 부각하며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또 잇따른 불씨 검열로 지방 행정력이 분산되면서 가을 농사 준비와 장마철 수해 대책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지에서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7월 15일 수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우리나라는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연일 내리는 비로 실내외 습도가 높아지면서 눅눅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음식물 관리 등 위생에 신경 쓰시고요. 호흡기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북한 지역도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전까지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에는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리겠고요. 함경도 지역은 오후까지 지역에 따라 가끔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5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수도권 지역은 세찬 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는 30에서 100mm,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수도권의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인천 24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9도로 전망됩니다. 충청도와 전라북도 지역 역시 강한 비구름대 영향을 받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충주와 목포, 여수가 25도, 낮 최고 기온은 여수 31도, 목포 30도, 충주 29도로 예상됩니다. 마찬가지로 제주도 지역도 흐린 하늘 아래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제주 27도, 서귀포 26도, 낮 최고 기온은 제주 32도, 서귀포 30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도는 대체로 오전에 하늘이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오전

0: 비가 내리겠지만 진남포와 구성에서는 비 소식 없이 흐리거나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과 진남포 23도, 강계 22도, 자성 21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평양과 강계 30도, 자성 29도, 진남포 28도로 오르겠습니다. 황해도의 날씨는 대체로 오전 하늘이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비가 그치고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해주와 장현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하늘에 구름 많이 낍니다. 황해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사리원과 신계 24도, 개성 23도, 낮 최고 기온은 개성과 사리원 신계 30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는 대체로 전 지역이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고성과 평강, 성진에서는 하루 동안 비가 이어집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함흥과 고성 24도, 평강 23도, 성진 22도, 낮 최고 기온은 함흥 35도, 고성 32도, 평강 28도, 성진 27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 동해 중부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턴 그치겠습니다. 남해 동부의 파도는 0.5에서 최대 3.5m로 일겠고요. 동해 남부와 동해 중부는 낮게는 1에서 2m, 높게는 최대 5m까지 올라가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반면 서해 북부의 먼 바다는 비 소식 없이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파도는 1에서 최대 4m까지 올라가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파도는 오전에 3.5m로 일다가 오후부터는 0.5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수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2: 나에게 다가도록 예수 인도.
1: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202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에게는 용서의 주간이라는 기간이 있다고 해요. 이 용서 주간은 일정한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죠. 그저 날씨가 좋은 날을 잡아서 그 부족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의 잘못들이 오해든 사실이든 상관없이 모두 용서해주는 주간이라고 하죠. 우리는 많은 죄를 용서받고도 정작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한 잘못에 대해서는 인색하게 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용서의 주간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도 제 마음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빛 한 감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주위 사람을 용서하라고요. 아무런 단서 없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용서의 사랑 가운데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노하기를 더디하며 죄를 범하는 것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내 주의 보혈은 먼저는 이와 챔버 콰이어의 가사가 있는 찬양 올려드렸고요. 러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찬송까지 함께했습니다. 잠언 19장 11절의 말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잠언 19장 11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그의 영광이다. 노하기를 더디하며 허물을 용서하며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용서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용서와 사랑의 열매가 가득한 하루를 기대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갈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보혈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작은 평화의 찬양 함께 하셨고요. 나의 죄를 씻기는 김정택과 SBS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하나님께서 기도의 힘을 믿는다면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의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였어요. 우리 성도들의 우선순위도 기도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 우선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일손을 잡으면 만사가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시편의 기도는 뜨겁고 간절하고 마음에 우러나오는 기도지 형식적인 하나마나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지를 찾아봤습니다. 기도의 소원, 내 말을 들어 주옵소서. 시편 5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하나님 앞에 말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고 싶으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나의 기도는 친구를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합니다. 나의 기도는 파도를 일으키기도 하고 바람을 잠잠하게도 합니다. 나의 기도는 용기의 씨를 될 수가 있고 좌절의 뿌리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교양 있고

0: 원고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그러지요. 교양이 있는 사람은 말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 해도 좋은 말과 해서 안 될 말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말한다는 것은 단순한 혀의 운동이 아니라 머리의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대체로 귀는 크게 열어 누구의 말이나 들어도 무방하지만은 입으로는 작게 열어서 골라서 말을 해야 된다고 하죠. 우리가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저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게 많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 진실하냐. 둘째, 양식 있는 말이냐. 셋째, 잘 듣는 자세냐. 그러고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대죠. 쏘아버린 화살은 돌아오질 않고 입에서 나간 말도 돌아오질 않는다고 했죠. 지나가 버린 버스 기회는 다시 돌아오질 않습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국립합창단의 찬송 함께 올려드렸는데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우리에게 오늘도 가장 선한 길을 준비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리고요. 어제 이 시간에 이어서 이곳에 정착한 지 얼마 채 되지 않은 그 정착 이야기 찬양 후에 만나볼게요.

0: 안녕하세요. 평안도에서 서울로 이사 온 지 5년쯤 된 김준우입니다.
1: 이곳에 정착한 지 5년 정도 된 우리 김준우 형제와 함께하는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형제님.
0: 안녕하세요.
1: 네. 서울에 처음 배정을 받아서 지금 서울에 살고 있죠?
0: 네, 맞습니다.
1: 혼자 살고 있는 거죠?
0: 네, 혼자 살고 있어요.
1: 혼자 보통 배정받을 때도 방이 좀 있나요? 배정받는 집에? 나라에서 집을 좀 이렇게 같이 해주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원룸이라고 하나요? 맞아요. 단칸방?
0: 보통은 이제 집이 좀 작긴 해요. 한 8평에서 10평 정도? 네, 어떤 곳은 이제 원룸인 것도 있고,
1: 네.
0: 뭐 집마다 다르긴 한데 어떤 곳은 뭐 1.5룸 정도?
1: 분리형 원룸이라고
0: 맞아요,
1: 하는데.
0: 맞아요.
1: 북한에서도 평이라고 써요, 단위가?
0: 맞아요. 북한에서는 그 평이라고 쓰는 것 같긴 한데 저 잘 모르겠어요. 북한에 집을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1: 어릴 때 나와서 사실 평에 관심이 없긴 하죠.
0: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 잘 몰라요.
1: 아, 근데 모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막 몇 평 살아? 이런 거 많이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0: 그렇죠.
1: 중요한 게 아닌데.
0: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1: 이제 중요해졌나요?
0: 중요해졌다기보다는 그래도 뭐 이왕이면 한번
1: 넓은데?
0: 네, 넓은데 사는 게 좋지 않을까.
1: 몇 평 잘 살고 싶어요?
0: 뭐 저는 한 30평 정도 만족할 것 같아요.
1: 혼자 사는데 30평 살고 싶으시다고요?
0: 아니 뭐 나중에 가족이 생기면.
1: 가족과 함께.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아니 근데 지금 혼자 그러면은
0: 혼자는 지금 뭐 괜찮죠. 혼자서는 저는 원룸도 만족합니다.
1: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같이 사는 친구가 있다고 들었는데.
0: 저의 혹시 강아지 말씀하시는 거죠?
1: 강아지 키운다고 알고 있어요.
0: 네네, 맞아요.
1: 강아지 언제부터 키운 거예요, 그러면?
0: 제가 이제 한국에 정착한 지 한 1년 정도 됐을 때 제가 데려왔던 것 같아요.
1: 근데 강아지를 키운다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북한에서는
0: 네.
1: 어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당에 두고 키운다라는
0: 네.
1: 집을 지키는 친구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도 집 안에서 키우는 거죠?
0: 맞아요. 집 안에서 키우죠.
1: 생소하지 않아요, 북한에서는?
0: 아니에요. 북한도 요새 강아지 많이 키우고 있어요. 애완용으로.
1: 네. 도심의 얘기겠죠?
0: 전국적으로 사실 많이 불긴 해요. 강아지. 그 뉴스에도 나왔어요. 김정은이가 뭐 강아지 키우라고.
1: 애완견이요?
0: 맞아요. 애완견.
1: 세상에. 왜냐면 애완견도 밥을 먹여야 되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식구가 한 명 더 느는 건데.
0: 모르긴 하겠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돼야 할지 그러면.
1: 그러니까 이게 네. 정말 상위층만 네. 왜냐면은 이야기한 것처럼 북한에서도 사실 그런 얘기가
0: 네.
1: 보도가 있고 그 지도자의 언급이 있었으니까.
0: 네.
1: 근데 그게 물론 국제사회에서 이제 애완견에 대한 어떤 바람이라고 할까요?
0: 네.
1: 다 같이 이제 함께 뭐 친구로 가족으로 네. 키우고 하는 분위기 때문에 한 언급인가 싶기도 하지만 그러면은 강아지랑 같이

0: 둘이 살면서 이곳에 정착한 지 1년쯤 됐을 때부터 같이 살면서 요리는 어떻게 직접 해 먹어요?
1: 요리는 제가 직접 그냥 이것저것 많이 해 먹어요. 제가 요리를 좀할줄 알아서요. 네.
0: 북에 있을 때부터 했어요?
1: 집에서 요리를 했었어요. 저희 부모님들이 항상 바쁘셔가지고 거의 이제 저녁에 막 11시, 12시에 돌아오셨거든요. 뭐 어떤 때로 이제 못 돌아오시는 날도 있고 해서 저랑 동생, 저랑 이제 동생이 있어요. 제가 효이니까 제가 요리를 해야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0: 와, 보통은 동생 시키는데.
1: 아, 근데 동생이 저보다 좀 말이 어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차와 밥을 못 시키겠는 거예요.
0: 착한 형이다.
1: 그래서 그때부터 요리를 했던 것 같아요.
0: 그럼 여기서 만들었던 요리 중에서, 와, 이건 진짜 내가 잘 만들었다 했던 자신 있는 요리가 있을까요?
1: 저는 이제 일단 고기 같은 거로 하는 요리는 다 맛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0: 돼지, 소, 치킨,
1: 네,
0: 닭.
1: 뭐 닭볶음탕이라든지 뭐 제육볶음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게
0: 와.
1: 제 입맛에는 더 맞는 것 같습니다.
0: 저는 닭볶음탕이 그 닭이 징그러워서 못 하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1: 아, 징그러워요?
0: 닭, 이게 그 하시는 분들 부류 가운데 생닭을 아예 통으로 사가지고 직접 손질해서
1: 맞아요,
0: 잘라서
1: 맞아요.
0: 하시는 분이 계시고
1: 네.
0: 아니면 요즘에 이제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다 이렇게 촉촉촉 나가지고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이렇게 참 징그럽더라고요.
1: 저도 보통 생닭을, 그 통닭을 사서 제가 이제
0: 손질해서.
1: 손질해서 그냥 요리를 하기도 합니다.
0: 와, 요리 고단수.
1: 아, 과단수는 아니고 이제 경험이 좀 있어가지고 요리 경험이 좀 많아요.
0: 그럼 뭐 했던 거를 기억을 토대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디 참고를 해서 하는 거예요?
1: 저는 그냥 기억, 네. 뭐 따로 이제 레시피 같은 건 보지 않습니다. 그냥 제 입맛에 맞게 만들어 먹는 편이라서 그냥 이제 어떤 거좀 조금 더 점이 그 식재료를 어떤 거를
0: 네.
1: 좀 두면 더 맛있고 하는 걸 그냥 보통 제가 알고 있는 것 같다 가지고
0: 그러면 북한에서도 그 또래 같은 친구들이 이렇게 요리를 이 정도로 해 먹었어요? 아니면은 우리 준우 씨가 조금 더 요리에 관심 있는 편이었어요?
1: 전 관심은 없었지만 이제 그 생활 그 뭐라 하지? 저의 그 인생이 그냥 요리를 강제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 많이 한 편이긴 한데 왜냐면 이제 다른 친구들은 보통 중학교 때는 부모님들이 다 요리를
0: 해주시니까.
1: 해주는 걸 먹거든요. 이제 저희 가정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반강제적으로 이제 제가 요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굉장한 신랑감이네요.
1: 아,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요리를 하다 보면 또 재밌는 것 같기도 해요. 네.
0: 저는 그 재미를 아직 못
1: 아,
0: 들어가지고.
1: 진짜요?
0: 이게 참, 하나님이 거기에 또 이렇게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1: 아.
0: 요리에 솜씨의 그 손에 달란트를 주신 분. 미각의 달란트를 주신 분.
1: 아닙니다. 저도 요리는 많이 했는데, 이제 물고기 같은 거는 진짜 생선은 정말 약간 손질하기 싫었어요. 그 비린내가 너무 나잖아요.
0: 생선을 손질한다는
1: 맞아.
0: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어요.
1: 아, 진짜요?
0: 아니, 보통
1: 네.
0: 그 매장 같은 데 가면은 손질을 다 해서 주시잖아요.
1: 아.
0: 뭐 조림해 먹을 거예요, 찌개해 먹을 거예요 하면은 거기에 맞게
1: 아,
0: 탁탁탁.
1: 그래요?
0: 네.
1: 저는 이제 북한에서 요리할 때는 그냥 물고기를 손질이 안된 거를 사왔어요. 네, 그런 거가 좀 싸거든요. 그 손질이 안된 상태가 물고기가 이제 손질이 된 거는 그 인건비까지 해서 좀 비싸요. 이왕이면 그냥 싼거 사서 내가 손질해서 먹는다. 얼마 뿜도 안 들였는데, 근데 처음에는 정말 막 가시도 많고 물고기라는 게 특이해. 막 잔가시도 많잖아요. 그 내장도 막그 몸물 같은 거막그 내장 그그 파내는 것도 힘들고 그다음에 냉동된 건 더구나 이제 손질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힘들었는데, 근데 나중에 그것도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물고기 손질하는 게.
0: 진짜요?
1: 네.
0: 보통 어떤 물고기 손질하셨어요? 뭐 물고기 종류가 많잖아요.
1: 맞아요.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게 잉어랑, 네,
0: 잉어,
1: 잉어랑 붕어 같아요.
0: 붕어.
1: 네.
0: 여기서도 손질을 드세요? 보통 손질해서 주시는 경우가, 전 손질 안 해서 주시는 경우를 사실 못 봤는데.
1: 아, 여기서는 손질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0: 이게 손질이 되는

0: 상태로 매듭이
1: 맞아요,
0: 항상
1: 맞아요, 맞아요.
0: 올려주는 것
1: 네.
0: 같은데. 세상에. 아니, 배 타러 가셔서 알바하셔도 잘하시겠어요.
1: 저 물고기 손질 알바 자신 있습니다.
0: 손질 알바도 다 따로 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그거 막, 그 사장님들이 막 가끔 그런 광고도 있더라고요.
0: 손질
1: 네,
0: 알바.
1: 그럼 물고기 이제 수산물 같은 거 이제
0: 맞아요.
1: 손질하는 알바도 있는데, 그냥, 뭐 하라면 잘할 것 같아요.
0: 그것도 월급이 저는 적잖게 진짜 상당하다
1: 아,
0: 들었는데.
1: 그런가요?
0: 네. 아, 이렇게 이곳에 혼자 오셔서 한 가정을 우리 강아지와 이루고,
1: 네, 맞습니다.
0: 강아지와 함께 오순도순 또 북한에서 했던 음식들을 기억을 하면서 입맛에 어떻게 믿음으로 해가는 그런 요리의 여정도 해주셨는데, 근데 교회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1: 네.
0: 사랑이 많으신 큰손 권사님들이 있으시잖아요.
1: 네.
0: 보통 막 이거 해가지고 주시고 김장해서 주시고 하시진 않으셨어요?
1: 아, 네, 뭐 가끔씩 뭐 김치 같은 것도 이제 필요하시냐고 물어보시고 하는데 제가 막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별로
0: 아, 힘들어서.
1: 네, 그게 좀 귀찮아서 그냥 제가 혼자서 다 해먹는다고 하고
0: 김치도 해 먹어요?
1: 아니, 김치는 사서 먹어요. 김치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김치도 사실 해 먹었었어요.
0: 네.
1: 근데 그게 너무 품도 많이 들고 차라리 사서 먹는 게더 싸고
0: 세상에.
1: 괜찮더라고요.
0: 도전하셨던 것 자체가 너무 놀라. 근데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만들었던 김치를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1: 네.
0: 여기 저희가 보통 이곳에서 먹는 김치와는 저는 좀 가히 다른 음식이라고 할수 있을
1: 맞아요,
0: 정도로 맛이
1: 맞아요.
0: 다르던데요.
1: 맛이 좀 차이 나죠.
0: 네.
1: 거기 들어가는 식재료랑 뭐 이제 만나는 방법이랑 조금씩 차이가 나서 그런가 봅니다.
0: 네. 근데 여기 김치가 입에 맞으세요?
1: 저는 괜찮아요. 여기 김치도 저는 맛있게, 그럼 김치라고 하면 다 맛있게 먹습니다.
0: 짜지 않으세요, 여기가? 보통 아래가 더 갈면 갈수록 짜니까.
1: 아니요, 저는 짠 거는 잘못 느꼈어요. 그냥 비슷한, 저는 그냥 좋아했던 것 같아요.
0: 그럼 권사님들이 그렇게 뭐 챙겨주려고 하시지만 무거워서 받지
1: 네, 그냥 저는 집에 김치가 많습니다 하면서 그냥 했던 것 같습니다.
0: 사실 이렇게 이유 없이 나눌 수 있는, 그리고
1: 네.
0: 나눔받는 곳이 교회라는 공동체인데,
1: 네, 맞아요.
0: 밥도 그렇고, 여러 요리들도 그렇고, 근데 이 외에도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나눌 수 있는 교회에 그래도 함께 정착하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다고 하셔서 너무나 또 감사하다는 마음과 함께 교회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이 또 어떤 경험들을 허락해 주셨는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도가 고향인 김준후 형제와 함께한 오늘의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절히 두드리고 찾을 때,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사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평안 가운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찬양 후에 2부 순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되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시어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곳에서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주님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 우리 주님 손 꼭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날, 복된 수요일 보내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수요일인 오늘은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사랑하는 여러분, 드나드는 심령마다 복주시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었던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니엘,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을 때 그들을 맡은 분야에서 귀한 열매 많이 맺는 뛰어난 자 만들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요, 구두 수성공이었던 무디를, 심지어는요, 이 배움에 대한 컴플렉스 가졌던 빌리 그레함을요, 세계적으로 높이 높이 사용하셨습니다. 그 대열에 들어서는 사람들을 많이 많이 배출하는 여러분의 감은 감은 우리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 오늘 우리는 상고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본문에 보면 다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똑같은 속했다라고 하는 게 네 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첫 번째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열매를 보니까는 전혀 성경적이질 않아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가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교회에서 많이 아는 척하고 뭐 성경 이야기 하는데 전혀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거짓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 선택한 요한 1서에는요, 현대인들이 별로 문제 삼지 않는 세상 유행 풍조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문화, 사탄적 사고방식이 팽배해 있으니 분별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고 맡은 분야에서 많은 열매 맺는데 뛰어나기 위해서요, 세상살이 할 때도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존재입니다.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 되게 아는 척합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로 아는 거예요. 저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감나무인지 겨울에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전문가 아니면. 그러나 봄이 되고 가을이 되면 드디어 열매를 보고 어떤 나무인지를 아는 거예요. 저것이 수박을 맺히고 참외를 맺히고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복숭아가 맺히고 열매로 근본을 아는 것입니다. 이름표 가지고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름표 뭐 교인이고 뭐 교회 직분이 뭐고 그게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고 이름이 아니라 열매를 보고 아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서 이름표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향기 날리는 열매를 맺고 있느냐, 요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께 살아가는지 아닌지는 그럴듯한 뭐 언행 표정 짓느냐 그게 아니고, 아니 성질이 그러고 그러면 막 무뚝뚝할 수도 있고 말 뭐 이렇게 과격하게 할 수도 있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 말씀을 들을 때하고 세상 살아갈 때가 전혀 다른 분이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요. 근데 이 마가복음 4장 5절에 보면 우리 마음밭에 있는 그 말씀의 씨앗 사탄 마귀는 쪼아먹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며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져 간다. 그 말씀이 선포됐는데도 때로는 저 말씀을 사탄 마귀가 쪼아먹으면 이제는 전혀 저 말씀과 다른 처신을 하면서 언행을 하면서 교회 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언제부턴가 처음 사랑 잃어버린 교회 생활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을 보면 사탄은요, 교회 생활에 열심이던 알렉산더와 후메네우를 미혹해가지고 속사람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었습니다. 알렉산더 후메네우가 처음에 열심 낼 때는 남들은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미 말씀을 그들의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을 사탄 마귀가 쪼아먹기 시작하니 그 마음은 썩어 문드러지더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을 보면 사탄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도록 별의별 방법을 써요. 막 협박하고 뭐 화형을 시키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또 끼리끼리 은밀히 모여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도록 사주하는 게 사탄입니다. 때때로 비방의 올무에 빠지게 하고 거짓말하도록 부추기고 가룟 유다처럼 진리마저 물질로 흥정하게 만들고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양심을 파는 불의를 자행하도록 세뇌시키는 거예요. 은밀하게 가라지를 뿌리는 사탄처럼 가만히 보면 사탄은요, 그 복음의 씨앗이 아니라 세상 유행 풍조의 씨앗 가라지를 뿌리도록 만듭니다. 이건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아니죠. 어제 우리 유치부 아이들 저 중심에 가장 키 큰 이건 우리 엊그제 안수집사 된 우리 최 집사님인데 저 앞에 꼬맹이들 사이에 양복 입은 저 꼬맹이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예요. 저 아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지. 가라지 뿌리면 되겠습니까? 복음의 씨앗을 내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뿌려야 여러분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입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내오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까? 아니면 세상 유행 정보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행의식,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의 씨앗을 뿌렸습니까? 그게 바로 내가 지난주에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마귀에게 속한 사람처럼 미혹됐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수원은요, 계절이 되면 열매가 향기롭습니다. 이처럼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성령 받은 사람이 분명하다면 시절이 지날수록 사랑, 희라,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충성, 절제 어떤 열매든지 간에 맺혀서 향기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하나도 없이 다니면 정말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성령 받은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방안이 정말 깨끗한지는 어두울 때보다 밝은 빛을 비춰보면 금방 아는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둠의 자식들은요, 내 모든 행실이 드러날까 봐 진리의 빛 비추는 걸 싫어해요.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기를 거부하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뭐할까 하며 드러날까 봐 진리의 빛 자신에게 비추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공명정정하게 당당하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래, 여러분 환경 여건에 혹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의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의 빛으로 어둠을 물러내서 물리쳐서 꼭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니라

사탄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교회 와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교인들끼리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북신교회는 있다고 하는데 그거 마귀에게 미혹돼서 그러는 거예요. 설령 문제 있어도 세상 유행 풍조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세상 유행 풍조와 싸워야 하는 겁니다. 왜 사람하고 싸워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하고 싸워요. 우리는 죄악과 사탄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 있잖아요. 그러면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겁니다. 그럼 이 사탄 마귀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요한일서 본문 1절부터 6절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다,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이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미혹의 영으로 지금 벌써 세상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미혹의 영, 당연히 사탄 마귀죠.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가운데 맡은 분야에서 매자 열매를 맺는데 뛰어난 자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저 말씀 듣고 한 주간 지내오면서 저 말씀 고스란히 받아들이면서 순종하며 지내왔습니까? 아니면 저 말씀 듣고도 에이, 나이가 몇 살인데 환경이 어떤데 그리고 저 말씀 대적했습니까? 말씀 대적하는 게 사탄이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2장 31절을 보면 사탄은 믿음이 약한 베드로를 향해서 밀 까부르듯 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신앙인이면서도 밀 까부름 당하듯 이리저리 막 휩쓸리며 살아갑니까? 그거 마귀에게 미혹돼서 그러는 겁니다. 사탄은 가룟유대에 들어가 예수님 팔도록 하더니 자살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면 사탄은 우리를 대적하는 방법이 구미호보다도 더 교활해가지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다가온대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런가 하면 이 사탄 마귀 어떤 때는요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에게 달려드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광포한 큰 붉은 용으로 다가와가지고 어둠의 하수인들을 부리면서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때 보면요 뱀처럼 간교하게 혀를 놀려대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5절을 보면 간교하게 혀를 놀려대는 그게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여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처음 사랑 잃어버리게 만들고 처음 사랑 잃어버린 교회를 떠내려가게 만든다라고 계시록은 말합니다. 이런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나님의 속한 자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이런 승리 주시려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음을 강조하나 잡으세요.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사탄 마귀를 멸망시킬 목적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그게 죄의 값을 모두 청산하는 것이 되니 죄의 죄를 부르짖는 사탄은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마귀가 유혹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신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지체이기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요. 당연히 예수님의 지체이면 예수님이 그래 하셨듯이 예수님은 어떡하셨어요? 이 세상 사시는 동안 매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했죠. 그럼 우리도 그 예수님께 속했다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늘 하나님 관점에서 해석하세요.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연단 허락하셨습니까? 하고 뭐 팔 부러졌다 그러면 물론 팔 안 부러지길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0: 내가 왜 이래가지고 기부수 돼야 됩니까?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명분으로건 빼앗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겁니다. 오, 정말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성령의 검 이거 가지고 싸우기에 승리하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맞지요? 자, 하나님께 속했어요. 또 그들을 뭐였나니? 이길 것이다예요. 이겼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무엇과 씨름하고 있어요? 하려다가 넘어지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은 이긴 거예요. 결과는 이긴 겁니다. 이기기 위해서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마치 전쟁할 때에 미사일, 로켓트가 적진을 공격하고 박살 냈어도, 예수님은 이미 사탄을 그리했어요. 그랬어도 그 깃발을 꽂기까지는 지상군들이 가서 그 잔당들을 소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싸움일 뿐이지. 여러분은 이미 이기었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으면 당연히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라 이미 이기신 거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고 이 유한한 세상 살다 보니 이겨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승리의 근거는 그래서 내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이 원리 알면 시험에 들지 않아요. 영적 전쟁의 승리의 근거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면 당연히 하나님 때문에 승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 안에 질서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교회 질서 지키면서 승리하고, 그러니 덕스럽죠. 그래서 이 요한 1서 2, 4장 이 4절 말씀이 나오는 문맥의 휘날레가 저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1: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0: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사도 요한을 비롯한 사도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도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에베소서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분명히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여러분은 세움이 입은 겁니다. 그리고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는 거예요. 양 우습게 보지 마세요. 목자가 아닌 사람이 사인 보내면 전혀 안 듣습니다. 자기 목자의 소리만 양들은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럴 때 하나님이 뛰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까? 말씀 예수 복음, 예수 말씀, 십자가의 복음, 요것만 전하고 뿌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삶을 전혀 살아내지 못하는 쭉정이를 보면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추수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 속한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 속했으면서도 쭉정이 되게 만드는 그런 것들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자녀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0: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승리해야 정상인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승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통로인 믿음으로 싸워 이기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분들은요 승리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 후에 믿음이 이긴다라고 하는 찬송할 겁니다만은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내 생각, 내 판단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 내 판단 의지하면 그건 신념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 믿어야 그래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는요 싸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이미 이뤄놓으신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승리의 깃발 꽂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도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는 승리합니다. 아, 물론 뭐 세상에 있는 자는 강해 보일 수 있어요. 죄악도 우리보다 강해 보일 수 있고 뭐 이런저런 유혹도 뭐 환경 여건도 우리보다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 뭐 하심이라? 믿습니까? 이 하나님 의지하고 싸우면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 속한 분들답게 우리의 환경 여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를 많이 많이 만들어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7월 15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하늘에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오전까지는 평안도와 황해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요. 함경도 곳곳에는 오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함경남도, 황해도가 30에서 80mm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평안남도와 함경남도, 황해도 지역에서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은 150mm 이상으로 내리겠고요. 함경북도에서는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강릉과 대구, 제주가 26도, 대전과 광주, 여수, 부산, 목포가 25도, 함흥과 춘천이 24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강계, 개성이 23도, 신의주와 해산이 22도, 청진이 21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함흥이 35도, 대구가 34도, 신의주 32도, 강릉이 31도, 강계, 청진, 대전, 제주가 30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개성, 광주, 여수, 부산이 29도, 해산과 춘천, 서울, 목포가 28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는 대체로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그치고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에서는 오후까지 비 소식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동해북부 가까운 바다의 파도는 1에서 2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4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서해북부의 파도는 오전에 최대 3.5m의 높이로 일다가 오후부터는 0.5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세찬 비와 강한 바람이 불지만 오가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안전한 보호하심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설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주님의 빛의 사자로서 흑암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을 몸소 전할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폭염 더위에 한 번씩 쏟아져주는 여름비가 감사한 아침, 오늘도 이른 아침 예배의 자리를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예배는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권능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하죠.

오늘도 예배 가운데서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7월 15일 수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이 아침 우리를 날마다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8편 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보통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소서.

0: 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재물을 제단 뿔에 매일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8편 8절에서 29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영조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 시간 되십시오.
1: 오늘 시편 118편 8절부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맛본 왕 문들을 열며 들어가죠. 이 문들은 성전 문들인데 이게 이제 승리를 하고 들어가는 개선 행진, 왕의 개선 행진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시가 우리 유월절에 불렸던 찬송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를 부르며 하나님의 이제 성전 문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노래하며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승리를 노래하는 이 궁극적인 이 승리의 원리가 이 시편 118편에 아주 중요하게 들어있죠. 22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왕이 승리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렸던 돌이, 쓸모없다고 버렸던 돌이 집 모퉁이에 가장 귀한 주춧돌이 되었다. 자,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승리의 입성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시면요. 한번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자, 여기 42절에 기억, 이제 나나주가 나오는데 거기 밑에 보면은 몇 절로 나옵니까? 시편 118편 22절 이하. 그러니까 이 시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시는 역설적인 승리의 원리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역사. 자, 그러니까 이 유월절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유월절의 역사.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이것이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할 최종적인 십자가의 승리를 예표하는. 그러니까 시편 118편은 유월절의 식사 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찬양하는 이제 찬송의 시였는데 이 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역설적인 승리의 원리, 역설적인 기록으로 승리하는 왕, 다윗 왕과 같은 왕. 왕은 그야말로 버린 돌과 같이 도망다니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승리하여 영화롭게 되죠. 이런 승리의 원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보겠습니다. 118편 1절은 이 모든 역사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이 똑같은 말씀이 29절에 수미상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냐?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은혜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8절인데요. 8절이 시작되는 문단이 이제 5절부터인데 5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자, 고통 중에 부르짖는 왕의 외침.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를 노래합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승리의 경험에서 나오는 중요한 교훈은 뭐냐? 여호와께서 나의 편이시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자, 지금 여호와께 피한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십자가에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순종하는 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다. 아유, 힘들죠. 하나님이 오셔서 빨리 나를 구원해 주고 또 이 백성들이 자기를 빨리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주는 게 좋을 수 있지만 그래서 말하죠. 야, 십자가에서 빨리 내려와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빨리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조롱을 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어떻게 피했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피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구원의 궁극적인 관문, 궁극적인 이 소스, 원천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해서 그들의 도움을 구걸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10절에 뭇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이거는 완전히 집단적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도 그렇죠. 블레셋과 사울왕과 그 다음에 이방 민족들의 공격이 동시에 오게 되죠. 아주 사방에서 애워싸서 다윗을 공격합니다.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이 다윗을 잡아먹지 못해서 혈안이 되고 막 잡아먹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 다윗의 편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울도 내 편이 아니요, 골리앗도 내 편도 아니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다윗을 잡아먹으려고 애를 쓰죠. 자, 문나라가 애워쌌으니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누구도 예수님을 구원해 줄 수 없죠. 제사장도 아니고 로마의 총독도 아니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무리들, 군중들도 아니고 사방에서 애워쌌지만 뭐라 그러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다시 한번,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 다음 12절에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벌떼같이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거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만든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죽기까지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자,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하는 역설적인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막 사방에서 막 밀어붙여도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느냐?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시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십자가로 이기는 것, 인간적으로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이기는 겁니까?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그를 역설적으로 구원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능으로 전적으로 일으키시는 역사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시는 역사. 그래서 여러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가 주님의 험한 십자가를 든든히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에는

0: 이렇게 예기치 못한 놀라운 기이한 능력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죠. 14절에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예, 구원.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풀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자, 여호와의 오른손, 오른손이라는 건 힘 있는 손, 권능의 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 있는 손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자, 더 나아가서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이 죽음의 위기를 많이 느꼈습니까? 홍해를 지나는 거, 이 홍해 가운데 거의 빠져 죽는 것과 같지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다윗도 사방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시편을 기록하는 거죠. 자,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의 능력으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온 세상의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끝까지 일어나야 됩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절대 끝이 아니고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내 삶에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끝까지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포기하면 안 되고 놓아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심지어는 나의 죽음을 통과하고 정말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도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18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자, 여기 심히 경책했다. 아, 이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경책하는 거를 징계라고 합니다. 징계. 징계는 그를 죽이기 위해서, 끝내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서도록 하기 위하여 훈계하기 위한 수단이죠. 이걸 뭐라 그러냐? 경책. 경책.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고난 가운데 두신다 하더라도 그걸로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 놓지 않으셨다는 거죠.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결국 이 십자가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오른손으로 승리하고 죽을 것 같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승리하도록 하시면서 최후 승리를 맛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부터는 이 승리의 개선문을 열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19절에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러죠. 여기 의의 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들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예루살렘 성벽에 문들이 있죠. 문들이 이제 솔로몬 성전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전도 그렇고 문들이 한 12개 정도 나옵니다. 예, 동쪽에 아름다운 미문, 쌍둥이 문, 통해 문, 또 여러 가지 문들이 있어요. 어문, 분문, 여러 가지 이 문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방으로 들어가는, 물론 이제 다윗 때부터 솔로몬 때 사이에는 여러 문들을 이 성에 만들면서 문이 12개가 좀 더 넘어갔었습니다. 나중에. 자, 그런데 하나님의 문, 여호와의 문은 뭐냐? 구원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며 그분의 눈을 두고 보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왜 의의 문을 열라고 하느냐? 그리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드리기 위해. 자, 그래서 19절에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겠다 그러죠. 이 문은 여호와 하나님의 문, 의인들, 의인들, 하나님의 인자를, 자비를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그의 백성들이 그리로 들어가겠다.
1: 그러면서

0: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감사의 역사를 돌아보니 22절 말씀처럼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리돌이 되었다. 나는 아무 쓸모 없고 정말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나를 건지셔서 가장 귀한 집의 주춧돌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거는 개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애써서가 된 게 아니라 전적으로 여호와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된 역사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래서 이 성도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 가운데 초대받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과하며 역전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상황이 변한다고 내 마음도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24절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정하신 이 날은 뭐냐? 구원의 날, 승리의 날. 그 날에 내가 여호와의 문에 들어가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죠.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자, 이게 하리로다, 들어가리로다. 이게 뭐냐? 우리를 죽음 가운데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확신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역사를 바라보지만 현재는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아주 고난과 징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내가 버려진 돌 같더라도 반드시 집의 주춧돌, 머릿돌이 되게 하옵소서.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이런 고난을 통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서 그런 저들을 우리가 축복하겠다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여호와의 집이잖아요. 이게 이제 이 여호와의 집은 어떤 곳이냐면 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곳이 여호와의 집입니다. 이게 이제 신약의 시대에는 교회죠. 여호와께서 버린 돌들이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곳,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그 교회가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지체가 되어 연결된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경험한 이들이 모인 곳. 여러분,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27절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다고 말하죠. 28절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기가 끊임없이 찾아오죠. 근데 그 위기를 놀랍고도 기이한 역사로 뒤집으시는 분이 누구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상황 가운데 일희일비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이것들을 뒤집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지금까지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백성의 지혜로움을 묵상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려운 일 앞에서 사람을 찾거나 생각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시는지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문나라가 자신을 에워싸는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 물리칠 것을 선포합니다. 대적이 밀쳐 넘어뜨리려

나를 붙드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이심을 그는 온전하게 믿기 때문이었죠. 이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묵상과 함께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 같은 우리를 아름다운 주님의 집에 머릿돌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오늘도 주를 마음껏 높이는 하루 되십시오. 7월 15일 수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샬롬.

0: 광양통신교회 박진홍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혹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톨스토이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사랑과 삶에 대한 많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 책 중에 세 가지 질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도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질문을 해오셨습니까? 아니, 일부러 해온 질문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온 근원적인 질문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답을 찾아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전 인생을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고 고민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은 추측과 상상에 근거하여 이것이 인생이다 라는 답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추측, 상상 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한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말합니다. 사람이 누구인지도 말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셨나요? 저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이 말씀을 듣는 지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의미를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지금이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전해주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작은 문제조차도 기도의 자리에 가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녀가 되길 기도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오늘 레옹은의 삐삐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온의 삐삐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집에는 다양한 그릇의 종류가 있습니다.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습니다. 어떤 그릇은 귀한 잔치상에 올려지고 어떤 그릇은 허드렛일에만 사용되어집니다.

0: 다 그릇마다 제각기 질도 다르고 쓰임도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평범한 그릇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은 이 말씀을 읽으며 금그릇은 좋은 사람, 질그릇은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재질이 아니라 깨끗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보다 얼마나 성결하게 준비되어 있는가를 먼저 보십니다. 질그릇이라도 깨끗하면 귀하게 쓰입니다. 반대로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럽혀져 있으면 주인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화려한 그릇이 아니라 준비된 그릇입니다. 세상은 크고 빛나는 그릇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더 많은 성공과 더 높은 자리, 더 큰 명예를 추구하라고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그릇과 내 그릇을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금그릇이고 나는 질그릇인 것 같다라며 스스로가 열등감 속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맡기신 모양과 분량이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그릇인가가 아니라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이 주목하지 않던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양을 치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입이 둔하다라고 말하던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셨었고 사람들에게 버림받던 어부들을 복음의 사도로 주님의 제자도로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처럼 그들은 처음부터 금그릇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쓸모없는 그릇들을 오히려 하나님에게 그들의 자신을 맡긴 사람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화려함보다 거룩함을, 외적인 조건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의 손에 들린 그릇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인이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 되고 포도주를 담으면 포도주를 그릇이 됩니다. 그릇은 자신의 역할을 자랑하지도 않고 다른 그릇을 시기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주인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로 부르시든지 어떤 사명을 맡기시든 깨끗한 마음으로 순종한다면 그곳이 가장 귀한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기도의 자리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말씀의 기적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큰 교회이든 작은 교회이든 많은 사람이든 한 사람을 섬기는 자리이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주님 저를 금그릇으로 만들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하셔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 한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릇의 가치는 재질이 아니라 주인이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작은 질그릇 하나가 세상이 자랑하는 금그릇보다 더 귀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용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 정직한 사람, 자기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부디 우리의 삶의 주인의 식탁에 올려지는 귀한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사람의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사람, 그래서 마지막 날 잘하였도다 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주님의 귀한 칭찬을 듣는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지금까지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이사야 28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아멘. 주님의 음성에 익숙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특히 매일 묵상으로 성경 말씀에 더욱 익숙해지길 원합니다.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복음성과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은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과 함께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성경 룻기 1장 2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롯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롯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롯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안녕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를 향해 한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위로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사랑과 자비와 위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환난 중에 위로하시며 넘치게 해주시죠. 세상 사람들은 위로를 하긴 해도 많이 하지 못하고 오래 하지 못합니다. 각자의 일들이 바쁘고 몸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에 계시고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자비와 위로를 베푸실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을 생각보다는 하나님께 사랑과 자비와 위로를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의 오늘 첫 곡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아이노스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잠언 19장 6절 말씀입니다. 친절과 사랑,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조회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친절과 사랑의 차이점이 뭔지 아는 친구가 있을까?

그들은 한계가 없는 상상력으로 저마다의 대답을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은 수많은 대답 중 한 아이의 대답을 정답으로 꼽았습니다. 아이는 선생님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는 게 친절이고요. 빵을 먹다 목이 마를까봐 우유도 같이 주는 게 사랑이에요. 선을 행하면서도 모자라지 않을까 계속해서 생각하고 부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친절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지만 사랑은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더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은 가장 귀한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놀라운 선물에 더해 온갖 아름다운 큰 복을 우리에게 함께 주셨듯이 우리도 마땅히 이웃에게 친절히 대해야 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행해야 할 친절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듯이 친절에 사랑을 더해서 베푸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저를 지극히 사랑하신 주님께 받은 좋은 것으로 이웃을 잘 섬기게 하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하셨듯이 친절에 사랑을 더해 이웃에게 베풉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클래식 콰이어가 노래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이 세상 끝날까지 테너 우영훈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감추인 보화. 감추인 보화 매주 시간에는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자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정환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보호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계신데 오늘 본문 한복판에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질투를 한번 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안 드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요 여기. 나도 질투를 해봤고 질투가 나에게 도움 주는 것은 별로 없는데 하나님의 질투하고 사람의 질투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사람은 째째하게 자기 애인이 다른 남자하고 좀 얘기하면은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한 회사에 자기도 열심히 일했는데 옆에 친구가 먼저 진급을 하고 자기 진급에 떨어졌으면은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데일 카네기, 유명한 사람이지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질투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질투하는 경험이 좀 있을 거예요. 애들 초등학교에 듣든지 유치원에 듣든지 거기서 프로그램 하는데 옆에 집 아이는 잘하고 자기 집 아이는 거기 끼지도 못하면 괜히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가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LA 타임스 유명한 신문이에요. 거기 기자가 있는데 그 기자 이름이 제넷 쿡. 취재 중에 짐이라고 하는 어린 흑인 소년을 만났습니다. 짐이는 그의 부모가 어려서부터 짐이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시켰고 그 약에 취해서 처참한 상황에서 돌아다니면서 돈 구걸해갖고 오라고 불쌍하게 보이는 그 흑인 짐이라고 하는 소년에게 뭐 10전도 주고 1달러도 주고 제넷이라고 하는 기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수차례 짐이를 만나 취재를 했습니다. 아무런 선택권이 없는 마약 중독자가 되어 범죄를 저지르면서 형편없이 살아가는 흑인 소년 짐이라고 하는 애를 기사로 생생하게 전달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어린이 학대, 마약 중독을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여자 기자는 언론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폴리츠 프라이스를 상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여러 기관에서 짐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을 지금이라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이루어졌을 때에 그 아이를 소개해달라고 제넷이라고 하는 기자에게 얘기를 했지만은 취재원의 보호 원칙이라고 하는 먼저라며 거부를 계속합니다. 낌새가 수상해서 워싱턴 포스트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그 결과는 짐이라고 하는 소년은 가공인물이고 존재하지도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워터게이트 스캔들 특종으로 폴리츠 프라이스 상을 탄 거를 보고 질투를 한 제넷이라고 하는 기자가 거짓 기사로 결국 원하는 바를 이루었지만은 모든 것이 들통나 상도 뺏기고 자신의 꿈이었던 기자 자격도 박탈을 당합니다. 질투와 거짓은 모든 죄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 눈이 멀면 눈앞의 죄도 죄인 줄을 모르고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질투와 사람의 질투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비슷한 결렬하고 조잡한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는 그런 것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섬겨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최선을 요구합니다. 최선의 봉사, 최선의 기도, 최선의 사랑, 최선의 전도, 최선의 예배,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 하나만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상 아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시간과 물질과 자기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더러 무슨 우상이냐? 아유, 뭐 많죠. 출세에 대한 우상, 경제, 재산에 대한 우상, 외동딸, 외아들에 대한 우상, 걔들이 어디 가서든지 모든 거 다 1등으로 하기를 원하는 부모님들의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삶 속에서 첫째를 원하지 둘째를 원치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first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머니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진다. 오늘 첫 번째 대지를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재능을 원하십니다. God wants a talent. 하나님께서는 적고 큰 재주를 다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그 재능을 어떻게 쓰느냐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느냐, 나를 위해서 쓰느냐, 세상을 위해서 쓰느냐, 부모를 위해서 쓰느냐, 그 재능.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재능. God wants our talent.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출애굽기 20장 2절 3절에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을 때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게 하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어떤 면에 보시면 하나님 욕심이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을 섬겨야 축복을 받지. 마귀를 섬기다 보면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개인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 몇 개나 되느냐 한번 따져보세요. 로마서 12장 6절에 거기 일곱 가지 재능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예언 믿음으로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상 섬기지 말고 나만 섬겨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0: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1: God wants my talent.
0: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모든 재능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지신 영적 재능이 있어요. Divine talent. Divine talent.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엄청 감동을 주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찬양할 때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재능도 바치세요. 하나님을 위해 쓰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주 하나님 크시도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런 찬송을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성대로 하나님 앞에 불러드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한 재능이 있어요. Dedicated talent. 하나님의 바친 거예요. 전도서 9장 10절에 보시면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어. 그게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보시면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실천하는 재능, Demonstrated talent. 이건 나는 사사기 7장에 보니까요, 거기 기디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농사짓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기디온에게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몇만 명을 많았어요. 하나님이 야 이거 너무 많어. 너들이 가서 전쟁해서 이기면 너들이 힘이 있어서 이겼다고 생각하니까 줄여. 그래서 그 군대들을 데리고 가서 강 옆에서 물을 으뜩이 먹나. 이렇게 해서 군인을 보면서 먹는 사람들은 데려가고 그냥 게으려서 뭐 강에서 그냥 먹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보내라고. 300명이 이렇게 적군들을 보면서 먹는 거예요. 300명 용사를 데리고 크게 승리를 했어. 그 승리는 기드온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갖다 줍니다. 참 하나님께서 실천하는 재능. 네 번째로 파괴된 재능도 있어요. Destroyed talent. 그게 어디 있느냐? 사사기 14장 15장에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어. 삼손 기운이 센 사람이요. 하나님이 삭도 자기 부모에게 머리를 깎지 마라, 삭도 하지 말아라. 머리가 길지요. 그 긴 머리를 가지니까 브레셋 사람들을 말른 소뼈다구 하나 가지고 수백 명을 쳐주고 한 사람이. 그런데 자기가 딜라이라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당신 힘이 어딨는가 계속 물어보는데 몇 번 거짓말을 했는데 여자의 끈질긴 것은 남자가 져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 머리를 조금만 자르면 머리카락을 자르면 내 힘이 없어진다. 딜라이라 무릎팍에서 지금 삼손이 잠들어 있는데 가위를 가지고 머리를 조금 잘랐어. 그것도 모르고 적군이 이제 쳐들어오는데, 원수들이 쳐들어오는데 자기가 그저 힘이 있는 줄 알고 대항을 했는데 아니라 붙들려갔어. 그래가지고 발도 쇠고랑 손도 쇠고랑 목도 쇠고랑 해가지고 큰 대궐 옆에서 지금 사람들의 노름거리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삼손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탤런트는 완전히 파괴가 됐어. 머리가 다시 자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수백 명의 고관들이 와서 잔치 즐겁게 하고 있는데 삼순이 그 어린 소년들어 야, 나 좀 저 더 대들뿐은 기둥이로 좀 안내 좀 해달라. 눈까지 다 파버렸어. 거기 가서 이 커다란 기둥 두 개 사이에 놓고 자기가 힘이 생기니까 이거를 밀어붙이니까 지붕이 폭삭 내려앉아서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다 같이 죽었어. 파괴된 능력. 어떤 사람이 무리 목사님에게 상속을 다 남기고 그 가족, 너무나 가난한 가족이 그걸 상속을 했는데 직접 다 주지 않고 목사님에게 필요할 때만 필요한 만큼 주어라. 왜? 재산 갑자기 생기면은, 돈이 갑자기 생기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변해죠. 그래서 재산이 갑자기 생기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하는데 어떻게 마음이 변하느냐? 낭비하는 경유가 생기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기가 쉽고 셋째는 생명의 위험이 뒤따를지도 모르니까 이러한 갑자기 생기는 재산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닌데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가 굉장히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데 참 하나님께서 무리 목사님을 통해서 그 가난한 가정에 갑자기 유산을 크게 받았는데 필요한 만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이 돈이 다 당신 것인데 슬기롭게 사용하십시오. 아직도 줄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쪽지도 함께 넣어 그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참 그 예화에 감동을 받은 필립 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의 말씀 듣고서라는 찬송을 썼죠. 주의 말씀 듣고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집 짓고 잘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지만은 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밭에 세웠다고 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원하십니다. God wants our time. 때를 아껴라. 때를 얻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하루 24시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25시간, 26시간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똑같이 줬는데 그 시간을 소중한 선물로 알고 낭비가 얼마나 많고 쓸데없이 쓰여지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잡담과 험담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보다 많지 않은가? 세상 잡지나 신문을 보는 시간하고 성경 보는 시간하고 어떤 게 더 많은가? 하나님을 위해서 십일조를 바치나 안 바치나 하나님께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에게 시간도 똑같이 주고 하나님께서 다 공평하게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있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죠.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에서 연합군이 독일에 패배를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10마르크를 다 나눠줬어. 국민 전체. 그 10마르크를 가지고 재벌이 된 사람이 있고 10마르크를 가지고 그냥 허비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 주신 타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데 내가 24시간을 받았지만은 사실 그 중에 하나님 앞에 바치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볼 것 같으면은 아마 우리는
다시 한번 시간

시간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시간, 경배와 예배의 시간을 원하고 계시죠. Time to worship.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예배로서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기다리는 시간을 원하십니다. Time to wait. 사실 우리는 기다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되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은 기다리는 시간, 세 번째로 사역하는 시간을 원하십니다. Time to work.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에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느니라. 일할 시간에 우리가 일을 해야 되죠. Time to work.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 다음에는 실천하는 역사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사랑도 실천이 필요하고 전도도 실천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기뻐하는 시간, time to rejoice. 슬픔 마음 있는 사람 주께로 나오면은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맨날 내 천자만 그리고 돌아댕기지 말고 기뻐서 얼굴에 미소를 짓고 다닐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자. 주님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세 번째 대목이 있다고 할 때면 하나님은 우리의 혀 원하십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에 보니까 이 혀가 문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혀를 원하신다. God wants our tongues.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잠언에 하나님께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나쁜 말 하지 않고 좋은 말만 하고 격려되는 말만 하고 남 깎아내리고 남 험담하는 거 하지 않게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그랬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말은 사상의 옷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입에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시편 141편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로 하라고, think right. 그렇기 때문에 잠언 볼 것 같으면 그런 말씀이 있고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너의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대화를 바로 하십시오. Talking right.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진실이냐
사실이냐 알고

0: 말을 하고 친절하냐 비난하는 거냐 생각하고 말을 하라고 해서 꼭 이 말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한 번 정도 생각하고 그 말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랬죠.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이 되느니라. 만족하게 된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말 한마디 잘 해주면은 그 말 한마디가 용기를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고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좋은 말만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내가 내뱉는 말 중에서 100%는 안 되더라도 90% 정도는 남을 격려해주고 남을 사랑하는 말이 나와야 되지 않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여 싸우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탕자가 아버지한테 한 얘기요. 그때 아버지가 개를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춰주고 입 맞췄다는 건 사랑의 증표예요. 왜 돼지어력간에서 일에다가 왔으니까 냄새가 나는데도 돌아온 아들, 돌아온 탕자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던지 만나자마자 개를 포옹하고 입을 맞힐 정도요.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을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 그러나 남에게 해를 끼치는 말보다는 남에게 은혜를 주는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감추인 보화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목사이자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70-7018-1331, 070-7018-1331 수원중앙침례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추인 보화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1분 찬송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인보종합건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여수제일교회 박응진 목사님입니다.
1: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지도자들이 곳곳에 세워져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세계 경제의 흐름에 지혜롭게 잘 대처하여 나라의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빈부의 격차가 줄어들게 하시며 물가 상승과 주택난에 어려움 당하는 서민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의 교회가 정결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 이 백성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했습니다.

2026년 7월 15일 수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 문을 열어뒀습니다. 그 문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문이 아닙니다. 한번 와봐, 구경해봐 라고 하는 문이 아니에요. 대신 우리를 위해 열어두신 이 문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유일한 문.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되는 문. 죽은 자를 살리는 문. 천국이란 완전한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 이 문은 어떤 문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선포하신 양의 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까지 이 양의 문에 대해서 설명해 놨더라고요.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헬라어가 바로 에고 에이미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설명하실 때 여러분 아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했던 그 어원과 똑같습니다. 에고 에이미. 예수님도 이렇게 선언하신 것이죠. 내가 너희를 그냥 보호하는 문 정도 역할을 해줄게의 이 비유가 아니라 너희의 구원과 너희의 안식을 책임지는 유일한 문이 바로 나고 반드시 나를 통과해야 된다란 예수님의 선언인 것이죠.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이 아침에 느껴지면 좋겠고요. 이 양의 문 안으로 들어가면 복이 있는 거잖아요. 꼴을 얻는데요. 꼴. 단순한 마른 풀이 아닌 가장 영양가가 있는 높은 풀. 세상에 주는 갈증에 허덕이지 않고 이 아침 그 놈의 꼴을 맛보는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요. 첫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양의 문이란 찬양을 준비해봤습니다. 제목이 참 귀하고요. 이 찬양의 가사도 귀하고요. 아마 여러분 은혜가 되실 거예요. 제목이 뭐라고요? 양의 문. 길 잃은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 나의 눈물을 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이 아침 나갑시다.

양의 문이란 찬양으로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은혜롭지 않습니까? 오직 그 문을 통해서 나는 기뻐하겠다. 오직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볼 수 있다. 예수는 구원의 문이다. 양의 문이라. 내 생명이 주 안에 있다. 어떤 깊은 밤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신실하신 주님,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오늘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그 양의 문 안으로 들어가면 복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전체에서 누리는 완벽한 안전과 온전한 자유함이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바로 그 속에서 우리에게 먹이시는 것, 꼴을 먹이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오늘 우리 극동방송을 듣는 이 시간이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들어와야 된다 말씀하시잖아요.

같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문으로, 양의 문으로 들어가고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맞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자, 지금도 많은 분들 오프닝 말씀 신청하시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면 오늘 오프닝 멘트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요. 또 오늘 이 찬양의 가사, 양의 문의 가사도 올려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쭉 보시면 아마 귀한 묵상이 되실 거예요. 2991-6587-642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합니다. 라디오로 들으신 분 많이 계실 텐데 우리 전국의 방송 가족들과 함께 지금은 영상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는데요.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또 유튜브 상에서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프로그램을 검색하면 지금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아시죠?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좋은 아침입니다니까요. 좋은만 검색해도 들어오실 수 있고요. 우리 주승철, 최화정님, 주님의 문으로 들어가 누리고 싶습니다. 김진희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정덕희 권사님, 양의 문이 되신 우리 예수님, 저도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최번스 아이님도 와, 은혜의 찬양과 말씀에 힘이 나는데요. 귀한 찬양으로 마음의 평안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할렐루야. 오늘 이 양의 문 찬양 너무 좋았죠, 여러분. 아마 오늘 보이는 라디오 더 사랑하는 사람들에서 더 풍성한 찬양의 향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는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복된 좋은 아침입니다.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잖아요. 영상 찬양, 우리 극동방송의 또 최고의 홍보대사입니다.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홍보대사. 웨이홈의 찬양으로 같이 하시죠. 고난 내용은 편의실 곳과 보이는 라디오 영상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아침. 여러분 함께 찬양하시니까 좋으시죠? 우리 한 곡 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면 좋겠어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생각해 보자. 아이자의 61 워십밴드의 은혜로운 찬양으로 같이 합니다.

0: 더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복된 시간이에요. 아, 이 찬양의 고백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생각해보라. 오늘 그 생각 가운데 아주 풍성한 아침을 맞고 있는 한 PD님이 있습니다. 우리 문혜정 PD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더 반갑게 인사드립니다.
0: 우리 지금 수현 PD님 휴가 갔다고요?
1: 네. 신나게 또 여름 휴가를 보내야 또 충전을 해야. 아,
0: 그렇죠, 그렇죠.
1: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충전하러 갔습니다.
0: 응원합니다. 네. 아니, 그런데요. 지금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은 이 여름이 더 바쁘시대요.
1: 어? 그래요?
0: 왜 바쁘냐?
1: 바쁘시죠?
0: 이 여름 행사가 지금 엄청나게 또 펼쳐지는 거예요.
1: 또 하계 일정들이 빽빽히 있으시기 때문에.
0: 보세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한다.
1: 선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0: 뭐 선교사죠. 그러면 네. 마치 이제 중고등부 선생님 그 중고등부와 연관된 분들은 다 바쁜 거예요. 밥도 해줘야 돼. 챙겨줘야 돼. 또 그 일정 챙겨.
1: 맞아요. 맞아요.
0: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지금 여러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여름 행사 여러분 그냥 피하지 마시고 피할 수 없으면 즐기시기 바랍니다.
1: 네.
0: 여름의 행사들 우리 주승철님 잘 들으셨고요. 예정 피디님 오늘 네.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하는데요. 아, 오늘 정말 보이는 라디오에 많은 분들이 또 오시면 좋겠죠?
1: 네 맞습니다. 특별히 수요일 이 시간은 예. 보는 재미 또 보는 은혜가 더 큰 날이기 때문에요.
0: 맞습니다.
1: 보이는 라디오로 꼭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샵 1069번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주시면 보이는 라디오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를 직접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좋습니다.
0: 맞습니다.
1: 댓글로 꼭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0: 자, 아이디 대한민국님 고난 중에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라고요. 그리고 우리 김진희님 아 찬양으로 큰 힘을 얻습니다. 지치고 고난 나의 영혼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생방송을 이렇게 듣고 보게 하셔서 은혜를 주심에 너무나 감사해요 라고 하시면서
1: 아멘.
0: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어떤 문으로 가야 된다고요?
1: 양의 문으로 문. 가야 합니다.
0: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네. 이 시간에 방송을 듣는 것이 아유 찬양 좋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오늘 이 하루 더 풍성한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자, 보이는 라디오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는데요.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거나 그리고 지금 유튜브 상에서 좋은 아침입니다를 검색하시면 들어오시면 우리 김주연님도 잘 들어오셨고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타고 들어오신 분들이 댓글을 남기시는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또 유튜브로 들어오셔야 어떤 이야기들이 또 나눠지고 있고 또 가장 소개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0: 그리고 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수요일에는 아시겠지만 이렇게 유튜브 댓글로만 선물 추첨을 합니다.
1: 맞습니다, 여러분.
0: 아하,
1: 오늘도 지금... 통닭 상품권을 좀 주시나요?
0: 아, 좋죠. 아, 오늘은 이렇게 할게요. 연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어 선물.
1: 연어?
0: 자, 연어 선물 받으실 분 제가 한 분을 그냥 추첨을 해보겠습니다.
1: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0: 유튜브 댓글로 한

0: 함께 해주신 분이세요. 자, 제가 네. 볼 때는 뭐 너무나 지금 뭐 어떤 고백이 분이? 많은데 네. 아이디, 이거 이름이 특이하시면서도 기억이 확 남아요. 예, 여러분 그 호랑나비 한 마리가 가수가 있잖아요.
1: 월드컵이잖아요. 네.
0: 김흥국.
1: 네, 김흥국.
0: 근데 아이디 김홍국. 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사랑. 정말 아이디예요. 네. 김홍국님. 이름 각인이 되는데요. 좋습니다.
1: 네, 잊지 않을 것 같습니다.
0: 좋아요. 네. 자, 오늘 수요일. 아, 사실은요, 영표님 오늘 네. 저희가 만나볼 분이 있는데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좀 찬양을 많이 듣는 기간이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저희가 이 분을 제가 오늘 만난다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1: 저 어제 잠을 좀 설쳤어요.
0: 아, 왜 좋았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오. 오늘 오프닝에서 제가 들려드렸던 양의 문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양의 문.
1: 네.
0: 이 찬양을 오늘 들어보신 분들은 딱 느끼시겠지만, 야, 오늘 예수님께로 나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오늘 이 양의 문이라는 그 오프닝에 있었던 그 찬양을 부르신 분을 오늘 모신다고요?
1: 맞습니다. 오늘 42일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지구촌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만나보잖아요.
0: 그렇죠.
1: 오늘 오랜만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시는 이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0: 이분을 지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분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곳이죠. 아이돌 그룹의 메인 보컬에서 이제는 이름처럼 오직 나의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는 일생의 고백을 담아서 사역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쁜 이름만큼이나 맑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연이엘님을 소개합니다.
0: 소개합니다. 오늘 줌 영상으로 목소리로 만나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사역자 여니엘님과 오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혁장님도 조재희님도 두근두근 연이엘님 와,
1: 와
0: 반갑습니다.
1: 대박이라고 지금 많이들 댓글 남겨주고 계시는데.
0: 야, 저는 네. 제가 원래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오늘 그 프로필 사진 있잖아요.
1: 네.
0: 프로필 사진보다 오히려 저는 이 영상 실물이 더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1: 더 아름답고
2: 감사합니다.
1: 더 친근하고 지금 댓글로요. 아니 연일님을 극동방송에서 만나다니라는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0: 네, 여러분 네. 오늘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귀한 찬양사역자 우리 연일님과 함께하는데요. 아니 가장 먼저는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또 이렇게 질문 정말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1: 네.
0: 연일. 이 이름이 네. 무슨 의미인가?
1: 어떤 뜻이에요?
0: 네, 어떤 뜻이에요?
2: 아, 저의 본명이 원래 태연이에요. 그 태연이의 연이를 귀엽게 발음하고 엘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래서 태연이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야, 이 박수가 나올 수밖에 없네.
1: 그러니까 이 이름은 직접 지으신 거예요? 직접 지으신 건지 궁금해요.
2: 그 아까 앞서 들려드렸던 양의 문이라는 찬양을
0: 양의 문 찬양
2: 선생님께서 예. 작곡가 선생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0: 이야, 이것도 진짜 대단하다.
1: 그러니까요.
0: 왜냐면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분이 찬양을 한 40여 곡 이상 작곡해 주시고 또 이렇게 곡을 만들어 주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2: 맞아요.
1: 와, 그런데
2: 정규 앨범이 두 개 나오고
0: 예.
2: 49곡의 찬양을 만들어 주셨어요. 네.
0: 49곡의 찬양을 만들어 주셨어요?
1: 전 그분도 네. 궁금하네요.
0: 그분도. 와. 아니 그런데
1: 네.
0: 우리 연이엘 님. 아니 근데 우리 그러면 어떻게 호칭을 어떻게 붙여요? 뭐 전도사님이라고 해요. 자매님이라고 해요. 어떻게 붙여요?
2: 아, 제가 얼마 전에 올해 집사, 서리 집사라는 직분을 받아가지고 쑥스럽지만 집사님이라고.
1: 네. 오 정말요?
0: 진짜요?
2: 네네네.
0: 이야, 연이엘 집사님이시네.
1: 네, 연이엘 네. 집사님.
0: 이야.
1: 네.
0: 아 근데 여러분 아마 많이 또 아시겠지만 우리 연이엘 집사님은 뭐 CTS, CBS.

0: KBS, 국민일보 참 다방면으로 우리 많은 분들에게 또 사랑받고 또 여러 찬양 가운데 또 진행자로서도 많이 알려져 계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 어떤 방송을 또 진행했다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오늘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극동방송 가족들과 함께 또 만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그런 또 귀한 시간을 저는 만들어주신다라는 기대감이 더 크고요. 근데 참 이 네. 얘기를 또 안 들어볼 수가 없는 게 걸그룹이셨어요?
1: 맞습니다. 걸그룹 쉬즈의 메인 보컬이셨거든요. 예. 그 네네. 아이돌계에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는 그런 고백의 찬양 사역자로 전향하게 되셨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네.
2: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수가 꿈이었어요. 네네. 노래하는 거 너무 좋아했어서 그냥 가수라는 꿈 말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디션 보고 이렇게 열심히 이제 연습생 생활 하다가 2012년도에 시즈라는 4인조 걸그룹으로 데뷔를 했었는데요. 이제 데뷔를 하고 그 데뷔했던 날 당시는 정말 너무 행복했었는데 이제 제가 있었던 회사가 MC들도 많고 좀 대형 기획사였어가지고 예능 방송도 많이 하고 또 음악 방송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런 방송들을 할 때마다 항상 그 끝나면 그 공허함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래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뭔가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은 했지만 이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사실. 네, 너무 어렸을 때부터 당연하게 이제 다녔던 교회였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너무 이제 공허하고 힘들다 보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게 그냥 그 목사님 설교 동영상 보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0: 야.
2: 목사님 설교 동영상 보고 이제 보다가 이렇게 연관에 이제 제가 그 연예엘이라는 이름 갖기 전에 이제 걸그룹을 했을 때 더 메시지라는 앨범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0: 알죠.
2: 그때 그 앨범 정말요? 그 안에 이제 비워주소서라는 찬양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찬양을 불렀을 때는 이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이었고 이제 제가 그냥 하나님께 드린 그러니까 제가 우리 하나님께 제가 크리스찬이니까 부를게요 하는 마음으로 불렀던 그 찬양이 있었는데 이제 연관 동영상이 어떤 이제 교회에서 성가대에서 그 찬양을 이제 부르는 영상을 보는데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너무 찬양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생 처음으로 성원기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너무 찬양하고 싶은데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게 길 좀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제 거의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연락 한 통을 받았어요. 찬양해보지 않을래라는 연락이었고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그게 2017년도였어요.
1: 이야 그렇게 또 CCM계로 데뷔를 하게 되셨네요. 네.
0: 아니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걸그룹 시절의 그 영상을 제가 확보를 좀 해가지고 보내달라다가 이거 뭐 지금 이제 찬양 사역자로서 지금 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안 보여드렸는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 연예엘님이 말씀 암송도 이제 하시고 그리고 찬양 사역도 이렇게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하시는데 이제 아까 49곡은 그 한 작곡가님이 이제 작곡해 주셨고. 50번째 네네. 곡을 누가 작곡해 주셨다고요?
2: 50번째 찬양은 작년 12월에 발매가 되었는데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라는 찬양이고 조혜련 선배님의 남편분이신 고요셉 대표님
0: 알죠.
2: 그래서 이제 찬양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0: 고 대표님이? 거기 고 대표님 엄청 뜨거우세요, 그분도.
2: 맞아요. 그리고 감사한 게 그 찬양이 이제 정말 오직 말씀으로만 이루어진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 말고는 사실 우리가 할 고백

0: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불렀던 사장입니다.
1: 이야, 좋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한 자매님의 그 고백 있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아 하나님 저 정말 찬양하고 싶어요. 세상에서 또 노래할 수 있고 또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오롯이 하나님 찬양하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자매님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면 좋겠고요. 제가 그런 고백을 들은 거 아니에요. 양해문.
2: 네.
1: 어떻게 듣고 누구시지? 그날 그냥 좋다의 수준이 아니라 너무 저도 감동을 얻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네. 오늘 이렇게 오신다고 하셨을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2: 너무 좋아하셨어요.
1: 좋았어요. 자, 좋아요. 오늘
0: 감사합니다.
1: 우리 귀한 우리 연희엘 찬양사역자님의 제목은 시편 18편 1절 2절의 고백이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 찬양을 보이는 라디오 영상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함께 지금 들어와서 함께 인터뷰도 보시고 이 찬양 영상도 보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죠? 예정 PD님.
2: 네, 좋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 들어오시면 연희엘님을 또 직접 보고 듣고 또 그 부르신 찬양을 직접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귀한 기회이기 때문에요. 지금 바로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자,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5초 뒤에 우리 영상 찬양 같이 하시죠. 5, 4, 3, 2, 1.

0: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함께 치죠. 아, 너무 좋습니다.
1: 아멘 아멘.
0: 야.
1: 지금 댓글로 눈물이 난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0: 그러니까요. 아. 신미영님 목소리가 어쩜 이리 고울까요?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이 귀한 목소리로 이렇게 찬양하게 하시는 우리 귀한 연희엘 자매님 응원하고 축복하고 우리 박예순 권사님도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나 가슴이 뭉클합니다. 천사의 목소리 김연예 배유정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1: 지금 다들 댓글로 지금 은혜를 네.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0: 오늘 네.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 함께 들어오셔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단순하게 그냥 찬양 사역자 한 분을 소개한다라는 시간보다는 오늘 우리 귀한 찬양 사역자가 정말 세상을 향해 이렇게 찬양을 또 선포하며 나아가잖아요. 이 걸음을 축복하고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해주고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은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니까 여러분이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시면 아마 그 어떤 것보다 큰 힘이 되지 않을까 또 그런 마음에 오늘 더 사랑하는 사람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 예전에 네. 찬양 목소리가 또 이렇게 인터뷰 목소리하고 또 다르죠?
1: 그러니까요. 인터뷰 목소리와는 또 다른 진심이 정말 느껴지는 와. 호소력이 짙은 목소리이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궁금한 것이 그래도 네. 이렇게 찬양사역으로 찬양사역자로 전향을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신을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은혜를 네. 주셔야 아, 이 길이 하나님께서 그렇죠. 정말 인도하셨구나라는 어떤 인간적인 후회도 없을
0: 맞아요,
1: 거고
0: 맞아요.
1: 감사함이 있을 것 같은데 찬양사역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거나 또 은혜를 주셨던 경험이 있으신지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2: 확신이라는 단어에 좀 맞는다고 생각하는 경험은 사실 그 나임이신 여호와여 찬양이 나왔을 때에도 좀 개인적으로 좀 힘든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 전에. 근데 이제 저는 사실 50번째 찬양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항상 제가 좀 힘든 시간을 겪거나, 아니면, 이게 맞을까? 라는 생각 들을 때마다,
0: 예.
2: 우리 하나님께서 찬양을 선물해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노래할 수 있는 자리에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태연아, 너는 찬양하는 사람이 맞아. 라는 어떤 확신을 그 찬양을 통해서, 받았던 것 같고, 최근에 또 경험이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사람들 만나면서 찬양 전하고, 이렇게 말씀 전하고, 또 위로해 드리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쩔 때는 저도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는
1: 있죠.
2: 거예요.
1: 네.
2: 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저를 좀 사랑한다고 말씀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저 위로받고 싶다고 하나님 기도했었는데, 얼마 전에 그 사랑한다 말하시네 찬양 아세요?
0: 알죠, 알죠.
2: 그 찬양을, 이렇게 사역을 갔는데, 이제 제가 은혜를 받으면 눈물이 나긴 하지만, 2절 가사를 부르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너무 쏟아지는 거예요. 그 노래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눈물이 나서, 정작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신다고 고백했지만, 저 스스로한테는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서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너무 위로가 됐던 시간이 있었어요.
0: 그때 그 찬양이 좀 있어요?
1: 네, 한번 맞습니다.
0: 잠깐 여러분에게 한 30초인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5, 4, 3, 2, 1.

0: 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1: 네, 많은 분들에게 찬양으로 또 감동 주시러 가신 그 자리에서 나를 향한 그런 찬양을 또 부르신 게 아닌가.
0: 사랑한다. 기프티브 찬양 아니에요?
1: 네.
0: 야. 지금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요. 7시 네. 48분이 됐는데 저희 전국방송 정규방송 시간이 49분까지고요. 49분 이후에는 유튜브에서 잠깐 더 저희가 좀 말씀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눌 텐데 여러분 오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주는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오늘 잠시 후 49분 이후에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 방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1: 문예정이었습니다.
0: 찬양사역자 연희엘님과 함께했고 유튜브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기술의 윤석준 그리고 오영훈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 임지영 이사장입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손양원 목사님의 사역지 유수 예양원을 떠올려 봅니다. 목사님은 세상에 외면한 그 한센인들의 상처를 직접 그 어루만지며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셨습니다. 나의 부모와 처자보다 이들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라는 그 목사님의 기도문은 오늘날 우리의 이기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휴가와 휴식의 계절인 7월 우리의 시선을 잠시 낮은 곳으로 돌려보십시오.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 시원한 생수 한 병, 따뜻한 안부 한마디를 건네는 작은 예수의 삶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2: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바다를 품고 하늘을 노래하는 웅천 이순신 마리나 입구에 위치한 마리나 프라자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송. 3대째 내려오는 특허받은 진정한 전라도의 손맛, 전국 택배 주문이 가능한 여수 명동 게장에서 보내드립니다.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보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극동방송이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

0: 애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분노금도 안 내게 다 제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뭐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받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1: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초복입니다. 초복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 바로 삼계탕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신기합니다. 날씨도 더운데 왜 굳이 뜨거운 국물을 먹을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걸 이열치열이라고 했습니다. 더위는 더위로 다스리고 몸이 지칠수록 몸속의 기운을 먼저 채워야 한다는 지혜였죠. 그런데 이 이열치열의 지혜, 우리 신앙에도 적용해보면 좋겠어요. 요즘처럼 푹푹 찌는 날씨에는 괜히 기운도 없고 졸음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더워서 밤새 뒤척이다 보니 예배 시간에 집중도 잘 안 되고 성경 한 장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왠지 힘에 부칠 때가 있죠. 하지만 몸이 지칠수록 보양식을 찾듯이 우리의 영혼도 지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호와를 앙망할 때 더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올 여름, 이 초복이 오기 전부터 이미 많이 무더웠는데요. 밥심으로 몸도 든든하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혼도 뜨겁게 채우는 복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힘차게 찬양 부르며 찬양의 열기로 이열

오늘 첫 곡으로 살아계신 주 최연희의 힘찬 찬양 같이 했습니다. 네, 찬양의 열기 여러분 따라 부르시면서 이 열기가 찬양의 열기가 뜨거운 성령의 열기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복하면 어떤 음식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네, 역시 삼계탕이 가장 많겠죠. 이런저런 보양식들이 참 많은데요. 꼭 거창하게 챙겨 먹지 않더라도요. 밥이 보약입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잘 챙겨 드시고 몸 잘 챙기시길 바래요. 아, 오늘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 나눴죠. 몸이 지칠수록 우리가 보양식을 찾듯이 우리의 영혼도 지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고요. 혹시 요즘 몸도 마음도 좀 지쳐 있으신가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머물러 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한 구절, 짧은 기도 한마디, 또 찬양 한 곡이요.

생각보다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데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새 힘, 이런 체력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새 힘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더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더운 여름일수록 시원한 곳을 찾는 건 우리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몸을 챙기듯 영혼도 잘 돌보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시원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악무하는 자 강찬의 찬양이었고요. 김인식 손유나가 함께 부른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내진정 사무원은 시원한 찬양들로 같이 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찬송 따라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충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의 보양식도 필요하지만 영혼도 보양이 필요한 것 같아요. 9048번님. 아, 요즘에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자꾸 미뤘는데 오늘은 저녁부터 가족들과 함께 말씀부터 펼쳐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일용할 양식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주시는 이 영혼의 양식도 말씀으로 잘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3416번님이 초복에 방송가족분들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 아멘. 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시면서 영육간에 모두 강건한 복받는 오늘이길 바랍니다. 3517번님, 내일부터 2박 3일 교회에서 청년부 수련회를 하는데 처음으로 참석한다고 주셨어요. 와, 처음으로 참여하는 청년부 수련회. 아, 우리 예수님 언제 만났어요? 했을 때 수련회에서 만났다는 고백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 3517번님, 우리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더 신앙의 뜨거움, 은혜를 많이 많이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용인에서 출첵 주셨어요. 1355번님. 무더위에 우리 딸이 지난주 생일이었어요.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 축복하고 어머님들 고생하셨어요. 네,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아, 이 여름에 정말 생각해보니까 어머님들이 고생하셨네요. 네, 어머님들 출산하시고 아이 돌보시느라 여름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아,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말씀 꼭 붙들고 버텨보겠습니다. 라면서 믿음이 없이는 찬양을 신청해 주셨네요. 1743번님. 그래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또 우리 믿음이 더 커질 줄 믿습니다. 오늘 어려운 고객을 만나야 하는데 말씀으로 힘얻고 갑니다. 4040번님. 파이팅입니다. 네, 하나님이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생각지도 못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5468번님, 샬롬 하영PD님, 너무 더워요. 잠을 제대로 못 이루고 허리가 아파서 찬양 따라 부르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요, 밤에 에어컨 키면 춥고 끄면 덥고 이게 며칠째 반복되다 보니까 좀 잘 자는 편인데도 좀 밤에 힘들기도 하더라고요. 이때 또 찬양으로 깨워봐야겠죠? 오늘은 2열, 7열 뜨겁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자, 오늘은 가만히 있기 힘든 찬양들로, 네, 우리 입술도 찬양을 하고 몸도 같이 춤을 추면서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힘찬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복날, 네, 우리 몸도 잘 챙겨 드시고 더 강건해지기를 바라고요. 우리 몸처럼 영혼도 잘 돌보면서 하나님 더 찾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영적 기력이 회복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과 함께했습니다. 네.

0: 새생명 시내가에 새생명 시내가에 오늘 이 시간은 국동제일교회 김대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뉴스를 하나 봤는데 좀 기가 막힌 뉴스였습니다. 어떤 기사였냐면 울릉도 한 식당에 250명분의 손님을 예약을 한 후에 노쇼 보이지 않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한 단체에서 울릉도 한 식당에 230명분의 식사를 예약을 했습니다. 식당 입장에서는 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님이죠. 그래서 며칠 전부터 정말 정성껏 준비를 했습니다. 음식 재료와 또 함께 일할 일꾼들도 일할 사람을 구하고 손님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당일날 오기로 한 당일날 손님들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준비했던 수많은 음식 재료와 그 수고와 시간이 그대로 허사가 되어버렸죠. 여러분 식당 주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교회도 식당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뭐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정말 화가 많이 나겠죠. 그 소상공인 노쇼 그 피해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이후 그 최근 3년간 이 외식 업체의 65%가 이 노쇼 피해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특히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예약만 믿고 준비했는데 안 오면 정말 허탈합니다. 차라리 미리 취소라도 해주면 괜찮은데 연락도 없이 안 오는 것이 제일 힘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셨어요.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온다고 했던 사람들이 당일날 이 잔치날 그 당일날 오지 않은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한 바리새인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예수님이 초청을 받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호의를 가지고 정말 예수님에게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초청한 것이 아니었어요. 뭔가 흠을 잡아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초청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잔치 자리에 일부러 누구를 세워놓냐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수종병 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종병 든 사람을 예수님 앞에 일부러 세워놓았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14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자, 주의 앞에 예수님 앞에 자 누가 서 있죠?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여러분 이 수종병이라고 하는 병은 아마 생소한 병일 겁니다. 이래 온몸에 이 물이 고여서 온몸이 붓고 살이 썩어가는 그런 병이라 그래요. 당시에는 불치병이었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의도적으로 이 수종병 환자를 예수님 앞에 세워두었어요.

뭘 보기 위해서 쓸까요? 뭐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세워놓은 걸까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지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누구를 엿본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자세하게 엿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되는 39개의 금지 규정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보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만들었던 규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이게 점점 형식적이 되고 또 전통이 되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을 속박하게 하는 그 결과를 갖고 오게 됐죠. 그리고 사실 안식일날 병을 고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모세율법에는 없습니다. 저들이 그냥 인위적으로 만든 규정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의도를 아시고 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저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사실 율법에 근거하지 않아요. 저들이 그냥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그냥 전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긍정하자니 저들의 전통이 무너질 것 같고 또 부정하자니 또 모세의 율법에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 아주 그런 곤란한 상황이죠. 그래서 아주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을 해요. 자, 우리 누가복음 14장 5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만약에 자녀가 우물에 빠졌고 소가, 여러분 소는 그 당시 큰 재산이죠. 소가 우물에 빠졌다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너희들 그렇게 하지 않냐라는 것이죠.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정말 조금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나도 맞는 말씀이었거든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갑자기 이 잔치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잔치 이야기를 꺼내세요. 잔치를 배설할 때에 돈 많은 부자나 능력 있는 사람들 초대하지 말고 오히려 가난하고 그리고 몸이 불편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초청해라. 왜냐하면 저들은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갚아줄 것이다. 그런 자들이 복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의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네. 이 말은 그 당시 자기 스스로 거룩하다고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생각들을 대변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택하신 백성, 선민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복되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큰 잔치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자, 우리 오늘 16절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오늘 본문의 또 배경이 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큰 잔치를 베푼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비유에서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큰 잔치는 뭘 말할까요?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죠. 구원으로의 초대, 복음으로의 초대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 그 당시 유대인들을 초청했어요. 예수님이 복음으로 초대했죠.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같이 한결같이 오겠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당일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잔치를 준비해 놓았는데 제일

배가 탈 때가 언제죠? 네, 사람들이 안 올 때죠. 손님들이 온다고 했는데 안 올 때 애가 타죠. 여러분 잔치를 준비할 때 그냥 음식만 준비합니까? 선물도 준비하고 또 몇 명 올지 인원도 체크해서 아 이번에 한 300명 오겠구나 하고 300명분만 안 하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인심이 후해가지고 300명 온다 그러면 몇 명 준비하죠? 500명요? 오 대단한데요, 그러시? 한 350명 더 하잖아요. 50명 더 하잖아요. 뭐 남을지언정 모자라지 않게 풍성하게 준비하잖아요. 근데 300명 오기로 했는데 당일날 아무도 안 와.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심정이 어떠겠습니까? 기가 막힐 일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인이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여러분 주인이 이렇게 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화가 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오기로 한 사람들이 안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잔치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참 잔치를 많이 해요. 뭐 혼인잔치부터 시작해서 많은 잔치를 하는데 잔치를 할 때 손님들을 초청할 때에 1차와 2차로 나눠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1차는 먼저 인원을 파악한 다음에 몇 명 올 것인지 예약을 받는 거죠.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잔치가 있는데 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1차 초청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인원을 다 체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준비가 다 완료되었을 때에 이제 알리는 2차 초청이 있습니다. 이제 오기로 했으니까 이제 이날 오세요라고 2차 초청을 한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1차 초청 때 이미 오기로 한 사람들이에요. 잔치가 있으니까 오세요 했을 때, 아, 예, 갈게요. 그때 갈게요. 라고 예약을 한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잔치 당일날 노쇼를 한 겁니다. 잔치 당일날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노하여 화가 나서 빨리 시내 거리로 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 그런 사람들 다 데리고 와라 이렇게 명령하죠. 그래서 종들이 주인의 명령대로 그 당시 사람들이 무시하고 소외된 그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잔치 자리로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잔치 자리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에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번에는 길과 산 울타리로, 길과 산 울타리는 성 밖을 말하죠.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이방인들까지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다 데리고 오라. 잔치 자리로 데려오라. 그러면서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여기서 이 강권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 아난카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떤 뜻이냐면 강제로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나가서 안 오면 강제로라도 끌고 와 이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말 1월부터 시작해서 대신방 때부터 대신자를 작정하게 하고 2월 달에 우리가 진군식을 하고 또 우리가 전도와 영적 전쟁 집회 뭐 봄의 교향곡 문화 행축 또 릴레이 금식기도 정말 다양한 우리가 스텝을 밟고 왔는데요. 우리가 봄 행축 당일날,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초청한 태신자들이 분명히 온다고 했어요. 입으로는 아 분명히 갈게, 다음 주 갈게. 내가 밥도 얻어먹었는데 가야지. 그런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온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예, 맞아요. 있을 수 있어요. 온갖 핑계를 대면서 못 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집에 손님이 와서 뭐 사촌의 팔촌이 갑자기 결혼식을 하게 되어가지고 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막 기침이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진짜 일이 있어서 못 온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온다고 그랬거든요. 온다고 했는데 당일날 이제 오라고 2차 초청을 하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못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18절 한번 보세요.
그 이유가 참 다양해요. 우리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자, 뭐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밭을 살 때 그냥 삽니까? 이미 다 알아보고 사잖아요. 잔치 갔다 와서 가도 되잖아요. 핑계죠. 자, 또 어떤 핑계를 댄지 보세요. 19절 같이 볼까요?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결의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자, 소 몇 마리요? 다섯 결의. 다섯 결의는 열 마리입니다. 자, 뭐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소 때문에. 소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를 그냥 삽니까? 시험해 보고 사지요. 이거 막 저보고 살펴보고 사잖아요. 역시 핑계이죠. 여러분, 이번에는 좀 기가 막힌 또 핑계를 댑니다. 20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므로,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자, 왜 못 오는 거예요? 장가 들었다고 못 가는 거예요. 와, 진짜 기가 막히는 거예요, 정말. 율법에 물론 그건 있어요. 장가 들면, 전쟁을 나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율법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전쟁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잔치잖아요. 근데 장가 들었다고 못 나오는 것은 여러분 이건 핑계죠, 핑계. 우리가 오늘 본문 18절 앞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무슨 말이냐면 하나같이 다 핑계였다라는 거죠. 핑계 불과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행축을 앞두고 참 지금 기도하고 있고 좀 우리가 공을 들이고 있는데 당일날 초청을 해보면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고분고분 따라온 분들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막 일이 생기기도 하고 막 갑자기 막 사촌에 팔촌이 막 돌아가시기도 하고, 예. 뭐 안 아픈 갑자기 막 열이 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를 대면서 막 못 온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포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분들의 이런저런 핑계, 이유, 물론 정말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핑계나 이유의 배후에는 결국 무엇이 역사하고 있냐면 여러분,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이 품고 있는 태신자들이 행축 당일날 못 오게 만들어서 복음을 못 듣게 할 거예요. 분명히 방해할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사탄의 존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의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탄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하게 하여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못 듣게 사탄이 방해할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여러분 교회를 안 오시려고 하는 태신자들을 볼 때에 아 그래 다음에 와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강권하다. 강제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필요하죠. 뭐 선물도 주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우리 그 사역반 우리 지체 중에 한 집사님은 태신자들 데리고 오려고 지난주 11명 점심을 사시더라고요. 진짜 대단한 정성이시죠. 이런 정성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소돔 지역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에 롯과 그의 가정을 구원하셨던 이유는 롯의 가정이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었어요. 자, 창세기 19장 29절 한번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과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은 것은 롯과 그의 가정의 의로워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기도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러 나갈 때 편지할 때마다

교회 성도들에게 늘 부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 부탁이었어요. 골로새서 4장 3절 한번 볼까요? 자,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이렇게 부탁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뭐 하되요? 기도하되,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해주세요.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습니다. 자, 지금 뭐 하고 있는가요? 기도 부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능력이 많은 사도 바울도 편지를 쓸 때마다 기도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능력이 많은 사도 바울이 뭐가 부족해서 기도 부탁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갈 때마다 늘 동역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태신자들을 강권하여 데리고 와야 돼요. 여러분, 소돔 지역이 멸망 직전에 있을 때에 롯의 가정이 머뭇머뭇거렸어요. 지체했어요. 자, 그때 천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강제로 끌고 나왔습니다. 자, 창세기 19장 16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하심을 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낭카주, 강건한 것이요. 강제로 끌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이 절박성이 필요해요. 지금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문제인데 이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아, 이 사람 언제 꺼내야 되지? 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제라도 끌고 나와야죠.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 히로시마 상공에 원자폭탄이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경고문이 떨어졌어요. 그 전단지가 막 부러졌습니다. 그 경고문에는 이렇게 경고가 되어 있었어요. 히로시마에 경고한다. 모든 시민은 8월 6일 아침 8시까지 50리 밖으로 대피하라. 투하되는 폭탄은 신형 원자폭탄이다. 여러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경고문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무슨 소리? 이것은 공갈이다. 뭐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그때 가봐야지 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고를 받고도 끔찍도 하지 않았어. 여러분, 근데 1945년 8월 6일 아침 8시 15분 1329 폭격기가 히로시마 상공에 두 번을 선회하더니 낙하산에 어떤 시커먼 물체 하나를 떨어뜨리고는 어디론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죽음 몇 초 직전에 숨막히는 상황인데도 다가오는 죽음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햇빛보다 수천 배나 밝은 강한 빛이 온 시가지를 휘감았고 상상도 못할 대폭음이 지축을 뒤흔들면서 이 거대한 불기둥과 버섯구름이 하늘을 높이 치솟아올랐습니다. 순식간에 수십만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히로시마 사람들은 3일간의 기회가 있었어요. 3일간에 대피하여 생명을 구하라고 하는 경고문을 받았어요. 근데 그 경고문을 무시하다가 외면하다가 순식간에 그들의 모든 가족이 다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시대 때도 그랬고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습니다. 홀연히 끝이다. 홀연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이 100년, 만년 사실 것 같습니까? 홀연히 찾아와요.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무서운 건 뭐냐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벌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절박성을 갖고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 교회 4인 4색 부흥집회 강사로 오셨던 이무현 목사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분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불교신자였어요. 불교신자.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1년 선배인 고3 선배가 와가지고 계속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야, 우연아, 교회 한 번만 가자. 형 따라서 교회 한 번만 가자. 아, 나 불교신자야. 아, 가려면 형이나 가. 나 절대 안 가. 근데 이 고등학교 선배가 3주 동안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야, 다시는 안 와도 되니까 한 번만 나 따라가서 교회 가자. 한 번만. 그래서 너무 질려가지고, 야, 이거 내 이거 계속 거절했다가는 계속 찾아오고 있는데, 야, 이거 완전히 이거 진짜 끈질기네. 그러면서, 그럼 나 진짜 한 번만 가. 한 번만 간다. 한 번만 와. 여러분, 그 딱 한 번 갔는데,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문현 목사님은 지금 다음 세대를 살리는 너무나도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셔요.

0: 그러면 우리는 강권하여 데리고 나와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나온다고 그래. 다음에 오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진짜 강제로라도 끌고 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명령인 전도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령하신 대로 하였으되. 네. 토를 달지 않아요. 야, 빨리 시내로 골목으로 가서, 아니 마을 밖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이방인들까지도 데리고 와. 종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를 달지 않고 주님의 명령대로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우리는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저들은 나는 선민이니까 우리는 선민이니까 하나님 잔치에 당연히 우리가 들어가죠.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구원 못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구원 받느냐? 복음에 반응하고 그 잔치에 초청해서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구원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체해서는 안 돼요. 정말 그 한 영혼이 주께 돌아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 받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그 태신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주께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새 생명 신의가에 지금까지 국동제일교회 김대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43-2056 국동제일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에너지를 담은 온열체험 벨루스턴 힐링카페 여수 흥국 상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월 15일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사랑의 뜰한 썸머 스페셜 이진아입니다.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네, 눈을 동그랗게 뜨고 기쁨에 겨워 말씀하시는 어머니를 본 적도 있고요. 하,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얼굴로 말씀하시는 어머니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 원인, 그 차이가 뭘까요? 네, 대부분 친구였어요. 우리 애가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활짝 웃으면서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눈물을 쏟으면서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친구가 있으십니까? 또 여러분은 어떤 친구셨나요?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이분 때문에요. 우리가 사실 달라졌잖아요. 어노인팅이 노래합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